0: 사람의 공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장애를 가진 아이들에게 새로운 꿈을 심어주고 있다는 사실이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첫 번째 독주회 때 정말 많은 장애 아이들의 부모님들께서 공연장을 찾아와 주셨는데요. 공연이 끝난 뒤에 큰 위로를 받았다, 희망을 얻었다는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특히
1: 아이고.
0: 마지막 앵콜곡에서는 펑펑 우시는 부모님들도 계시더라고요.
1: 네.
0: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많이 울었고, 그때 비록 나는 모든 사람들의 상황과 마음을 이해할 수 없지만, 음악을 통해서 더 깊은 위로와 희망을 줄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1: 아멘.
0: 그래서 지금도 혜성이와 함께하는 모든 연주와 활동이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 되고, 또 예배가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도구가 되고, 또 다른 꿈의 시작이 될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너무 큰 보람이고, 하나님께서 혜성이를 저에게 맡기신 이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 아멘. 참, 오히려 선생님께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진심이시고 하나님께 또 진심이시기에, 네, 또 이렇게 귀한 사역과 일들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연주회가 참 특별한 그런 시간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머니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연주회를 통해서 우리 혜성이나 아니면 관객분들에게 바라는 게 있으실까요?
2: 혜성이가 이번 독주회를 하면서 조금 더 성장했으면 좋겠고, 관객분들이 이 연주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라고요. 많은 분들이 와서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 네, 꼭 그렇게 될 겁니다. 네, 우리 선생님께서는 좀 어떠신가요?
0: 저는 우선 혜성이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1: 네.
0: 혜성아, 너는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고 스스로를 너무 몰아붙이지 않았으면 좋겠어. 우리 앞으로도 오래오래 지금처럼 행복하게 음악하자. 왜냐면 요즘 혜성이가 진짜 많이 성장했거든요.
1: 네.
0: 실력도 정말 많이 늘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무대에 대한 책임감이 커졌어요. 그래서 그 책임감 때문에 예전처럼 마냥 즐겁게 음악하는 모습이 조금은 줄어든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쓰이더라고요.
1: 어깨가 무거워졌군요.
0: 네, 맞습니다. 이제 저도 독주회 준비하다 보면 공연이 가까워질수록 예민하고 어깨가 무거워지는데 혜성이 벌써부터 그런 걸 느끼고 있는 것
1: 아이고야,
0: 같더라고요.
1: 어떡해.
0: 그래도 저는 혜성이에게만 있는 특별한 힘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1: 네.
0: 사람들을 웃게 만들고 위로하고 희망을 전하는 그 밝은 에너지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혜성이에게만 주신 달란트라고 생각해서 앞으로도 지금처럼 즐겁고 행복하게 음악하고 찬양하면서 사람들에게 희망의 멜로디를 들려주는 연주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0: 그리고 공연을 보러 오시는 관객분들께도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혜성이를 가장 가까이에서 가르치면서 느끼는 것은 혜성이는 같은 무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남들보다 몇 배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는 아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더 천천히 배우는 만큼 그 뒤에서는 훨씬 더 치열한 시간과 자기와 싸우고 연습하면서 수없이 반복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지금의 무대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저는 혜성이의 공연을 평가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보다 한 사람의 노력과 용기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두 분의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또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머니께서는 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신가요?
2: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혜성이를 이끌어 주신 거를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박지훈 선생님을 만나서 전문적으로 훈련하게 해주시고, 독주에도 두 번이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혜성이가 클라리넷을 보다 섬세하게 연주하고, 또 다른 연주자들과 하모니를 잘 이루어서, 혜성이의 연주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길 바라고, 혜성이가 앞으로는 찬양 리스트처럼 찬양 앙상블 팀원을 만나서 좀더 혜성이가 하나님께 찬양을 많이 드리는 아이가 됐으면 저는 그게 기도 제목입니다.
1: 아, 그렇군요. 야, 또 좋은 만남이 있기를 저희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의 기도 제목도 한번, 네, 나눠주시죠.
0: 네, 저희가 초심을 잃지 않고 혜성이가 기쁨으로 음악을 하며 이 공연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과 화합의 메시지를 경험하고 발달장애를 가진 친구들을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시며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공연이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세요.
1: 아멘. 꼭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대본을 미리 또 보내드리면서 이제 예상 답변을 두 분께서 준비를 해 주셨잖아요. 근데 제가 우리 주은 선생님 또 준비해 주신 내용 중에

0: 너무나도 마음에 와닿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번 공연 보시는 분들에게 당부하는 그런 말씀 중에 장애를 가진 연주자라는 것보다 한 사람의 어떤 음악을 향한 열정과 노력을 봐달라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참 많이 와닿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셔서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안에 동등한 사랑받는 주의 자녀다라는 것을 꼭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8월 22일이라고 하셨었나요?
1: 8월 22일 토요일 오후 6시에 시작합니다. 30분 전부터 객석이 열리고요. 그래서 오후 6시에 공연이 시작되고 장소는 울산 중구에 있는 문화의 전당입니다.
0: 네, 문화의 전당에서 함월홀이죠.
1: 네, 홀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0: 아, 그래요?
1: 네.
0: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께 티켓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석 원하시는 분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연주, 연주라고 보내주시면 독주의 티켓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자, 오늘 사실 더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기회를 허락하시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보면서 아쉽지만 오늘 초대석은 이제 여기서 맺어야 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과 혜성 군의 어머니 김순애 집사님 그리고 박주훈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괜찮은 아침 오늘 박혜성 군의 인터뷰 함께 전해드렸고요. 우리 박조은 선생님과 또 혜성 군의 어머니 되시는 김순혜 집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8월 22일이고요. 울산 중구 문화의 전당에서 진행되는 이번 콘서트에는 5살 이상이시면, 네, 5세 이상이시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특별히 크리스찬 연주자들, 특별히 자신의 약함을 기꺼이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전파하는

이런 자리에 기꺼이 좀 동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와주시고 응원해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정말 남녀노소 누구나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많이 마련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자리에 꼭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이 자리에는 저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도 이번에 특별 무대로 함께하기 때문에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기쁨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로 또 동역해 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자, 괜찮은 아침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이번 한 주도 애청해 주시고 또 많은 관심 보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남은 하루와 또 이어지는 주말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동행하실 거라고 믿고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방송 가족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괜찮은 아침 김아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리고 주말도 예수님 안에서 꼭 행복해 주세요.

0: 바닷바람 타고 함께하고
1: 으이치, 삽을 뜨자. 땀 흘리는 일터에서도 함께하고
2: 사무실에서도 함께하고
3: 주문길 퇴근길에도 함께하고
4: 대한민국 곳곳에 울려 퍼지는 여기는
0: 여기는
3: 여기는
5: 여기는 극동방송
6: 써머.

0: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영적 아비가 되는 한세로 교회 최종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여러분, 타락한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을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그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과연 우리의 구원자인가, 예수님이라는 이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행하시는 일들로 인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 과연 이 예수가 우리의 진짜 구원자 메시아가 맞는가에 대한 그 질문을 하는 장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2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아멘.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을 의혹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진짜 저분이 메시아가 맞는지, 하시는 사역을 보게 되어지면 인간이 아니다는 사실을 알고, 또 그럴 뿐만 아니라 구약에 여러 선지자들이 행했던 일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는 이분이 메시아인 것 같는데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또 메시아가 아닌 것. 왜냐, 그 시대 당시에는 그들이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이 백성을 정치적으로 이제는 압제받는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나라가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나라에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기대하고 소망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내신 메시아는 정치적의 구원의 메시아가 아니고 죄로부터 구원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잘 이해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일들을 보게 되어지면 저분이 그리스도인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았고, 또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이제 요한복음 3장의 말씀에 나옵니다. 그래서 메시아 같기는 한데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의혹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말씀하는 겁니다. 당신이 메시아이시면,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구원자이시면 좀 더 밝히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당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의 증거를 좀 더 확실하게, 더 증거를 보여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니까 이사야 61장의 말씀에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가 보게 함을 전파하는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입술로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하기 전에 구약의 선지자들이 기록한 증거들을 나는 이미 너희에게 많이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메시아라는 증거를 지금 더 요구를 하지만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을 나는 지금까지 많은 증거로 너희들에게 보여주었다. 그래서 너희가 내가 하는 말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 내가 하는 일들로 인하여서 메시아임을 너희가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10장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네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시거늘. 아멘. 메시아라는 이 증거, 우리의 구원자라는 이 증거를 말을 통해서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으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증거를 보면 그 증거를 믿어야 된다.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 증거를 보여주었는데 문제가 뭐냐니까 유대인들은 안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근데 너희들이 믿지 아니하였도다. 다시 25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어되 믿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도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구원자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은 안 믿었다는 겁니다. 더 큰 증거를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아버지 이름으로 내가 행하는 능력을 보면 너희들이 나를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무엇이냐? 유대인들이 구하는 메시아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고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서 영생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기대보다는 그들은 육적인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생각과는 영 차원이 좀 다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지를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그들에게 복음의 예수님이 오셨는데, 구원의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만나지 못하겠느냐 했느냐, 그 이유가 육적인 것에 너무 마음이 많이 빼앗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이런 고린도서 4장 4절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을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이 세상 신이 누굽니까? 사탄이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서, 생각을 혼미하게 하여서 예수를, 복음의 강체를 비치지 못하게 하니,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육적인 것에 마음이 다 빼앗겨서 영생에 대한, 영혼에 대한 관념을 가지지 않도록 사탄이 그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유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많이 보여주셨는데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의 가운데 나타난 증거가 많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을 싫어서 거부한 것이 유대인들의 문제라는 것을 예수님 지금 지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을 보면 이것이 내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너희들이 인정해야 된다, 증거해야 된다, 받아들여야 된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럼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보게 되면 유대인들을 선지자들이 생각했던 그 수준의 선지자들의 수준이 아니고 구약의 성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질 것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메시아의 사상에 대한 말씀이, 예수님의 증거를 보여주신 것이 있는데 그 말씀이 이사야 61장에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이 500개의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5천명을 먹이시는 기적의 사건들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한 번도 그런 일들이 그들 역사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십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고 영생의 역사를 주셨습니다. 구약에도 죽은 자를 살리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 죽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건 부활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그 사역들을 보면 일반 선지자와 다른 차원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사역들을 보면서 이사야 61장에 기록된 말씀대로 포로된 자가 자유를, 눈먼 자가 보게 함을, 아직 역사 가운데서 눈먼 자, 구약의 성경에 보면 눈먼 자가 눈이 떠여지는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에서 눈먼 자를 뜨게 하시는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구약의 800년의 선지자가 메시아 오게 되었으면 눈먼 자가 눈이 떠여지는 일이 일어나게 될 텐데 그분이 메시아라라는 사실을 이미
연하셨습니다.

그럼 역사 가운데서 아직까지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을 하시면서 그 일들을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런 일들을 행한 것을 너희들이 보았지 않느냐? 보았으니까 나는 누구라는 겁니까? 메시아 구원자라는 사실을 너희들이 믿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니니까, 내 백성이 아니니까 내 말을 믿지 못한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내 양은, 내 자녀는 내 음성을 만다 듣는다는 겁니다. 또 나도 그들을 알고 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내 백성이고 내 양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될 것은, 그러면 운명론적 구원에 빠져 있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지금 하신 말씀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다라는 이 말씀은 운명적으로 이미 너희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 자이기 때문에 나를 지금 믿지 못한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니까, 지금 창세기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 가운데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따라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마지 아니하고, 누구든지입니다. 영접하는 일을 누가 하느냐? 내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 3장 16절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입니다. 따라서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누구든지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면 나오며, 여기도 말씀이 뭡니까?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마하면,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하나님은 다 열어놓으셨습니다. 운명동적 구원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럴 뿐만 아니라 이런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계획,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해주실 때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뭐를 받으며? 구원을 받.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한 사람도 사탄의 종이 되어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닌 계획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아주 중요하게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그이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도 지금 그들이 예수님을 마지 않는다, 영접을 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직 안 된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분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느냐? 그들이 원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누가 원하지 않으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사와 능력과 권능을 많이 행해 주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할 수가 없었음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직접 오셔서 말씀하였는데도 그들이 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유의지가 아주 중요한데,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23장 37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고 새끼를 날개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루함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너희가 뭐 하지 아니하였도다? 원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그들을 또 부르시고 우상 숭배 가운데 있는 자리에 있는 자녀들을 불러서 또 부르시고 또 부르시고 또 불러도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 하지 아니하므로, 원하지 아니하므로.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누가 원해야 되느냐? 내가 원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원함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아주 존중이기,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존중이기 위해서는데, 그들이 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지금 메시아로 오셔서 메시아의 증거를 많이 보여주셔도 그들이 이해를 하지 않고 믿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 양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다시 10절로 다시 여러분 10장 37절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더 읽습니다. 10장 3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내 아버지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는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누구의 일을? 그 일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무엇에 대한 이야기는 다시 한 번 더 그들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너희가 내가 하는 말을 믿지 아니, 내 양이 아니니 내 음성을 듣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면서 그러면 그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고 안타까움 때문에 또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뭐냐 하니까 내가 하는 말을 안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이름을 행하는 그 일을 보면 너희들 구약의 선지자를 기록한 연설을 기록한 것을 너 읽지 않았느냐. 특별히 이사야의 말씀들을 그들은 암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의 말씀 가운데 포로된 자가 자유를 눈본 자가 포기함을 눌린 자가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다윗의 후손으로 그가 올 것이고 동정녀 마리아로 태어나게 될 것을 그런 말씀들을 많이 아는데도 그 말씀들을 듣지 않게 되었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면 안타까움 때문에 너희들은 내 양이 지금 아니다. 지금 양이 아니다. 앞으로 양이 아니다가 아니고 지금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을 안 받아들이니까 너희들이 내 양이 아니구나. 이렇게 안타까움으로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 이분들이 나중에 어떤 일이 나냐. 그때 당시에 그 현장에 있었던 죄자 유대인들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 사도행전 2장의 말씀 가운데 그들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 가운데 21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 다음에 시작 22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 다음에 시작 23절 시작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그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아멘. 자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지난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이에 나사렛 예수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셔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메시아라는 큰 기적들을 메시아라는 증거를 많이 보여주셨지만 너희들이 그것을 인정을 하지 않고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을 신성모독이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신성모독이라는 하나님과 아버지가 자기가 하나라는 이 말을 인하여서 신성모독절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라고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너희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바로 지금 현장에 있는 그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희가 내 양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것으로 내 양이 아니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말씀하는 것이고 여러분 다시 사도행전 2장 37절로 42절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베드로가 설교하는 그 현장 가운데 있던 그들이 누구냐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현장에 있었던 그들이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다 같이 여러분이 37절 다 같이 읽습니다. 37절로 41절 시작.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본대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의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건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세대에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니 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이날의 성도의 수가 몇천이나 더하더라 삼천이나 더하더라. 그럼 이러면 삼천이나 더해둔 사람이 누구냐니까 예수님 지금 요한복음 10장의 말씀 가운데 증거했던 유대인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그때에 그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을 전가한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다 알았습니다.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메시아라는 것을 믿지 못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과 능력에 의해서 설교를 하게 되어졌을 때에

너희들이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세례를 받고, 왜냐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의 사건들을 목도한 죄자들이 가서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증거했을 때에 그들 가운데 성령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면서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그분, 그분은 부활하셨고 그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게 되면서 형제의 우리가 어찌할 거라는 고백을 하면서 제자들의 수가 3천이나 더해지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현장에 계신 그때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마했지 않았고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갈 그때는 그들이 뭐 했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3천이나 더해야 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면 우리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요한복음 다시 말씀을 10장 40절의 말씀 가운데 돌아오게 되어지면 바로 이 말씀이 또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10장 40절 시작. 다시 요단강 접한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던 곳에 가사. 자, 요한이 처음 복음을 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을 전하는 현장에 누가 갑니까? 예수님이 또 다시 가게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다시 요단강에 시작.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라. 누구를 믿으리라? 예수를 믿으리라.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할 그때는 받아들였다 안 받아들였다? 안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오셔서 말씀을 전할 때에 보라 시당지를 지고 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을 전하시고 그분은 너무나도 능력이 커서 나는 그를 신발끈도 풀 수가 없고 신발을 덜 죽을 수도 없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분이 오게 되어지면 성령과 불로 우리 가운데 뭐를 주실 뿐이고 세례를 주실 뿐이라는 이 사실을 예수님이 오시건 6개월 전부터 그는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계속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뒤에서 말씀할 때에 그때의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은 없었는데 지금 예수님이 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복음을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나중에 거두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당장 복음을 전가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그 현장에서 구원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서 환경이 지나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구원의 역사가 있음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서 그 현장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니까 돌아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냐니까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분이시고 세례 요한은 능력을 행하지도 않았는데도 세례 요한을 따라서 죄자가 된 사람도 있는데 이 예수님은 오셔서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가난한 자를 부요케 하시고 고통과 절망에 처한 자를 소망의 역사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서 바로 이분이 누구라는 것을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게 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오늘 사는 수레분 우리가 복음의 씨를 뿌리는데 지금 당장 내가 복음을 전거해서 그분이 돌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복음은 끊임없이 증거해야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분이 돌아올 날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분은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니까 마음의 문이 열리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구원은 누구의 때가 있느냐?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끊임없이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가하는 이웃이 있고 우리 형제가 있고 우리의 가족이 있어도 아직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분을 위해 또 복음의 씨를 뿌려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거둘 것을 말씀을 해주시고 울며 씨를 뿌리려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져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이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성자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원래부터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마니교를 믿은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이고 그의 어머니의 기도로 인하여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그는 너무나도 망랑이었습니다. 완전히 내놓은 사람, 그러니까 아들로서는 집에서 아들이라 말할 수 없는 그런 방탕자였습니다. 너무나도 방탕하고 수치스러운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모니카라고 하는 그의 어머니가 그의 교회 목사님께 찾아갔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교회 목사님은 암브로 시우스라는 목사님이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이 암브로 시우스라는 목사님께 찾아가서 목사님 목사님 내가 우리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정말 수치스러운 일들이 이 자녀가 다니면서 방탕한 짓을 너무 많이 하니까 차라리 아들로 안 태어났으면 좋을 뻔해 이 자녀가 끊임없이 밖에 나서 사고를 치고 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돌아오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기해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말을 했을 때에 이 암브로시스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에 기도가 있다고 하면 그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남구 중앙로에 위치한 한세로교회 최종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2 274국에 5571번 052 274 5571번 한세로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의 초입에서 일상의 특별함을 더해줄 풍성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올해로 울산 극동방송이 24주년을 맞이했는데요. 24년 동안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해올 수 있었던 건 울산 극동방송과 함께 걸어온 여러분 덕분입니다. 매년 감사한 마음을 담아 울산 극동방송은 숲속 콘서트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멋진 무대와 화려한 라인업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이번 공연에는 세계를 전율케 하는 국내 최정상 성악가 테너 김현호, 시대를 뛰어넘는 천상의 목소리 소프라노 김영미,

국내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가스펠 콰이어 헤리티지.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깊은 감성으로 마음을 울리는 실력파 싱어송라이터 조범진.

클래식 연주로 울산의 품격을 높이는 엘림 퀄텟과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여성 합창단, 남성 중창단이 함께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이 자리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콘서트라고 보내주세요.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실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꿈꿉니다. 만남의 감동을 결혼의 축복까지 연결해드리는 크리스천 결혼정보회사 미금당에서 후원하는 UI1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꿈꿉니다. 만남의 감동을 결혼의 축복까지 연결해드리는 크리스천 결혼정보회사 미금당에서 후원하는 UI1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Praise God, 하나님께 영광. 안녕하세요. 이하영입니다. 내일은 광복절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일제로부터 해방된 이후 올해로 광복 81주년을 맞았습니다.

이 나라의 자유를 되찾기 위해 누군가는 자신의 삶을 내어놓았고 그 희생 위에서 우리는 오늘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복절을 앞두고 자유라는 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봤어요. 예전에는 자유라고 하면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오히려 나를 지켜주는 울타리가 있을 때 그 안에서 더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자녀에게 아무런 제한 없이 마음대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과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만들어 놓은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으며 살아가는 것. 어느 쪽이 정말 자유로운 삶일까요? 우리의 신앙도 비슷한 것 같아요. 때로는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것이 어렵고 순종과 절제하는 것이 버겁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옭아매기 위한 울타리가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한 사랑의 울타리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내 마음대로 사는 자유를 넘어 진리 안에서 누리는 참된 자유. 내 삶도 또 이 나라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그 자유를 영원토록 누릴 수 있길 바라면서요. 오늘도 힘찬 라디오 출발합니다.

찬양으로 시작했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메들리 곡이었어요. 내일이면 광복 81주년을 맞습니다. 네, 81주년 광복절이죠. 81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 우리에게 이 자유라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상이 된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곳에 마음대로 갈 수 있고 내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고 무엇보다 우리 말로 마음껏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실은 익숙해서 그렇지 생각해보면 이 모든 게 감사한 일이죠.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간절했던 이 하루가 지금 우리에게는 평범한 하루가 된 거니까요. 우리나라에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에 대해서 더 감사하고 또 잘 지켜나가는 오늘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광복절을 앞두고 내가 누리고 있는 자유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죄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용서받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걱정되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제가 다 해결해야 하나요? 하면서 혼자 끙끙 앓는 대신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요. 내 힘으로 꽉 붙잡고 있던 것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고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참 큰 자유가 아닐까요? 우리나라의 자유, 해방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니듯 우리의 영적인 자유도 값없이 생겨난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자유입니다. 그러니 오늘은 그 자유를 마음껏 누려보세요. 걱정을 좀 내려놓고 감사는 좀 더 크게, 찬양은 더 힘차게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주님 안에서 오늘도 기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들어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웅장해지는 찬양이었습니다. 송정미 사모님의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 였어요. 그리고 박신아 콰이어의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성가 합창곡으로 또 앞서 같이 했습니다.

자유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 그러네요. 마음껏 교회 가고 찬송 부르고 성경 읽는 것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5632번님이. 맞습니다. 북한에 계신 분들도 하루빨리 자유롭게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만 누리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자유가 또 북한에도 그리고 그렇지 못한 여러 나라들에도 다 전파되기를 소망합니다. 내일이 광복절이네요. 1827번님.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어린 시절 일본 순사 피해 다니셨던 이야기를 종종 해주셨다고. 와, 살아있는 근현대 역사 교과서 같네요. 그때는 흘려들었는데 제가 나이가 드니 아, 그때 그 이야기가 다르게 들립니다. 조금 더 많이 들어드릴 걸, 이런 생각도 든다고.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께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 보내겠다고 주셨는데, 그래요. 우리 어르신들, 네, 정말 우리 윗세대들이 지켜낸 이 나라라는 거에 대해서 또 이렇게 기념일마다 또 감사를 하게 됩니다. 7710번님, 태극기를 다셨대요. 우리나라가 참 어렵던 시절도 있었는데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게 참 감사하다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요새 태극기 거는 집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집은 작년에 나라사랑 축제 때 태극기를 나눠줬는데 그걸 가져와서 남편이 이렇게 국경일마다 집 베란다 밖에 태극기를 걸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도 태극기가 있으시면 이 광복절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달아보셔도 좋겠습니다. 3051번님이요. 저는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어요. 아, 누구나 다 진짜 공감이 되죠? 이 걱정 근심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지고 싶다. 죄에서 자유를, 걱정 근심에서 자유를, 이 고통에서 자유를 주실 우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 광복절 기념해서 또 나라사랑 축제가 열리고 있죠. 어제는 여수에서 있었고요. 오늘은 또 오늘 저녁 7시에는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아, 너무 뜨거운 그 후기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오늘 저녁에도 놓치지 마시고 꼭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못하셨던 분들 오늘 또 들으실 수 있고 보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 저녁 7시에 극동방송 라디오를 통해서 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생중계되니까 함께 하시면서 이 뜨거운 그 현장의 열기를 한번 느껴보시죠.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감사하는 귀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생일을 맞으신 분들이 계세요. 네, 1772번님이 주셨어요. 조카 오세민 오늘 생일이라고 축하해달라고 주셨고요. 또 4540번님도 오늘이 생일이라고 꼭 축하받고 싶다고 주셨어요.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484번님이요. 오늘 힘 불어넣어주신 찬양 감사합니다. 큰 힘이 됩니다. 승리하는 하루 되겠다고 다짐을 주셨어요. 네, 힘을 불어넣는 찬양으로 계속해서 함께 하시죠.

아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거하는 그런 나라 되기를 소망하며 같이 찬양했습니다. 내일이면 광복 81주년을 맞습니다. 네, 누군가의 희생으로 지켜낸 이 나라를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누리는 평범한 일상에도 또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참 자유롭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기억하며 죄와 걱정, 근심, 고통에서 해방되어 진리 안에 자유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더 힘찬 날 되시고요. 저는 이하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산광역시 기독교총연합회에서 주최하는 광복 81주년 기념 울산시민과 함께하는 구국기도 대성회가 열립니다. 빛을 발하라 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울산교회 이호상 목사님,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이신 김영용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기도회뿐만 아니라 문화공연과 구국 퍼포먼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마련돼 있습니다. 8월 23일 주일 오후 3시 울산교회 예배당에서 열리며 울산시민과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울산 영광교회에서 2026년 축복 부흥성회가 열립니다. 이번 부흥성회는 8월 17일 월요일 오후 2시와 저녁 7시, 18일 화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 저녁 7시 이틀간 열리며 동구 진성 10길에 위치한 울산 영광교회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예정 세계선교회 총재이자 안산 예정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옥화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며 예배를 사모하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010-9111-99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언양교회에서 8월 24일 월요일부터 26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과 오전 5시 30분에 가을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서울 영락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은성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며 은혜를 사모하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4-0091번, 지역번호 052-254-0091번 언양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병원 원목실에서 병원전도 봉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병원에 오시는 거동이 불편하신 환자들이 진료를 받고 귀가하실 때까지 동행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전도봉사에 동참하실 분들은 울산병원 대표전화 지역번호 052-259-5000번, 지역번호 052-259-5000, 울산병원 원목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예술협회 지원사업 선정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클라리넷 연주회 피리 부는 혜성이와 이상한 나라의 초대가 8월 22일 토요일 저녁 6시 울산중구 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발달장애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연주와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특별 무대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대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과 울산루체예술단이 후원하는 2016 여다교 바이올린 토크 콘서트가 열립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여다교의 아름다운 연주와 함께 피아니스트 임주환, 비올리스트 박수환이 특별 출연하며 피아니스트 홍보라의 반주가 더해져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희 교수의 진행으로 함께하는 이번 연주회는 8월 23일 주일 오후 5시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진행되며 전석 무료로 관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맑고 순수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멋진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그 기사님께서 항상 그 106.9 극동방송을 틀어놓으셔서 운전석에 가서 문의를 드렸죠. 혹시 매번 이 극동방송 트시는 기사님이 맞으시냐고 문의 드렸더니 맞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아 제가 어떻게 이렇게 매번 트시냐고 민원도 많이 들어올 텐데 어떻게 이렇게 매번 극동방송을 틀으실 수 있냐고 문의 드렸더니 욕도 많이 먹었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했었다고. 그만큼 결단이 있고 믿음이 있으신 거죠. 대중들한테 이게 바로 전파 선교라고 말씀을 하실 정도로 믿음이 있으신 거죠. 근데 그거 보고서 제가 좀 부끄러웠었어요. 그게 자신이. 기사님 늘 감사했어요. 차를 타면 늘 극동방송에서 흘러나오는 메시지나 찬양을 들으면 평안을 얻고 승천하고 내리고 했었습니다. 아마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욕하는데 하지 말라 안 틀면 될 텐데 운전에 방해될 것 같아서 내 기분이 안 좋아질 것 같아서 저 같으면 못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전파선교사라고 얘기하시면서 웃으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쫓아 따라 부르시면서 운전하시는 모습 보면서 아 저게 믿음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기사님 덕에 많은 분들이 그 찬양을 들으면서 전도가 될 것 같아서 많이 깨닫고 느꼈어요. 감사드려요.
1: 세상 사람들이 비웃는다고 해도 듣습니다. 극동방송의 영혼 구원 사역을 알고 또 그 가치를 아는 분이라면 극동방송을 듣습니다. 오늘도 극동방송은 예수님을 전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그 누가 뭐라 한대도 예수님만을 전합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이 사역의 가치를 아신다면 전파 선교사로 함께 해주세요.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전파라고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면 전파선교사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과 함께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성산지혜교회 백홍선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성산지혜교회 백홍선 목사입니다. 형제님, 저는 모태신앙이입니다. 그런데 저는 고등학교 때 교회에 대한 회의가 시작되었고 대학 지나고 완전히 교회를 떠났던 사람입니다. 제가 교회를 떠난 이유는 두 가지거든요. 첫째는 부모님 사이의 갈등이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예수를 믿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매우 유교에 심취했던 분이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정말 3대째 신앙의 가정에서 자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집에는 늘 이 두 분 사이에 신앙의 문제로 교회를 다니느냐 안 되는 문제로 굉장히 심각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분이 싸우는 모습을 볼 때 누가 잘했느냐? 어린 저는 판단이 안 됩니다. 그래서 두 분 다 싫었던 겁니다. 나빴던 겁니다. 근데 저는 저 어머니가 더 싫었습니다. 왜냐면은 어머니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왜 사랑으로 품지 못하지? 이게 제 신앙의 갈등의 첫 번째 단추였습니다. 하지만 어린 저는 그냥 교회 학교 유치부부터 중학교, 고등학교에 이를 때까지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 자랐고 교회 안에서 형숙에 갔습니다. 동경 암송도 참 잘했고요. 아주 모범생 중에 모범생이었고 아마 제가 전도한 친구들이 초등학교 유치부부터 시작하면 한 100명이 넘을 거예요. 전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제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제 고등학생 때 발생했습니다. 그때 저희 교회에서 교회 건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축 도중에 일어나서는 안 될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목사님, 장로님, 성도들 사이에 심각한 불화가 발생한 겁니다. 어떨 때는 예배 중에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 모습을 볼 때 아니 도대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왜 저렇게 싸우지? 이건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셨고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어린 저에게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사랑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럼 더 큰 문제는 뭘까요? 제가 하나님 같으면 둘 다 혼을 내줄 텐데 하나님 그냥 침묵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저의 신앙적 갈등은 그거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일까? 이걸 저는 의문 중에 의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대학을 진학을 한 후에 저는 교회에서 떠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상한 게도 교회는 싫은데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참 너무너무 힘든 거였어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뜻이 어디 있을까? 그때부터 저는 많은 연구를 했답니다. 많은 철학자들 연구를 해봤더니 어디도 길이 안 보여요. 그래서 눈을 돌려서 종교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코란도 읽어봤습니다.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저는 불경 중에 선수경이나 반야심경은 외울 정도로 공부를 해봤습니다. 근데 어디에도 진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밀교까지 파고들어봤고요. 그 다음에 우파니샤드라든지 힌두교 고대 경전들도 연구를 했습니다.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마침 제가 그 학교 때 한참 방황할 때 그때 인도 철학자들이 사상계를 흔들 때였습니다. 마하나 마하리시 같은 분, 크리슈나 혹은 라즈니시 같은 힌두교 스승들이 미국에서 락 아슈람을 만들고 영적인 뭐 스승 역할을 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들의 가르침 살펴보았습니다. 답이 안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잘 아시죠? 달라이라마 또 탕 믹칸 같은 이 불교 수행자들의 연구에도 열심히 기웃거리 봤는데 어디에도 저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때 저의 마지막 선택은 죽음의 문턱에 스스로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자, 그때 남자들은 마지막 길이 하나 있죠? 뭐예요? 예, 군대였습니다. 야, 군대 가자. 일단 군대 갔다 오자. 그래서 군대로 도망을 친 겁니다. 군대 가고 싶어 간 게 아닙니다. 모르겠어요. 자살까지 생각했던 제가 군대 간 것은 살고 싶은 욕망이다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요. 군대 가서 훈련소에서 얼마나 공고했는지 모릅니다. 더 절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훈련소에서 저는 저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저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떠났는데 당신은 저를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분은 저를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요.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형제님도 지금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형제님을 한 번도 떠나신 적 없답니다. 그래서 다시금 모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가 나 그 교회 다니시니까 단대 갈 수는 없잖아요. 왔는데 교회가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갈등하고 있었고 여전히 싸우고 있었습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저를 여기로 돌려보내신 하나님께서 무엇인지 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왜 저를 다른 교회 안 보내시고 여기를 다시 보내셨어요? 그때 주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이제부터 저 사람들에게 나의 아들다운 삶을 보여주지 않겠니? 당신께서 원하신 게 그거였습니다. 저는 긴 시간을 돌고 돌아 그 자리에 온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힘드신가 합니다. 외로우신가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상처받으신 것도 합니다. 아마 목사인 제가 제일 많이 상처를 줬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형제님을 떠나신 적 없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당신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당신이 지금 이 방송을 듣는다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듣는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저처럼 내가 그들 앞에

0: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걸 원하시지, 원하신다는 것을 한 번만 생각해 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제가 여러분의 그 길의 선배입니다. 돌아와서 보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어찌 그리 행복하고 즐거운지를 경험합니다. 그 길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1: 그 길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라는 그분의 손을 잡고 교회로, 예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응원합니다.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성산제일교회 백홍선 목사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어린이의 행복한 배움터. 울산 남구청 사거리에 위치한 노벨 유치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어린이의 행복한 배움터. 울산 남구청 사거리에 위치한 노벨 유치원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비 소식이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지금 오는 곳도 있고요. 또 주말에 올 예정인 곳도 있습니다. 이 지역이 여름에 마른 장마로 가뭄이 이어졌는데요. 해갈이 뜨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에도 가뭄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찬양으로 주님과의 연합이 매일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배고프고 목마르게 되겠지요. 어제 음식으로 오늘을 살 수 없듯이 오늘 주님이 부어주시는 거룩한 일용할 양식으로 그 오늘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생방송 소망의 기도, 오늘 이 시간은 주한교회 김철수 목사님 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목사님. 날씨가 지난번에 목사님 오셨을 때보다는 확실히 좀 선선해지기는 했지요.
1: 네, 가을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0: 예. 그래도 또 잠시 지나면은 또 더워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가을은 올 거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좀 비도 좀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역에 가뭄이 있죠, 목사님.
1: 네, 비가 와도 많이 와야 될 것 같습니다.
0: 예. 좀 많이 와서 해갈이 되고 또 오늘 소망의 기도 시간을 통해서 이 시간에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주시면서 또 기도 응답을 경험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소망의 기도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지금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지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제목을 이런 제목을 올려도 될까? 이런 제목은 사람들이 웃지 않을까? 말해도 될까? 다 괜찮습니다. 올려주시면 주님께서 들으시고요. 저희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100% 응답하신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믿고 기도의 제목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방송을 듣고 계시는 방송가족 여러분께서도 함께 믿음으로 주님께 간구하며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문을 열면서 목사님, 또 방송을 듣고 계시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를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0: 주님,
1: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께 기도의 제목을 담아 올려드립니다. 주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제목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응답하시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해지게 하옵소서.
0: 아멘.
1: 무엇보다도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저희들이 살고 있는 울산 땅이 가뭄을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울산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0: 아멘.
1: 이 땅에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0: 아멘.
1: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비를 내리시던 하나님, 이 울산 땅에 필요한 양만큼의 비를 허락하셔서
0: 주님,
1: 모든 분들의 마음이 흡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영적으로 가뭄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특히 한국 백성들,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늘 문을 열어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0: 아멘.
1: 교회마다, 가정마다, 성도들 가슴가슴마다 성령의 비를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의 비를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힘있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0: 아멘.
1: 오늘도 우리의 드리는 기도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들어주시며 또 함께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눈물과 기도를 통해 아름다운 응답의 열매들이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구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자, 이 시간의 기도의 제목 다시 한번 문자번호 알려드립니다. 안내해드립니다.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으로 기도의 제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 아름다운 주님의 생각으로 응답하신다는 것 반드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지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동안 함께할 찬양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김도연의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0: 빈들의 마른 풀같이 김도윤의 찬양을 함께 하셨습니다. 자, 생방송 소망의 기도 오늘 이 시간 주한교회 김철수 목사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 반드시 들으시는 주님께 올려드릴 그리고 함께 기도할 중보의 기도 제목들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샵 3927번입니다. 문자 번호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지금 기도의 제목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나누고 또 계속해서 중보기도팀에서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께서도 한 마음으로 짧게 짧게라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69번님, 나종훈, 오현정 집사님 가정에 자녀겠죠? 나호현을 위해서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호현이가 지난주부터 갑작스럽게 평소와 다른 행동과 말, 또 떨림과 경직 등의 증상이 나타나서 월요일 아주대학교 병원에 입원해서 검사와 치료를 받았습니다. 아직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서 추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주셨는데요. 호연이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기를, 그래서 인지, 언어, 이렇게 반응, 일상생활 기능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의료진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저 원인을 찾고 치료를 잘할 수 있도록, 또 검사 결과가 잘 나와서 이 부모와 가족들에게도 힘과 믿음을 더해주시고 호연이에게도 안정된 잠을 허락하시기를. 이렇게 기도의 제목을 1069번님 올려주셨습니다. 지금 갑작스러운 증상이 나타나서 그 대처를 빨리 한 것 같은데 아직 결과는 잘 안 나왔나 보네요.
1: 예,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고 또 병의 원인이 속히 밝혀져서 치료가 잘 되어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0: 아멘.
1: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069님, 나 집사님 가정에 호연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렸습니다. 갑작스러운 행동으로 인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0: 병원에 입원하여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사의 손길을 주장하시고 또 여러 가지 시행과 연구 과정을 통해서 정확한 병명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호연이를 하나님의 성령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1: 아멘.
0: 악한 생각, 악한 마음, 모든 잘못된 것들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여러 가지 일어나고 있는 정상들을 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품에 아들을 품어주셔서
1: 주님.
0: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1: 아멘.
0: 불안한 마음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모든 병을 이기며 극복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아들로
1: 아멘.
0: 인해서 기도하고 있는 부모님들 하나님이 특별히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며 우리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심으로 모든 병에서 치료함을 받고 건강한 몸으로 학업에 정진할 수 있게 하시고 또 가는 앞날의 길을 하나님 활짝 열어 형통케 하사 하나님의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구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자, 계속해서 기도의 제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687번님. 8년째 교회 꽃꽂이를 하고 있습니다. 주신 건강 가지고 종신토록 헌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강단을 아름답게 장식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올려주셨네요. 8년 동안 이렇게 귀한 헌신 또 섬김을 하고 계시네요. 이 교회에서 또 목회자 목사님의 입장에서는 참 귀하지 않습니까?
0: 네, 저희들도 저희 집사람하고 또 집사님 한 분이 같이 꽃꽂이를 하고 있는데 늘 뭐 이렇게 절기 때마다 옆에서 지켜봅니다만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8년 동안 교회를 위해서 또 강단을 위해서 귀한 일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고
1: 아멘.
0: 또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며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셔서 잘 감당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1: 아멘.
0: 기도하겠습니다. 3687님 8년째 강단 꽃꽂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한 꽃 한 꽃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아서 아름답게 피어가는 그 손길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또 그 꽃꽂이를 위해서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아주시며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요정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시고 건강에 복을 주시며 강건케 해주시고 주어진 사명 잘 감당케 해주옵시며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채워주셔서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소망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영육간에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구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예. 자, 이번에는 7087번님 기도의 제목입니다. 친정엄마가 어제 골수검사, 조직검사가 나왔는데 림프암 3기 그리고 골수암 전 단계로 나왔습니다. 지금 뭐 항암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병원에서는 지금은 치료가 안 되고 앞으로 길어야 3개월이고 또 감염이나 출혈이 있으면 3개월보다 더 빠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친정집에는 불상을 모셔놓고 매일 오며 가며 불상 앞에서 기도하고 아픈 중에도 절에 나가시는 엄마를 보면서 이런 엄마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믿음보다는 체념이 먼저 생깁니다. 게다가 그 26년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들이 있어서 그런지 이 엄마도 본인의 죽음에 담담하고 삶에 대한 애착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엄마가 조직검사할 때만 해도 뭐 이제 81세이시니까

0: 살만큼 사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제부터 자꾸 눈물이 납니다. 답답하고 힘든데요. 친정엄마 이름은 배순예입니다. 이름처럼 하나님 앞에서 순례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기도합니다.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요. 이 기도 제목이 참 힘드네요. 목사님, 듣기만 해도 야, 이게 사람의 능으로는 어렵구나라는 생각이 먼저 들기는 합니다.
1: 예,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또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전도의 기회, 복음의 문이 열리는 그런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0: 아멘.
1: 보통 뭐 일반적으로 특별한 어려움이 없으면 마음의 문을 열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0: 그렇지요.
1: 어려움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따님께서 하나님이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또 눈물도 난다는 것은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눈물인 줄 압니다. 뜨겁게 기도하시고 어머님을 찾아가시고 예수 십자가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하셔서 정말 마지막 가는 길, 천국 가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기적의 역사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0: 아멘.
1: 기도하겠습니다. 7087님, 사랑 어머님께서 골수검사와 조직검사 결과로 림프암 상기와 골수암 전 단계로 나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이 계셔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불상 앞에 절하고 있는 어머니를 불쌍히 여기는 사랑하는 딸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어머니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딸의 눈물이 헛되지 않게 주옵소서.
0: 아멘.
1: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천국 가게 해달라는 사랑하는 딸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어머니를 만나고 또 그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0: 아멘.
1: 성령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셔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영생얻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되 또 하나님이 만지시고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고통과 아픔이 사라지는 놀라운 은혜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특별히 사랑하는 따님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영혼 구원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머님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더 뜨겁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그를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들이 쫓겨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이 가정의 복음을 통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구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1: 아멘.
0: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자, 생방송 소망의 기도 오늘 이 시간은 주안교회 김철수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들으시고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귀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을 올려야겠다. 아,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되는 전도 대상자가 있다. 또는 지금 육신이 연약함으로 또 기도가 필요한 내 자신과 또는 가족과 친척이 있다. 교회에 누군가가 있다. 또 지금 교회를 위해서 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마음이 있으시다면은 지금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으로 지금 기도의 제목 남겨주시면 저희가 함께 기도하고요. 또 이어서 중보기도 팀에서 전달되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께서도 함께 기도하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지금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함께할 찬양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비어도 피아 워십의 찬양을 함께 하셨습니다. 자, 오늘 생방송 소망의 기도 주안교회 김철수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의 제목을 남기기 원하시는 분은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도든지 주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목숨을 내어서 사랑하신 저희들의 기도의 제목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들으시고요. 그리고 주님의 방식으로 주님의 때 아름답게 응답하신다라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문자번호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기도의 제목 남겨주시고요. 또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476번님, 저희 딸이 지금 넷째 임신 중이었는데 태중의 아이가 지금 심장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수술 들어갑니다.

0: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고 방금 문자가 올라왔습니다. 지금 이제 수술 막 시작하건 하는 지금 상황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목사님.
1: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이 땅에 보내신 귀한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서 모든 가족들에게 기쁨이 되고 또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가 정말 이 시대의 모세처럼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0: 아멘.
1: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5476님, 사랑하는 따님이 넷째를 임신 중인데 또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태중의 아기가 심장 소리가 들리질 않아서 급하게 수술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은혜를 베푸시고 또 귀한 생명을 하나님이 얻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셔서 병실에 함께하여 주시며 지금 현재 수술 중이라면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수술이 잘 되게 해 주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오니 그 생명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이 사명을 주어서 보내셨으니 은혜 가운데 태어나게 하시고 그 가정에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부모님들에게 소망이 될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며
0: 아멘.
1: 특별히 산모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주신 귀한 생명을 잘 출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무엇보다도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가족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지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만지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심으로 아름다운 결과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의 선물이 정말 이 가정에 아름다운 복덩이가 되고 선물이 될 수 있는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생명을 주시는 구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1: 아멘.
0: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수술이 잘 맞춰지기를 저희도 기도합니다. 자, 지금 1091번님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내일 울산 소망교회 무료 급식을 혼자 준비하고 또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지금 연휴라서 봉사자가 없습니다. 제가 잘 감당하고 구원받는 영혼이 많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도 새힘 주실 수 있도록 올려주셨어요. 이제 17일이 지금 그 광복절 대체 휴무가 되어서 그 연휴일 경우에는 이렇게 봉사자가 없을 수 있겠네요.
1: 네, 그렇죠.
0: 예. 울산 소망교회 지금 무료 급식 혼자 지금 준비하고 계신 그 손길 가운데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그 예비되신 분들을 예비하신 분들을 좀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예,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일이니까
0: 예.
1: 또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했는데 무료 급식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다이 시대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니까
0: 예.
1: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0: 아멘.
1: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091님, 내일 울산 소망교회에서 무료 급식을 하게 되는데 연휴라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일들을 따라서 떠나버리고 홀로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크게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이 일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주님 가신 길이 오니 주님의 마음으로 이 사명을 감당해 가게 하시고 준비하는 모든 가정에 하나님 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0: 주님.
1: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협력하고 도울 수 있는 분들도 하나님이 붙여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이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굶주리고 배고프고 힘들고 또 외로운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저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대할 때에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전달되게 하시고 영혼 구원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하는 수고가 아름답게 나타날 때에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따라 사랑으로 이 사역을 감당합니다. 하나님 그 사역 위에 복을 주시며 또 하는 모든 일에 가정과 직장

0: 직장과 일터와 자녀들에게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더욱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이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사랑이 온 세상에 퍼져가는 아름다운 향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구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자, 요즘 며칠간 올려주신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요. 참 마음이 아프고 긴급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3923번님, 다윗의 자손 우리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렇게 기도의 제목을 올려주셨어요. 한동대학교 최수연 청년, 지금 31살이지만 7년 전에 킥보드를 타다가 넘어져서 지금 뇌손상으로 누워만 있습니다. 지금 뇌기능도 많이 저하됐다고 해서 집에서 산소 마스크로 생명부지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목자가 되어서 주님께 평생 헌신한다고 했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려주셨습니다. 참 이런 안타까운 사연이 있습니다, 목사님.
2: 예, 이분은 저희들이 지금 몇 달째 기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예, 그렇죠.
2: 저도 지금 이름을 몇 번 보는 것 같던데.
1: 예.
2: 3923님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할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최수연 청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1: 아멘.
2: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3923님, 한동대 최수연 청년을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1: 주님.
2: 낙상사고로 인해서 뇌 손상을 입고 7년째가 되었는데 아직도 회복할 기미가 없고 점점 어려움에 처하여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분명히 하나님이 사명이 있어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사고로 인해서 이렇게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누워서 보내고 있는데 주변에 있는 가족들 또 이 아이를 생각하는 많은 분들이 안타깝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1: 주님.
2: 사랑하는 최수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주님이 찾아가시고 그의 머리에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2: 하나님의 능력과 치료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손상된 모든 부분들이 성령의 치료하심으로 말미암아 치료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2: 본인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있사오니 그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만지심과 치료하심으로 말미암아 몸이 회복되고 치료되며 하나님 건강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능력의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2: 눈물의 기도가 헛되지 않음을 하나님이 나타내어 주시고 또 사랑하는 수연 씨를 통해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2: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구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지는 기도의 제목도 계속해서 올려주시는 분들이 계시지요. 3233번님, 지금 성심교회 건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하고 계시고 또 기도의 부탁을 올려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9215번님,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남편이 정말 지난번에 올려주신 그 기도의 제목 보니까 8월에 지금 일자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거리를 공급해 주시고 또 건강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이 두 분이 기도의 제목을 항상 올려주시는데 참 귀하고 그리고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될 제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2: 예, 9215님은 거의 뭐 몇 년 되셨습니다. 매일매일.
1: 아.
2: 예.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로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으신 것 같은데 그 기도가 쌓여 있으니까.
1: 아멘.
2: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실 거라 믿습니다.
1: 아멘.
2: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3233님, 성신교회 교회 건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1: 주님.
2: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1: 아멘.
2: 성도들이 마음을 모으고 또 하나님이 주신 터전에서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해 가야 하는데 요즘 여러 가지 경기도 또 재료값도 많이 올랐습니다.

0: 있습니다. 또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힘을 다해 힘쓰고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모든 필요한 것들이 잘 공급되게 해주시옵소서.
1: 아멘.
0: 날씨도 더워서 건축 과정에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해 주셔서 모든 공정에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아름답게 전이 건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1: 아멘.
0: 915님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렸습니다. 특별한 직업인 프리랜서로 지금까지 그 일들을 감당해 왔습니다. 하나님이 힘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며 또 일거리도 많이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받게 하시고 근심 걱정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지금까지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인도하셨사오니 앞날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날마다 날마다 새 힘을 주시고 새롭게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눈물의 기도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해 주시는 구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0: 소망의 기도에 올려주시는 많은 분들의 기도 제목이 참 들으면 들을수록 이 사람의 능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하실 수 있고 또 주님께서 하셔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저희가 기도를 하고 또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께서 기도하시고 중보기도팀이 기도할 때 주님께서 계속해서 기뻐 받으시고 주님의 때 응답받는 것 꼭 믿으시고 그 신실하신 주님, 미쁘신 주님을 의지하시면서 함께 이 시간을 만들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생방송 소망의 기도 지금까지 주한교회 김철수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분들에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0: 아멘, 아멘. 저도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7일 월요일은 광복절 대체 휴무인데요. 그날 나라를 위해서 계속해서 또 광복을 위해서 수고하신 많은 교계의 지도자분들도 계십니다. 묵상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호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은혜가 많은 구간입니다. 속도를 줄이시고 찬양에 귀 기울여 주세요.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길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지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지요.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제가 2010년도에 암 말기였었어요. 아산병원에서 이제 두 달 남았으니까 집에 가서 정리시켜라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을 아들 앞에서 그 아픈 모습, 죽어가는 모습 보이기 싫어서 제가 요양병원을 들어갔는데 그곳이 또 기독교 재단이었어요. 새벽, 점심, 저녁 예배 드리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정말 이 죽을 병이 들고 보니까 육신의 병이 질병이 문제가 아니고 제 영적으로 하나님 은혜가 없었던 게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은혜 안 주시려면 저를 차라리 데려가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덤으로 생명 연장시켜 주시고 지금은 정말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 마음에서는 아, 어떻게 해서든 이 좋은 하나님을 좀 알려야 되고 널리 전파해야 되는데 하다가 아 이거구나 이 방송을 통해서 정말 소외된 곳곳에 예수님이 전파되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참여했습니다. 하세요. 망설이지 말고 하세요. 그러면 처음에는 망설일 수도 있겠지만 하면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십니다.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좀 뭔가 작은 것이라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그래서 저는 요번에 저희 가족 다섯 사람 이름으로 하다가 요번에 작은 손주랑 며느리 이름으로 더 추가하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함으로요.
1: 생명을 잃어가는 중에도 놓지 않았던 전파 선교사. 영혼 구원의 가치를 아는 이들에게는 놓을 수 없는 생명줄입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생명을 구원하는 이 사역에 여러분도 동참해 주세요. 전파 선교사로 헌신하는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생명의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지금 바로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전파라고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229-9000번 지역번호 0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세요. 전파선교사로 헌신하실 당신을 기다립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산광역시 기독교총연합회에서 주최하는 광복 81주년 기념 울산시민과 함께하는 구국기도 대성회가 열립니다. 빛을 발하라 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울산교회 이호상 목사님,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이신 김영용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기도회뿐만 아니라 문화공연과 구국 퍼포먼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마련돼 있습니다. 8월 23일 주일 오후 3시 울산교회 예배당에서 열리며 울산시민과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울산 영광교회에서 2026년 축복 부흥성회가 열립니다. 이번 부흥성회는 8월 17일 월요일 오후 2시와 저녁 7시, 18일 화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 저녁 7시 이틀간 열립니다.

열리며 동구 진성 10길에 위치한 울산 영광교회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예정 세계선교회 총재이자 안산 예정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옥화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며 예배를 사모하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010-9111-99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언양교회에서 8월 24일 월요일부터 26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과 오전 5시 30분에 가을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서울 영락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은성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며 은혜를 사모하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4-0091번, 지역번호 052-254-0091번 언양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병원 원목실에서 병원전도 봉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병원에 오시는 거동이 불편하신 환자들이 진료를 받고 귀가하실 때까지 동행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전도봉사에 동참하실 분들은 울산병원 대표전화 지역번호 052-259-5000번, 지역번호 052-259-5000, 울산병원 원목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예술협회 지원사업 선정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클라리넷 연주회 피리 부는 혜성이와 이상한 나라의 초대가 8월 22일 토요일 저녁 6시 울산중구 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발달장애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연주와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특별 무대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대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과 울산루체예술단이 후원하는 2016 여다교 바이올린 토크 콘서트가 열립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여다교의 아름다운 연주와 함께 피아니스트 임주환, 비올리스트 박수환이 특별 출연하며 피아니스트 홍보라의 반주가 더해져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희 교수의 진행으로 함께하는 이번 연주회는 8월 23일 주일 오후 5시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진행되며 전석 무료로 관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맑고 순수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멋진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후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아멘.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저는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장소미입니다. 울산의 다음 세대가 극동방송을 위해 기도합니다.
1: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2: 1분 찬양. 울산시 남구 달동에 있는 최종인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한세로교회와 함께합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8월 14일 금요일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먼저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 내일 광복 81주년을 앞두고 한국교회가 한반도의 평화를 바라는 선언문을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예수교 대한선결교회 부흥사회가 사흘 동안 여름 산상 부흥성회를 열고 결속을 다졌습니다. 부산 수영로교회에서 청년 700여 명이 모인 2026 코스타 월드 인 부산 코스타 집회가 사흘간의 일정을 마쳤습니다. 폭염 속에서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의 문을 두드리며 먹거리와 안부를 함께 전하는 교회의 돌봄 사역이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내일 광복절을 앞두고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가 어제 전남 여수에서 열린 데 이어 오늘 저녁 전북 익산에서 이어집니다. 자세한 소식 이어집니다. 내일 광복 81주년을 앞두고 한국교회가 한반도의 평화를 바라는 선언문을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은 선언문에서 한반도의 평화가 곧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라고 밝혔습니다. 한교총은 인간의 욕심과 이념의 장벽을 화해의 복음으로 허물고 한반도와 세계 평화의 길을 열어가자며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연합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자고 요청했습니다. 한교총은 또 오는 16일 주일 서울 강동구 명성교회에서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교회 사랑을 주제로 광복절 기념 연합 예배를 열고 북한 당국에 억류돼 있는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 등 우리 국민 7명을 조건 없이 석방하라고 촉구할 예정입니다.

한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광복절을 앞두고 적대를 종식하고 평화적 공존의 길로 나아가게 해달라는 내용의 남북 공동기도문을 발표했으며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는 광복이 우리에게 준 자유는 서로를 배제하고 정죄할 자유가 아니라 생명을 돌보고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자유가 돼야 한다며 광복 81주년이 생명을 살리는 목표의 시작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또한 평화 정착과 북한 동포들을 위한 인도적 지원 그리고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를 결코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수교대한성결교회 부흥사회가 사흘 동안 여름 산상 부흥 성회를 열고 결속을 다졌습니다. 예성 부흥 상회는 지난 10일부터 사흘 동안 경기도 안양 성결대학교에서 제43차 전국교회 교역자 및 평신도 초청 여름 산상 부흥 성회를 개최했습니다. 다시 성결, 다시 부흥을 주제로 열린 이번 성회는 전국의 목회자와 성도들이 함께 영적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부흥사회 이상문 총재는 이번 성회가 인간의 열심이 아닌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목회자와 성도들이 다시 헌신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소망한다며 지친 사역자는 새 힘을 얻고 갈급한 심령은 은혜로 채워져 예성총회가 교계와 열방의 부흥을 이끌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 1983년 설립된 예성부흥상회는 해마다 부흥성회를 이어오며 43개에 불과했던 교단 산하교회를 1200여 개로 성장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부산 수영로 교회에서 청년 700여 명이 모인 2026 코스타 월드인 부산 코스타 집회가 사흘간의 일정을 마쳤습니다. 8월 무더위를 뚫고 모여든 청년들은 사흘 동안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방향을 다시 세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 강연자로 나선 음악 프로듀서 최영호 PD는 대중음악 현장에서 겪은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신앙의 언어로 풀어냈습니다. 최 PD는 인간적인 계획과 성공의 기준을 넘어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오히려 실패와 좌절 속에서 발견했다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안동대학교 김재효 교수는 인공지능이 즉각적인 답을 내놓는 시대에 인간 고유의 사유 능력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김 교수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원점으로 삼고 하나님 안에서의 절대적 좌표와 소명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녁 집회에서는 팀룩 워십의 인도로 700여 명의 청년이 일어선 채 손을 높이 들고 찬양했고 집회에 참석한 한 청년은 세상이 정해준 정답을 마치느라 지쳐 있었는데 실패조차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에 큰 위로를 받았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폭염 속에서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의 문을 두드리며 먹거리와 안부를 함께 전하는 교회의 돌봄 사역이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의 나누리 푸드뱅크는 지난 11일에도 가능로 일대를 돌며 주민들에게 식품 꾸러미를 전달했습니다. 상자에는 라면과 된장, 고추장 같은 식자재부터 신선 식품까지 담겼습니다. 배달은 오전과 오후 두 차례, 각각 3시간씩 이어졌고 골목이 좁아 탑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곳은 경차가 대신 들어가며 사랑을 전했습니다. 지난 2015년 은평교회 이성무 목사가 설립한 나누리 푸드뱅크는 한 달에 500여 가정의 음식을 나누고 있습니다. 물품은 경기도 광역푸드뱅크와 인근 빵집, 떡집 등에서 기부받으며 당뇨를 앓는 이들에게는 단 음식을 빼는 등 가정별로 품목을 달리해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목사는 전도가 아닌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시작한 사역이라며 한국교회가 교단과 개교회를 넘어 한마음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기를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내일 광복절을 앞두고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가 어제 전남 여수에서 열린 데 이어 오늘 저녁 전북 익산에서 이어집니다.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는 전국 13개 지사의 어린이합창단 700여 명이 연합해 매년 광복절을 전후에 전국 주요 도시를 순회하며 평화와 통일을 주제로 노래와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문화공연입니다. 어제 오후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열린 축제는 오는 9월 개막하는 2026 여수 세계 섬 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고 광복 81주년과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함께 기념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두 번째 무대는 오늘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0: 어린이들의 맑고 순수한 목소리로 나라 사랑의 마음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리로 공연 실황은 극동방송 라디오와 유튜브를 통해 전국 생중계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울산 지역은 구름이 많겠고 오전부터 저녁 사이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2도로 예상되며 바람은 초속 2에서 4m로 불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현재 울산 지역의 기온은 32도, 습도는 60%입니다. 소나기가 내리는 곳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칠 수 있는 만큼 외출하실 때에는 우산을 준비하시고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극동방송 교계 뉴스를 마칩니다. 김정호입니다. FABC.
1: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폭염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중 최고 기온이 33도씨 이상일 때를 폭염이라고 하며 국내에서는 최고 기온이 33도씨 이상이며 이틀 이상 지속될 때는 주의보, 35도씨 이상으로 이틀 이상 지속될 때는 경보를 발령하고 있습니다. 폭염 발생 시 야외 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외출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챙이 넓은 모자와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물병을 휴대해 가능한 물을 많이 마시도록 합니다. 냉방이 되지 않는 실내는 햇볕을 가리고 맞바람이 불도록 환기를 합니다. 창문이 닫힌 자동차 안에는 노약자나 어린이를 홀로 남겨두지 않습니다.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근육 경련 등의 증세가 나타날 경우 즉시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휴식을 취합니다. 폭염에 대비해 여름철에는 관련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무더위에 필요한 용품을 준비하며 행동 요령을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폭염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아, 심심해. 아, 무슨 신나는 일 없을까?
1: 너 아직도 모르니? 힘찬 찬양이 퍼포스처럼 마구 쏟아지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0: 아, 그래? 그게 무슨 방송인데?
1: 바로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2: 힘찬 찬양으로 우리 마음이 설레는 시간, 신나는 찬양으로 생기가 샘솟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김현주입니다. 이 시간에는 에너지 넘치는 찬양들만 엄선해서 들려드립니다. 템포가 느리거나 잔잔한 찬양은 선곡하지 않아요. 오직 신나고 힘찬 찬양들로만 채워지는 활력 넘치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오늘 이 시간 전해드리는 찬양들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기쁨, 그리고 삶의 소망이 한가득 충전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도 다같이 힘차게 즐겁게 가보자고요. Let's go!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전해드리는 활력 충전의 시간, 으라차차 찬성매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힘찬 찬양 계속 들으니까 숨이 차오르시는 것 같다고요? 그때가 더 힘차게 찬양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힘차게 찬양합시다. 으라차차 찬성 메들리.

힘찬 찬양으로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남은 하루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을 통해 힘차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의 비타민 주타민 김현주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힘찬 하루 보내세요.

0: 울산 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전도의 민족 전도됩니다. 옥동 사랑의 교회 이상준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세요. 옥동 사랑의 교회 이상준 목사입니다. 신약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는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제가 쉬운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답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나는 어떤 음식점에서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어보고 누군가에게 그 음식 이야기를 하거나 소개를 하거나 같이 가보자고 한 적이 있다 없다 있으시죠? 왜 그러셨어요? 내가 먹어보니 너무 맛있어서 혼자 먹기에 너무 아까워서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생각나고 친한 친구가 생각나고 내가 꼭 같이 먹어보고 싶은 사람이 생각나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리고 당연하게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당연하고 편안하게 제가 경험한 최고의 맛집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제껏 제가 소개한 후 제대로 먹어보신 분들은 대부분 그 맛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최고의 맛이라고 하셨습니다. 제대로 먹어보신 분은 대부분 그 맛에 매료되어 또 먹고 지금도 먹고 계십니다. 제대로 먹어보신 분은 저처럼 또 누군가에게 그 맛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반복된 일상, 현실 속에서 겪는 나의 연약함과 한계, 하고 싶은 건 많은데 할 수 있는 것은 점점 적어지는 것 같은 현실, 여러 가지로 경험하고 있는 생활의 고충 속에서 답답함을 느끼거나 점점 지쳐가고 힘겨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현재 삶 속에서 좀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거나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할 것 같고 판도가 바뀌거나 돌파구가 있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은 드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껏 해보시지 않았던 것, 이제껏 먹어보지 않았던 것이 필요한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먹어보신 분들은 단골이 되어 최고의 맛집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예수 맛집입니다.

제가 섬기는 옥동사례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일하심을 통해 세워진 교회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에 소속된 늘푸른 교회와 예수교 대한 하나님의 성에 소속된 사랑의 교회 두 교회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인해 물리적으로는 이루어지기 쉽지 않은 교회의 합병을 이루어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는 교회입니다. 2019년 2월에 교회 합병이 이루어졌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기뻐하며 소망 가운데 30년이 넘은 전형적인 빨간 벽돌 교회 건물을 힘을 다해 리모델링을 그해에 마치고 2020년을 교회 붕의 원년으로 이루어갈 것을 꿈꾸며 희망 가운데 2020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1월의 어느 날 그때부터 생전 처음 겪어보는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었죠.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이름으로 모이기가 점점 힘들어지더니 급기야는 교회 문이 닫히는 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앞이 막막하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사면초가의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 코로나 기간에 모태신앙으로 평생 교회를 다녔고 지금까지 목사로서 교회를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저에게 뜻밖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현실적 상황으로 인해 교회로 나오기가 정말 힘든 바로 그때 어느 때부터 한 사람 두 사람 교회 문을 두드리고 상담을 요청하고 스스로 교회를 찾아오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교회를 다녀보고 싶다고, 예수님을 알고 싶다고, 예수님을 믿어보고 싶다고 그렇게 교회를 찾아온 사람들이 바로 제가 목회를 하고 난 후에 통계적으로 가장 많았었습니다. 그렇게 힘을 다해서 전도 행사를 하고 거리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도 힘들었던 그 일이 전도가 절대적으로 힘든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을 직접 경험하고 목사인 저도 놀라고 우리 교회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때 스스로 교회를 찾아오신 분들은 드러나 있는 모습들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분, 가난하고 못 배우고 배고프고 육체에 큰 병이 걸리신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겉으로는 아주 멀쩡하고 비교적 더 풍요롭기도 하고 제법 많은 것을 누리기도 하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일상이 무너지고 처음 경험하는 비정상적인 팬데믹의 상황을 겪으신 분들이 본인도 이제껏 알지 못했던 내면의 목마름, 마음과 몸의 통증, 내적, 외적 빈곤을 느끼고 스스로 가까이에 있는 교회를 찾아왔던 것이었습니다. 평생 교회를 다니고 목사로서 살아가고 있는 저에게는 그야말로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었을까요?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알게 된 사실이었습니다. 어딘가에서 누군가에게 그 전에 직간접적으로 들었던 하나님, 예수님, 교회가 그때 그분들에게 떠올랐던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말했던 그 예수 맛집이 주변에 보이고 그때 그 말들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실 가운데에서 드러난 아픔 속에서 버티기 위해 이겨내고 살기 위해서 용기를 내어 직접 한번 그 맛을 찾아 먹어보려는 마음으로 스스로 예수 맛집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교회 가보신 적 있습니까? 저하고 교회 한번 같이 가보시겠습니까? 진짜로 맛있습니다. 한 번도 드셔보시지 못한 그 맛을 꼭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예수님은 사랑이 끝이 없으시고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억지로라도 열고 들어가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어떤 방법으로든 두드리시겠다고 합니다. 그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을 누군가 억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바로 여러분 스스로가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가장 큰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쯤이면 됐다 싶

0: 싶은데 왠지 모를 불안감이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살아오신 결과 어느 정도 이루고 채웠다 생각했는데 뭔지 모를 채워지지 않는 것, 그 공허함을 느끼고 있지 않으십니까? 내 삶에 무언가 역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바로 그때입니다. 여러분이 믿을 만한 그 사람이 진심으로 같이 가보자고 하는 그 맛집에 가보신다는 마음으로 부담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마음의 문을 살짝 여시고 여러분 주변의 교회 문을 한번 두드려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에게 언젠가 같이 한번 가보자고 하셨던 그분들께 연락하셔서 같이 가보자고 해보세요. 백문이 불여일견. 망설이지 마시고 예수 맛집으로 가셔서 일단 한번 맛을 보시면 그 맛의 깊이와 넓이와 신비를 알게 될 것입니다.
1: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좋은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사랑하는 당신을 위해 예수님을 전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좋은 것,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 바로 예수님입니다. 남들 보기에 멀쩡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당신의 삶은 정말 괜찮습니까? 마음에 공허한 부분이 있다면, 채워지지 않는 무엇이 있다면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사랑이 끝이 없으신 분이시고요. 너무나 인격적이어서 당신이 그 마음의 문을 열고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 이제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분을 맞아들이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공허함은 예수님만 채울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 나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 예수님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길 원하시는 분, 오랜 시간 교회를 떠나 있었지만 이제는 돌아가길 원하시는 분, 지금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예수라고 적어주세요. 간략한 설문지를 여러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설문지를 작성해 주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소개해 드릴게요. 그리고 내 주변의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주세요. 부탁하고 싶으신 분도 지금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예수라고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고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쉼을 얻고 비전을 발견하고 증거의 응답을 얻는 거룩한 터전. 부전기도원의 새 이름 세계로 기도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쉼을 얻고 비전을 발견하고 증거의 응답을 얻는 거룩한 터전 부전기도원의 새 이름 세계로 기도원과 함께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양현민입니다.
1: 김영한 목사입니다. 더위에 건강하세요.
0: 보르네오 섬에 자라는 네펜세스와 북미 대륙의 시라세니아는 대표적인 식충식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먼저 네펜세스는 아름다운 꽃과 화려한 모습으로 벌레들을 유인하죠. 벌레들은 그 아름다움에 이끌려 가까이 다가가지만 네펜세스가 분비하는 소화액에 의해 벌레들은 녹아버리고 그 순간이 마지막이 되고 맙니다. 한편 시라세니아는 꽃이 아니라 잎에서 달콤한 꿀을 내뿜어 벌레들을 유혹합니다. 벌레들은 그 달콤함에 이끌려 다가가지만 한번 빠져들면 다시는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죄의 유혹도 이와 비슷한 것 같은데요. 눈에 보이는 아름답고 달콤한 것들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 되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나아가는 그런 내 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서머 스페셜로 함께합니다. 찬양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서머 스페셜로 아름다운 찬양들 엮어드리고 있습니다. 이 찬송에는 힘이 있다고 하잖아요. 이 찬송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1: 아니,
0: 네.
1: 찬송가의 말씀을 기준으로 된 찬송가가 있다면은 말씀은 영원하니까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말씀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근거로 한 찬양은 반드시 역사가 있는 거죠. 시편이 150편인데 그게 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시요. 말씀에 근거한 찬양. 불러질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거죠. 찬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불러지는 게 찬양인데 오늘 작곡가들이 그걸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그냥 자기 생각에서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오래된 찬송일수록 세대를 넘어서 계속 불려지는 찬양. 그러한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거죠.
0: 아멘, 맞습니다. 목사님이 좋아하시는 찬양들이 참 많으실 텐데 어떤 찬양들 좋아하실지도 궁금해요.
1: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나 같은 죄인.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그내 제일 먼저 배운 찬송이 그 찬송이에요.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0: 아멘. 말씀하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찬양 전해드리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서머 스페셜, 여러 은혜로운 찬양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이 찬송의 가사들, 찬양의 가사들이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 것 같습니다.
1: 시편 보면 150편이 있는데 거기다 뭐

0: 할렐루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서 아침에도 찬양, 점심때도 찬양, 저녁에도 찬양. 우리의 하루의 일과가 참 찬양으로 계속 연결된다면은 참 복된 삶이죠. 어떤 난관이 온다 하더라도 참 찬양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정말 우리가 소망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듣고 계신 방송 가족분들이 찬양으로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제와 오늘 여수와 익산에서 2026 나라사랑 축제도 성황리에 개최되고 있는데요. 오신 많은 분들이 은혜 받고 계신데 우리 어린이 합창단의 멋진 찬양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저녁에 있을 익산에서의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응원하면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찬양들 전해드립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풍성한 찬양과 함께하는 서머 스페셜 보내드렸습니다. 주님과 함께 시원한 여름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주에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홈페이지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www.fbc.net 극동방송 서울로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를 보내시는 경우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 아름다운 세상을 보여주는 믿음의 기업 방주가 함께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함께하는 5분 인터뷰.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해요.
1: 안녕하세요.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중산초등학교 6학년 문서윤 단원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가을쯤으로 기억합니다. 교회에 계신 집사님께서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원 모집을 추천해 주셨고 흥미가 생기면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0: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활동을 하면 뭐가 가장 좋은가요?
1: 언니 동생들과 함께 다 같이 모여 찬양하고 합창단이라는 공동체 생활 안에서 책임감을 기를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0: 우리 서윤이는 하나님과 많이 친해졌나요?
1: 확실히 전보다 더 친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중에 학교 생활만 할 때는 하나님을 찾는 일이 적었는데 합창단에서 찬양을 하면서 들어가기 전에는 안 틀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0: 그럴 때마다 잘 틀리지 않아요. 뭔가 바로 들어가기 전에도 잘 안 떨려요.
1: 그러면 반대로 힘들 때도 있나요?
0: 저는 합창을 하면서 노래가 생각하는 것처럼 잘 되지 않을 때나 안무가 이상적인 느낌으로 잘 되지 않을 때가 힘들었어요. 생각할 때는 90도로 되는데 실제로 보면 90도가 아닌 것처럼

0: 오래 준비했기도 하고 해외에서 하는 첫 공연이라서 가장 기대되고 설렜던 것 같고 끝나자마자 바로 기립박수를 쳐주셔서 기분이 좋았어요. 되게 화음이 잘 만들어졌어요. 소프라노, 메조, 알토가 되게 잘 나눠져서 좋았어요.
1: 우리 서윤이에게 어린이 합창단은 어떤 의미인가요?
0: 어린이 합창단은 저에게 복음을 전하고 찬양하게 하며 저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곳이에요. 찬양하는 친구들과 추억도 쌓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1: 만약 서윤이가 어린이 합창단 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0: 없었다면 허전했겠죠? 왜냐하면 찬양도 자주 안 하고, 왜냐면 합창단을 다니면은 찬양이 계속 귀에서 맴돌아서 계속 흥얼거리게 되는데 그런 것도 없었을 거고, 여기에 있는 친구들은 다 찬양하고 다 소중한 친구들이니까 허전했을 것 같아요. 없었다면? 어린이 합창단은 나에게 복음이다. 왜냐하면 저에게 어린이 합창단은 복음을 배우고 전하는 곳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어 정말 소중한 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1: 서윤이가 어린이 합창단을 즐겁게 할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많이 도와주고 계실 텐데요. 부모님을 향해서 감사 인사 드려봅시다.
0: 항상 합창단 데려다 주시고 항상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앞으로도 잘 부탁해.
1: 신입 단원들을 향한 환영의 인사도 부탁해요.
0: 안녕, 얼른 와서 다 같이 찬양하자. 찬양으로 하느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어.
1: 가장 맑고 순수한 음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정과 배려, 사랑과 희생을 배울 수 있는 바로 그 자리.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 229개 9000번, 지역번호 052 220의 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를 하나님 안에 가장 건강하고 올바르게 키워낼 수 있는 방법,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0: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화이팅!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산광역시 기독교총연합회에서 주최하는 광복 81주년 기념 울산시민과 함께하는 구국기도 대성회가 열립니다. 빛을 발하라 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울산교회 이호상 목사님,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이신 김영용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기도회뿐만 아니라 문화공연과 구국 퍼포먼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마련돼 있습니다. 8월 23일 주일 오후 3시 울산교회 예배당에서 열리며 울산시민과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울산 영광교회에서 2026년 축복 부흥성회가 열립니다. 이번 부흥성회는 8월 17일 월요일 오후 2시와 저녁 7시, 18일 화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 저녁 7시 이틀간 열리며 동구 진성 10길에 위치한 울산 영광교회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예정 세계선교회 총재이자 안산 예정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옥화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며 예배를 사모하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010-9111-99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언양교회에서 8월 24일 월요일부터 26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과 오전 5시 30분에 가을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서울 영락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은성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며 은혜를 사모하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4-0091번, 지역번호 052-254-0091번 언양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병원 원목실에서 병원전도 봉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병원에 오시는 거동이 불편하신 환자들이 진료를 받고 귀가하실 때까지 동행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전도봉사에 동참하실 분들은 울산병원 대표전화 지역번호 052-259-5000

3번 지역번호 052-259-5000 울산병원 원목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예술협회 지원사업 선정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클라리넷 연주회 피리 부는 혜성이와 이상한 나라의 초대가 8월 22일 토요일 저녁 6시 울산중구 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발달장애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연주와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특별 무대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대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과 울산루체예술단이 후원하는 2016 여다교 바이올린 토크 콘서트가 열립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여다교의 아름다운 연주와 함께 피아니스트 임주환, 비올리스트 박수환이 특별 출연하며 피아니스트 홍보라의 반주가 더해져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희 교수의 진행으로 함께하는 이번 연주회는 8월 23일 주일 오후 5시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진행되며 전석 무료로 관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맑고 순수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멋진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후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환경오염물질을 환경친화물질로 전환시키는 친환경기업 보혈의 은혜로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오성기업과 함께합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환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엘리야와 엘리사의 소명. 저는 엘리사 먼저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의 임금이 아합, 마누라가 이세벨, 이 사람들이 엄청 우상을 숭배하면서 적어도 바알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이세벨은 거기에 선지자 400명을 거느리고 있었어. 임금님 내외분 상에서 밥을 먹는 선지자가 400명이야. 아세라 선지자가 450명이야. 이 사람들하고 가멜산에서 시합이 벌어집니다. 엘리야가 그래 너희들 수가 많으니까 양 한 마리를 잡아서 제단에다 싸놓고 불을 피지 말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어떤 제물이 하나님께서 불을 살라주시나 시합하자. 바알 선지자들 자신 있었죠. 임금과 그 부인이 왕후가 백합해주고 자기네들이 없는 게 없이 대우를 받고 있는 그 사람들이요. 그래서 제단 두 개를 만들어 놓고 양을 한 마리씩 갖다 놓고 너희가 숫자가 많으니까 너희가 먼저 너희 신한테 기도를 해서 불이 나게 해가지고 이 제물을 타게 해라. 이 사람들이 아침서부터 점심 때까지 열심히 기도합니다. 아무 소식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 살을 칼로 찔러가면서도 기도했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 저녁 소제 드릴 때쯤, 저녁 제물 드릴 때쯤, 야, 엘리야가 뭐라고 그러는 거지? 너희 신이 어디 여행 갔나 보다. 너희 신이 지금 주무시기 때문에 못 듣나 보다. 더 크게 기도를 해라고. 암만 크게 기도해도 안 되는데 이제 너 그만하라. 이제 내 철에다. 엘리야는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거기 있는 하인들한테 물을 받아가지고 또랑을 이렇게 만들어서 부라가 갖다 부라 그랬어. 한 번 붓고 두 번 붓고 세 번 붓고 네 번을 부니까 물이 철철 흘러서 또랑이 돼서 흘러내려가는 거야. 그때 엘리야는 기도 두 마디 했어. 여호와여, 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몽땅 다 타버렸어.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에게 다 보여줬는데 거기서 기도하던 바알의 선지자들은 한 사람도 놓치지 말고 다 죽였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을 엘리야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엘리사가 소명을 받을 때 전에 엘리야의 환경과 그때 상황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있습니다. 아합 왕과 그 왕후 이세벨의 횡포와 우상 숭배 때문에 엘리야를 정면으로 충돌하고 엘리야를 죽인다고 발표를 했어. 엘리야는 그렇게 승리를 하고도 이세벨이 무서워서 도망쳤어.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저를 죽여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녹여 외와 있어. 그러면서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가 고기를 물어다 드리고 빵을 물어다 주고 그걸 먹으면서 연명을 하고 시냇가에 물을 마시면서 연명을 하는 엘리야.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후가 무서워서 도망댕기다가 로뎀나무 밑에서 나 죽여달라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직 가장 바알 신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나 그 얘기를 듣고 그걸 읽어보면서 대한민국의 우상에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천명이 어디 있나? 오늘 여러분들이 그 7천명 속에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부의 밀가루 한 움큼을 가지고 기름도 조금도 떨어지지 않고 떡을 빚어서 그 식구하고 엘리야가 먹는 역사가 있어요. 어떤 엄마의 아들이 죽었는데 그 아들을 살리는 역사도 엘리야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아합의 신앙에 도전을 받았습니다. 엘리야의 기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두 마디 기도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양을 다 불살랐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엘리야는 3년 반 동안 가물었던 그 나라에 하나님 앞에 비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가물어서 수리조합이 다 빡쩍쩍 갈라졌더라고요. 엘리야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서 기도하면은 그 저수지가 다시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수종드는 사람에게 야, 저 산 너머로 가봐라. 구름이 있나? 그 하인이 또 좋아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 비가 억수같이 쏟아진다. 비 맞기 전에 돌아가라 그랬죠. 근데 실망한 엘리야가 죽음을 초래합니다. 대장부 같은 엘리야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죽기를 구했습니다. 열왕기상 19절 4절입니다. 스스로 광야에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그런 기도를 하면서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그때 성경에 보니까 세미한 작은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세밀한 목소리가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아가 굴 어귀에서 섬에 소리가 있어 자기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을 때 하나님이 뭐 큰 음성으로 안 하고 엘리야에게 자그마한 음성으로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발에 무릎을 꿇지 않고 입을 맞추지 않은 7천여 명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얼마나 쇠약했기에 참 죽기를 결심했던 엘리야. 또 엘리사에게 소명을 줍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라고 하는 명칭을 가지고 살면서 본문에 읽어볼 것 같으면 열두 결의의 소를 끌면서 밭을 갈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소명 주는 사람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지 놀고 먹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때 엘리야가 그를 불렀을 때 엘리야가 입고 있던 겉옷이라고 그랬어. 성경에 나는

지금 구약 성경을 읽어보는데 그 구약 성경에 아론의 옷은 어떻게 만들어 있고 금실, 홍실, 무슨 자주실 이런 거로 해서 휘황찬란한 성복이에요.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개신교보다 더 색깔이 많이 짙은 가운을 입고 있죠. 성복이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적에는 반드시 몸을 씻고 그 성복을 입고 제단에 들어가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입고 있던 겉옷이라고 그랬어. 제가 보기엔 그게 영어로는 만토로 나왔더라고. 거기에는 성직을 가리켜주는 예의의 예복이요. 그걸 벗어서 던져서 엘리사에게 줬다고 하는 것은 이제 자기는 하늘나라로 가야 되고 자기의 소명 끝났기 때문에 그 소명을 자기 후임 엘리사에게 줬을 때 엘리사가 내가 당신을 따라갈 테니까 나에게 집에 가서 부모님에게 입 맞추고 갈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갔다 오라고 그랬어. 가서 물론 입 맞췄겠죠. 사랑의 표시, 효도의 표시요. 그러고 소를 한 마리 잡아서 그 살을 사람들에게 다 먹이고 나머지는 불사르고. 근데 아무 미련 없이 12결의 소도 내버려두고 농사짓던 것도 다 버려두고 사명을 주신 엘리야를 따라가면서 수종 들었다 그랬어. 처음부터 선지자가 아니에요.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를 수종 들여주는 순종하는 종부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쇠약해 보이는 영국의 남자가 영국 의회에서 찌렁찌렁 연설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위대한 나라가 되려면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황금의 눈이 어두워서 노예 제도를 찬성하다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모두 깨어납시다. 외친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의회에서 150분이 넘게 연설과 토론으로 마침내 영국의 노예 제도 폐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윌리엄 웨어버포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자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노예들을 위해 싸웠던 사람입니다. 지금 시대의 사람들은 부패한 시대와 싸웠던 영국의 양심이라고 그를 불렀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웨어버포스는 어디 있나? 그 당시 그가 거룩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영국 의회의 신임 의원 중에 3분지 1이 웨어버포스의 삶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소명. 소명을 따라 사는 사람은 그삶 속에 삶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자기 소명을 감당하는 사람이지요. 이사야서 6장 8절에 이사야가 외치는 음성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내가 이사야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이 사람을 찾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참 사람을 만남은 엄청 큰 축복을 가져오게 되지요. 만나는 역사. 저도 제 생활을 돌이켜보면 사진 파월스를 만났기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었고 출이라고 하는 처녀를 만났기에 결혼을 했고 예거라고 하는 장로님이 선교회를 조직해서 한국에 선교사로 파송을 해주고 그중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도움도 받고 우리 집 응접실에 사진 하나가 있어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1963년 YFC 한국 대표로 스위스에 갔을 때 일주일 동안을 빌리그램 목사가 설교를

하더라고. 그때 높은 산을 배경으로 해서 두 사람이 찍은 사진이 있어. 하나는 빌리 그램, 하나는 김장한 목사. 나는 그걸 보면서 그때 제 나이 아직 30대가 안 됐을 때에 그렇게 미국의 거성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1973년도에 그 사람의 통역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만남의 역사. 오늘 첫 번째 대목을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사명의 시기. 열왕기상 19장 19절에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저가 열두 결이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 열둘째 거리와 함께 있더라.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리로 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덮었다 그랬어. 하나님이 찾는 사람, 일하는 사람을 찾고 있지요. 노늘고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는 게 아시나, 활동하고 봉사하는 사람,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한 사람. 로마서 12장 8절에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도 양을 치던 모세에게 사명을 부여합니다. 타작마당에서 일하고 있던 기디온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양을 치던 목동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모스 목자는 뽕나무를 재배하고 배양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신약의 많은 사도들도 베드로, 요한, 야곱, 이 사람들은 어부였습니다. 마태는 세금 걷는 세금쟁이였었고, 이 사람들이 일터에서 예수님께서 만나서 나를 따라오라,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소명을 그들에게 줬습니다. 세상 보기엔 천한 사람, 농부, 밭 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택합니다. 선지학교의 신학하거나 뭐 서울대학이나 하버드대학에 아닌 농촌대학에서 일하고 있는 엘리사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작은 것을 사용하신다고 그랬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 보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저 같은 사람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왜 그런 사람들을 택했냐,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의 지팡이 보잘것없지요.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사용해서 위대한 강대국의 바로 왕과 대결을 했습니다. 과부의 동전 두 렙돈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교육하셨습니다. 다윗의 풀매 작은 돌 가지고 골리앗을 대결하는 교육. 잔반년 감옥 속에서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위대한 책을 저술했습니다. 술주정뱅이 김익두라고 하는 사람을 위대한 한국의 부흥사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쓰실 때 하나님은 큰 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공부 많이 한 사람을 쓴 것이 아니라, 불학무식한 어부들을 썼고 세금을 거둬들이는 세금쟁이를 썼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저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면은 데모데후서 1장 9절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오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하셨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사명을 받는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찾았습니다.

찾아볼 수 있는데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위에 던졌다 그랬습니다. 능력의 성이, 능력의 두루마기,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그 겉옷, 그 제복을 벗어서 엘리야 사 위에 얹었다. 상징적인 근거일 겁니다. 아들로 입적하는 상징이지요. 열왕기상 2장 12절에 솔로몬이 그 아비 다윗의 위에 앉으니 그 나라가 심히 견고했더라. 선지자의 사역에 책임을 위임한다는 상징일 겁니다. 그래서 갑절의 성령을 내려주는 상징이고,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하는 예절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는데 침례식, 성찬식, 안수식 등은 소정의 교회 의식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따라야 됩니다. 예고 없이 갑자기 왔다 그랬죠. 준비된 사람에게 준비된 사명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확실한 사명이었죠. 엘리야의 선지자, 예언의 사역, 계승할 뚜렷한 사람, 하나님이 택해서 엘리사를 엘리야에게 붙여줬다고 봅니다. 확실한 사명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예언의 사역을 계승할 뚜렷한 사명자 엘리사를 만난 거지요. 19세기의 대부흥 전도자였던 드와잇 무리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부흥 집회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시간 호라고 하는 큰 호수가 있지. 어떻게 보면 바다와도 같은 그 호수에서 대참사를 설명하는데 별 하나 보이지 않은 캄캄한 금음날에 조그만 배가 항구를 찾아서 가는데 그 클리블랜 항구에는 등대가 두 개가 있다. 얼마나 거센 풍랑이었는지 등대가 다 꺼져서 길을 찾지 못하고 배가 전복돼서 많은 희생자를 냈다고 합니다. 왜? 등불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 타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수장이 됐고 살아나질 못했다고 하면서 그 양반이 결론을 어떻게 내린 거니? 그렇기 때문에 등대에서 불이 하나밖에 비치지 않자 선장은 여기가 분명히 클리블랜드 항구라고 생각하고 분명하다고 대답을 했을 때 그렇다면 작은 등대들은 다 어디 있는가? 다 꺼졌습니다. 그러면 항구를 찾아낼 수가 있는가? 찾아내야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 다 죽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배는 암초에 부닥쳐서 적지 않은 인명 피해를 냈습니다. 그때 무리 목사님은 형제들이여, 주님은 위대한 등대입니다. 우리는 작은 등대가 되어 우리가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불빛을 비춰야 많은 사람들이 어두운 생명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거라고 말하면서 결론을 지었을 때 거기 듣고 있던 필립 블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진리등대 찬송가 276장을 작시하고 작곡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등대 길이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너의 등불 더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세 번째로 사명의 결과를 찾아보면 열왕기상 19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가 서로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와서 이르되 청컨대 나는 내 부모의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내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시니라. 즉시 응답이 나왔죠. 저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 달려갔다가 어떤 사람은 사명을 받을 때에 아 내가 학업을 마치고 바치겠습니다. 부모님의 돌아가시게 난 다음에 제가 그 소명 감당하겠습니다. 애들을 다 키워놓고 난 다음에 더 좋은 기회를 보는 것이 아니었나. 저가 소를 버리고 뭐를 뜻합니까? 옛날 정을 끝난다는 거지요. 재산도 끝난다는 거지요. 안락도 끝난다는 거지요. 장래 출세도 아랑곳도 없이 다 버리고 엘리야를 따라갔다고요. 마태복음 4장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그물을 버리고 부친을 버리고 자기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고 했습니다. 사명을 받는 사람들은 뭐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나 이거 누가복음 14장 33절에 저가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음에 소유가 많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청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보니까 부모한테 가서 입 맞추게 해달라고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에게 효도를 다했던 사람입니다. 내 부모와 입 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부모에 대한 사명을 다 감당하고 난 다음에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행하였느냐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8장 21절에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이 죽은 사람을 장례하라고 그러라.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 살아있죠. 육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부모 장례식을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집과 고향을 떠나는 것은 희생으로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알지 않는다. 오직 뒤에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달려갔다고 했습니다. 소를 왜 잡았을까요? 축제, 기쁨, 즐거움, 감사, 부모의 반응을 나는 알고 싶었습니다. 선지자의 거처도 선지자의 장래도 생명의 위험이 앞뒤로 따라올 텐데 기구를 불사르고 다시 미련 없이 과거 것을 다 끊고 엘리야를 따라가는 엘리사에게 소명. 참 하나님께서 개인적인 성별과 봉사 처음부터 선지자가 된 것이 아니라 수종드는 일부터 했다고 했습니다. 겸손을 배워야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엘리사,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부었던 사밧의 아들 엘리야 물도 떠다주고 머리도 씻겨주고 여러 가지 허드렛 일을 했을 거예요. 이런 것을 배웠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들어 쓰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과부의 빚을 갚을 수 있도록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엘리사, 아이 없는 부인에게 아이를 줄 수 있었고 문둥병이 걸린 남한 장군을 고쳐줄 수 있는 엘리사, 도끼가 물에 가라앉았는데 엘리사의 능력으로 떠오르게 할 수 있는 엘리사. 어떤 면에서는 엘리야보다 엘리사의 업적이 더 크지 않았나. 하만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이 더 잘했다고 생각할 때 과연 그 후임도 더 잘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자기가 겸손히 자기를 낮출 것 같으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고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을 길과 주 예수께 맡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

0: 원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와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사도 당신이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야, 참 우리는 뭐 먹고 살까, 뭐 입고 살까, 집이 어떻게 생길까 걱정을 많이 하지만 바울 사도는 이런 거 다 상관없이 오직 표때 복음 전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믿게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사명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사명,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분 중에서 이런 선지자들, 사도들 못지않게 자기 거 모든 거 다 버리고 오직 주님의 명령을 따는 사람이 더러 있으니까 교회가 되고 더러 있으니까 사회가 밝아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복 있는 사람은 지금까지 극동방송 이사장이시고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수원중앙침례교회 원로목사님이신 김장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229-9000, 031-229-9000번 수원중앙침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1분 찬양, 매일 예배를 통해 천국 소망을 준비하는 도심 속 개방형 요양원, 천상소망 노인 요양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매일 예배를 통해 천국 소망을 준비하는 도심 속 개방형 요양원, 천상소망 노인 요양원과 함께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고요. 또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우연히 극동방송을 듣게 됐습니다. 방송을 듣는데 저도 모르게 갑자기 가슴이 뛰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우연히 듣게 된 극동방송을 통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불교 신자였기에 하나님에 대해 무지했고 하나님에 대해 더 알고 싶었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야 하는지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도 궁금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무작정 극동방송으로 전화를 걸었죠. 전화를 받는 극동방송 직원이 친절히 교회와 신앙서적을 추천해 줬습니다. 수화기 넘어 전화벨 소리가 끊임없이 들릴 정도로 무척 바쁜 듯 했지만 복음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영접 기도까지 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감사합니다. 극동방송을

0: 통해 만난 예수님, 앞으로도 극동방송을 통해 더 깊게 알아가길 기대합니다.
1: 오늘도 울산 극동방송은 24시간 내내 쉬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고 생명을 구원하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건 그저 믿고 헌신하는 겁니다. 지금 이 생명을 구원하는 사역에 동참해 주세요. 전파선교사로 영혼구원 사역에 동참하실 당신을 기다립니다.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전파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세요. 전파선교사로 함께하실 당신을 기다립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극동방송과 함께
1: 함께해요.
2: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산광역시 기독교총연합회에서 주최하는 광복 81주년 기념 울산시민과 함께하는 구국기도 대성회가 열립니다. 빛을 발하라 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울산교회 이호상 목사님,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이신 김영용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기도회 뿐만 아니라 문화공연과 구국 퍼포먼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8월 23일 주일 오후 3시 울산교회 예배당에서 열리며 울산시민과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울산 영광교회에서 2026년 축복 부흥성회가 열립니다. 이번 부흥성회는 8월 17일 월요일 오후 2시와 저녁 7시, 18일 화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 저녁 7시 이틀간 열리며 동구 진성 10길에 위치한 울산 영광교회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예정 세계선교회 총재이자 안산 예정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옥화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며 예배를 사모하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010-9111-99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언양교회에서 8월 24일 월요일부터 26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과 오전 5시 30분에 가을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서울 영락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은성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며 은혜를 사모하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4-0091번, 지역번호 052-254-0091번 언양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병원 원목실에서 병원전도 봉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병원에 오시는 거동이 불편하신 환자들이 진료를 받고 귀가하실 때까지 동행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전도봉사에 동참하실 분들은 울산병원 대표전화 지역번호 052-259-5000번, 지역번호 052-259-5000, 울산병원 원목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업 선정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클라리넷 연주회 피리 부는 혜성이와 이상한 나라의 초대가 8월 22일 토요일 저녁 6시 울산 중구 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발달장애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연주와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특별 무대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대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과 울산 루체예술단이 후원하는 2016 여다교 바이올린 토크 콘서트가 열립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여다교의 아름다운 연주와 함께 피아니스트 임주환, 비올리스트 박수환이 특별 출연하며 피아니스트 홍보라의 반주가 더해져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희 교수의 진행으로 함께하는 이번 연주회는 8월 23일 주일 오후 5시 울산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진행되며 전석 무료로 관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맑고 순수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멋진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후원해 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대흥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대흥교회와 함께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제가 이번 여름에 방송에서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얘기 꽤 많이 했죠. 아직도 아이들의 여름 행사를 이제 온라인으로 참석하는 경우도 있나요? 예전에 우리가 예배를 본다라는 표현을 많이 했는데 지금 예배를 그냥 보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성인들도 예배를 보고 있는 분들이 있죠. 그냥 지켜보면 안 되고 예배를 드리고 대상인 그분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말이죠. 아마 이번 주가 교회마다 여름 사역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요. 청장년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여름 행사에 참여할 때 그 본질, 목적이 흐트러질 때가 있는데요. 그 부분을 꼭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여름 사역의 목적은 사실 참여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1대1로 만나서 그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도 본질과 목적은 말씀과 찬양,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냥 구경하고 지켜보는 게 아니라요. 이 시간 새깨라를 통해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는 귀한 시간 되시길 소망하면서 이 곡으로 출발합니다.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라고 외치는 곡,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찬송가 91장 함께 나눴습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세계랍니다. 총 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대로 네, 이제 예배 보는 분들 없어야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분들.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교회당 안 가고 그냥 어떻게든 끌려가서 앉아만 있어도 그 감사한 거, 또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남편분들 가운데서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내가 어떻게든 가자고 하니까, 아니면 애 데려다 주러 예배 보다가 진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하나님 예배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곡 함께 찬양하시죠. 예배합니다.

0: 추르바 인내하신 구세주여 찬송가 279장 그리고 그 이전 곡은 온누리 워십 미니스트리 앨범에서 예배합니다 함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자 극동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극동방송을 통해서 새끼라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돼서 예배하게 된 분들 참 많으신데요. 긴 방학도 있지만 짧은 방학 어떻게 빨리 어떻게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분도 있는데 이 시간에 1102번님 자 계약했다는 소식이 있어서요. 전화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저 변상화님 되시죠?
1: 네, 어디시죠?
0: 저 극동방송 새끼라 김인수 PD입니다.
1: 오랜만에 연락 주시네요.
0: 아유, 반갑습니다. 예.
1: 아, 예, 안녕하세요.
0: 지금
1: 예.
0: 운전 중이신가요?
1: 예. 잠시만 제가 좀 차를 사겠습니다.
0: 세워주시면 감사하고요. 예.
1: 잠깐 예, 세워주시면.
0: 예, 예.
1: 예, 토리트 나가서 바로 좀 차하겠습니다. 잠시만요.
0: 아, 예, 예. 예, 천천히 예. 하십시오. 예.
1: 천천히 예.
0: 하세요. 보니까 우리 변상화님이 운전하는 직업이라고 그때 들었는데.
1: 네, 맞습니다. 예. 하루 종일 운전만 납품 다니는 일이 돼가지고.
0: 예, 지금도 일하시는 중이신 거죠?
1: 예.
0: 근데 잠깐 멈추고 통화하셔도 돼요?
1: 예, 됐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통화할 시간은 됩니다.
0: 예, 예.
1: 아, 예, 잠시만요.
0: 네.
1: 예, 지금 최초입니다.
0: 아이고, 감사합니다.
1: 아,
0: 지금 예. 어디 가시는 길에 지금 운전하다
1: 이제 마지막 납품 바로 나가는 길에 연락이 왔습니다.
0: 어디세요, 지금?
1: 지금은 이제 봉담IC에 있습니다.
0: 봉담IC?
1: 예.
0: 원래 사는 곳도 또 봉담 아니세요?
1: 지금 오산이요.
0: 오산이세요?
1: 오산대, 예.
0: 그때 제가 선물 보낼 때 보니까 화성시 봉담은 그쪽이던데?
1: 회사가 봉담이 있습니다.
0: 아, 회사 쪽으로 그때 주소를 하셨구나.
1: 예.
0: 사시는 예. 곳은 오산이시고.
1: 예.
0: 어떤 걸 주로 이렇게 운전하시면서 납품하세요?
1: 아, 저희는 반도체 쪽.
0: 반도체?
1: 반도체하고 2차전지 쪽에 제품 머신인 센터가 설비로 가공하면 그거를 납품하면 이제 업체에서 그걸 따로 이제 반도체 설비도 제조하고 예, 그런 쪽에 납품합니다.
0: 아유, 반도체시면은 할 일이 많으시겠네요.
1: 아유,
0: 왔다 갔다. 그러니까
1: 예,
0: 바쁘시겠어요.
1: 지금은 예.
0: 자, 그때 우리가 이제 올해 예. 3월에 통화했어요, 그때.
1: 예, 3월.
0: 3월에 통화하고 나서 교회를 예. 가셨다라는 그 좋은 소식을 제가 들었거든요.
1: 예.
0: 지금도 어떻게 잘 다니고 계시나요?
1: 예, 5월 31일, 5월 마지막 주부터 해가지고요.
0: 예.
1: 저 이제 회사 옆에 좋은 교회가 있어가지고 와우리 교회라고요.
0: 네네.
1: 예, 이제 그게 이제 5월 31일부터 해가지고 지금 이제 찬양대하고 금요일 안 돼도 워십하고 이래가지고 잘 숨기고 있습니다.
0: 찬양대까지?
1: 예.
0: 야, 어떻게 주일날은 일을 쉬세요?
1: 예, 주일은 일 쉽니다. 예.
0: 다행이네요.
1: 예.
0: 와, 근데 어떻게 벌써 찬양대까지 어떻게 하시기로 하셨어요?
1: 아니요, 이제 교회를 좀 많이 옮겨 다녔거든요. 사실은
0: 네네.
1: 제가 이제 부산에서 고향이 부산인데 부산 교회를 처음 다닐 때 그쪽에 이제 그래도 사람들이 혼자보다는 이런 동역자들하고 같이 하면 더 믿음이 더 성숙되고 하는 것 같아가지고 찬양대를 여러 교회에서 갈 때마다 계속 생기고 있었습니다.
0: 찬양대를 원래 교회 네. 가는 곳마다 거의 봉사를 하셨군요.
1: 예, 찬양이 너무 좋아가지고.
0: 그래요. 예. 우리 변상화님, 와우리 교회는 어떻게 가신 거예요?
1: 그냥 예전에도 교회가 있다 보는데 가까운데 교회를 찾아보니까.
0: 가까운데 있다가 보니까.
1: 예.
0: 6개월 예. 방학이었잖아요.
1: 예.
0: 그때 6개월 전에는 와우리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 다니셨나요?
1: 예, 다른 교회 바로 집 옆에 다니는데 이제, 예. 이제 다시 이제 와우리
0: 교회도 그래도 집 근처예요? 예.
1: 아니요, 회사 근처인데.
0: 회사 근처로.
1: 차가 있으니까, 예. 차가 있으니까, 뭐, 가깝고 하니까, 예.
0: 자, 요즘 이제 이렇게 예배 잘 드리면서 찬양대까지 하시면서 어떠세요? 예배 드리는 게.
1: 아, 너무 좋고요.
0: 네.
1: 여기서 이제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면서 이제는

0: 이번 가을에는 쭉 자라 보려고 이제 훈련도 받고 할 수 있는 전에서 놓지 않고 이제는 다시 끝까지 천국 소망과 때까지 주님을 붙들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지난번에 이제 문자 한 번을 보냈었는데 또 벌써 주일이 기다려진다 그런 문자를 주셨잖아요. 그렇죠?
0: 아, 예.
1: 네, 그래서 아, 변상화님이 참 지금 예배를 잘 드리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0: 아, 예.
1: 자, 그때 어떻게 선물이랑 잘 받으셨죠?
2: 아, 예, 감사합니다. 잘 받았습니다.
1: 선물이랑 잘 받으셨고 이제
2: 예.
1: 교회를 나가시고 방학을 끝내셨으니까
2: 예.
1: 축 계약이라고 써져 있는 꽃바구니를 또 선물로 보내드리려고요.
2: 아, 그거는 회사 말고 집으로 받으면 안 될까요?
1: 아, 그럼요. 가능합니다. 예.
2: 아, 예.
1: 집 주소를 또
2: 예.
1: 보내주시면 그쪽으로
2: 예.
1: 해가지고 축 계약 이렇게 꽃바구니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아, 예, 잊지 않고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아,
2: 피디님.
1: 야, 아유, 제가 감사해요. 좀 좋은 소식을 이렇게 또 전해주셔서. 근데
2: 아,
1: 그때 3월에 결심하고 5월 말에 갔으면 한 1, 2개월은 좀 고민하다가 교회를 찾다가 나가신 거예요?
2: 예.
1: 그래요. 혼자
2: 맞아요,
1: 가셨습니까? 혼자?
2: 예, 혼자, 예.
1: 그러시군요. 예. 어떻게 거기서 와우리 교회에서 사람들하고 이제 찬양대도 하시니까 교제도 있고 잘또 이렇게 어울리시면서 다니시나요? 요즘?
2: 예, 지금은 이제 찬양대 연습하면서 바쁘니까 조금 그런데 이제 차츰차츰 이제 주님께서 붙여주시겠죠. 저도
1: 네,
2: 노력하고 하면, 예.
1: 그렇군요. 자, 이 시간에 그때 결단의 기도를 했다고 하면은 이번에 이제 감사 기도 한번 저랑 같이 드렸으면 좋겠거든요. 저 따라서.
2: 예.
1: 예, 사랑의 하나님,
2: 사랑해, 하나님.
1: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2: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1: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2: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1: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2: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1: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2: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지금 나는
2: 지금 나는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2: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부활하신 예수님을
2: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2: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1: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2: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아멘. 잘하셨습니다. 예.
2: 아, 감사합니다.
1: 우리 변상화님 앞으로 감사의 기도가 넘쳐났으면 좋겠고,
2: 아, 예, 감사합니다.
1: 찬양대도 하면서 하나님 더 찬양하면서 늘
2: 예.
1: 이렇게 주일이 기다려지는 아까 문자 주셨던 것처럼 그런
2: 예.
1: 삶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2: 아, 예, 감사합니다.
1: 마지막으로 우리 변상화님이 좋아하시는 인생 찬양 어떤 곡이 있을까요?
2: 나의 하나님요.
1: 나의 하나님.
2: 예.
1: 나의 하나님. 김명선 간사님 혹시 그 불렀던 그 나의 하나님인가요?
2: 아니, 50에서 불렀던 건, 예, 일단은, 예.
1: 워십. 어떻게
2: 예.
1: 부르죠? 나의 하나님 여러 곡이 있어서.
2: 어여쁜 나의 형제여.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1: 그게 여러 가지
2: 어여쁜
1: 버전.
2: 나의, 예.
1: 요즘 버전의 나의 하나님이죠?
2: 예.
1: 요즘 버전의 무슨 곡인지 알것 같아요.
2: 예.
1: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이 나의 하나님 좋아하시는 이유가요?
2: 그냥 따로 이유는 없고, 그냥,
1: 네.
2: 가사 때문에 좋아.
1: 어떤 가사 고백이 좋아서 이 곡을 가장 좋아하세요?
2: 예. 그냥 그 찬양을 들으면 나의, 내 마음이 그냥 와닿는 것 같아가지고요.
1: 그 가사가 많이 와닿는군요.
2: 예.
1: 그래요. 나의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정말 이제 누구보다도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우리 변상화님의 하나님이 꼭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1대1로 하나님 항상 만나는 그런 또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예.
2: 아, 예, 감사합니다.
1: 오늘 좀 운전하시면서도 또 이렇게 전화 정차하셔가지고 전화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늘 안전 운전하시고 그 이후로도
2: 예. 예. 예,
1: 계속 극동방송과 새끼라 계속 듣고 계시죠?
2: 듣고 있습니다.
1: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늘 좋은 소식 전해주시고요. 오늘 전화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2: 예, 감사합니다.
1: 네.
2: 예.

0: 네, 김명선의 목소리로 나의 하나님 그리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송가까지 메들리로 이어진 곡 전해드렸습니다. 자, 새끼라를 통해서 짧은 방학이지만 그래도 빠르게 하나님께로 돌아와가지고 찬양대도 열심히 섬기는 우리 변상화님 만나봤습니다. 변상화님의 가장 좋아하는 곡 나의 하나님 그리고 바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까지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자, 극동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깨라깨라 새끼라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1: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셋 깨라깨라 새끼라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생명을 생각하며 먹거리를 만드는 기업 라라스팜에서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작은 일에 충성하는 기업 다람골 웰빙 도토리묵에서 도토리묵과 도토리 냉면 한국 비엘약품에서 장 면역에 도움을 주는 락토디오스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김 예맛에서 고급 김과 부각 세트 역사의 구장 강화도에서 만든 강화섬 김치 정승댁 순무 열무김치 세트 노르웨이 청정수의 연어로 건강을 생각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회 세트 하나님이 세우신 기업 콜드블루 전문 더치커피스토리에서 커피 견과 전문 회사 견과에서 메이플 하루 견과 믿음의 기업 선규의 도구 주식회사 오지의 153 시푸드에서 맛있게 매운맛 미스터 쭈꾸미 가플레스유 프랑스 14K 패션 주얼리 루브르 파리에서 문자 쿠폰 주식회사 한국 미라클 피플사에서 캡슐 하나로 빨래 향기 섬유를 보호하는 핑크 플라워 캡슐 세제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는 기업 AN 화장품에서 화장품과 미용 비누 그리고 레모나를 드리고 있습니다. 선물 협찬으로 영혼을 깨우는 사에게 동참해 주시는 우리 믿음의 기업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린이 합창단이 있는데요. 그 어린이 합창단 700명이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에요. 자, 오늘 저녁에 전북 익산 실내체육관 가실 분들 잘 준비하셔서 우리 어린이 합창단들과 함께 또 전도 대상자들과 함께 천국잔치 아주 기분 좋은 잔치가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의 목소리로 예수께로 가면으로 시작하는 찬양 메들리로 함께 찬양하시죠.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 오늘은 전북 익산에서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우리 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과 함께 많은 또 전도 대상자들과 함께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사랑축제가 이제 곧 열릴 텐데요. 그 축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복된 또 주말 주일 예배 잘 드리시고요. 저는 또 월요일에 다시 오겠습니다. 새끼라 조현출 김인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2026 썸머 스페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올여름 극동방송이 준비한 특별한 시간이죠. 찬양 하나 또 하나 은혜가 점점 쌓여가는데요. 영혼을 울리는 곡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여름 이 찬양 도저히 막을 수가 없군요. 쏘아 올립니다.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을 넘어 하늘이 열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이 여름의 주파수는 찬양입니다.
1: 1분 찬양. 찬양과 기도가 함께하는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도록 도와드립니다. 울주군 범서읍 굴화에 위치한 주간보호 실로암 노인복지센터에서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찬양과 기도가 함께하는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도록 도와드리며 수익금 전액을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회 건립에 후원하는 주간보호 실로암 노인복지센터에서 함께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지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지요.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울산시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울산감리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울산시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울산 감리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의 시간, 위드힘. 이 시간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 여러분이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위드힘의 찬양 예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박수치면서 우리 모든 갈 길을 아시는 하나님, 나의 길을 밝히 비춰주시옵소서.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우리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주님을 영원히 우리가 찬양합니다. 기쁘게 고백합시다. 주

태우는 성령의 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주신 우리 성령의 불을 가지고 열방을 향해 복음을 가지고 발걸음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힘과 능력 주시는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우리 안에 모든 헛된 것들을 성령의 불로 다 태워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변치 않음을 신뢰하는 강건한 믿음으로 내게 주어진 이 삶 속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지금까지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하셨습니다. 이 예배는 유튜브 검색창에 위드힘이라고 검색하시면 영상으로 다시 보며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 어디서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위대힘과 함께하는 찬양 간증 예배 여러분의 교회에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함께하는 뜨거운 찬양, 은혜로운 간증

0: 즉 방송 선교에 대해 깊은 도전을 드리는 위드힘 찬양 예배. 신청을 원하시는 교회나 단체, 자세한 사항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0: 영혼의 양식. 영혼의 양식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미포교회 곽영진 부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2: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쁘게 살고 싶다. 행복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 데서 제가 기쁘지 않다거나 행복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기쁘게 살고 싶어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하죠. 혹여나 이 자리에 목사님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기쁘게 살고 싶지도 않고 행복하게도 살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말한다라면 그 성도분은 가까운 교구 목사님을 찾아가시고 병원을 찾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쁘고 행복할 수 있을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성취하는 것이지요. 그렇게만 하면 기쁨이 가득하고 행복이 몰려올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취하는 업적이 주는 풍요로움 속에 머물다 보면 행복해질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고 성취했는데도 우리가 기대했던 기쁨과 행복 대신에 오히려 더 외롭고 허전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까요? 신방을 하다 보면 성도분들께서 자신이 살아온 애환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정말 어렵게 단칸방에서 아이들과 복잡거리면서 살다가 열심히 살아서 돈을 벌었습니다. 마침내 좋은 집을 장만했습니다. 그런데 집을 사고 나니 어느새 아이들은 다 자라고 집을 떠났습니다. 집이 텅 비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행복하게 살 집을 겨우 만들었더니 어느 틈에 텅 빈 집이 되었다는 거죠. 젊은 시절을 정말 열심히 정신없게 살았습니다. 그 사이에 가정은 방치되었고 아이들이 자라 떠나자 부부만 남은 집은 어느새 적적해진 공간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는 서글픈 현실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루고 성취한 결과가 왜 나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지 못하는 걸까라는 묘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있고 이루고 싶은 것을 다 이루고 있는데도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에는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외롭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제가 지금 대중가요의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운동을 하고 열심히 일하고 주말엔 영화도 챙겨보고 매달 서점에 들러 책 속에 빠져서 낯선 세상에 가슴 설레고 이런 인생 정말 괜찮아 보여. 난 너무 잘 살고 있어. 헌데 왜 너무 외롭다. 눈물이 난다. 내 인생은 이토록 화려한데 고독이 온다. 넌 나에게 묻는다. 너는 이 순간 진짜 행복하니. 가사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 정도 살면 나는 괜찮지 않은가. 화려한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도 열심히 하고 전문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말에 영화도 보고 책도 읽으면서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설레하기도 합니다. 무엇을 이룬 것 같고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인생은 외롭고 고독한 것일까요? 그래서 그 고독은 우리에게 집요하게 묻습니다. 진짜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이쯤 하면 노래 제목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인생이 행복하지 않다. 인생은 허무하다. 이런 노래일 것 같은데 노래

제목이 그것이 아닙니다. 이 노래는 노래 내내 허무함을 이야기하다가 마침내 딱 한 줄로 끝을 맺습니다. 또다시 사랑에 아프고 싶다입니다. 그 수많은 일과 바쁜 일상 속에서 해결되지 않는 외로움과 고독의 결론이 뭐냐? 또다시 사랑에 아프고 싶다입니다. 이 노래의 제목이 뭐냐니까 사랑에 빠지고 싶다예요. 여러분, 사랑에 빠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린 사랑하면 달콤한 것을 생각합니다. 부드럽고 마냥 행복할 것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어떻습니까? 사랑은 참으로 아픈 것입니다. 진짜 사랑에 빠진다는 것은 가슴이 아파오는 것과 같습니다. 그 아픔을 기꺼이 끌어안고 그 사랑을 통해서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 자리에 자녀를 키운 부모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어디에 묻고 키운다고 말하는데 어디에 묻고 키우죠? 가슴에 묻고 키운다라고 말합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니 가슴 아플 일이 많지요. 참아내야 되고 내 마음과 맞지 않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자녀 관계만 그렇습니까? 부부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평생 일치하지 않는 것이 부부 관계입니다. 맞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를 뭐라고 말합니까? 로또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언약 안에서 부부는 이 모든 것을 감내하면서 살아갑니다. 노래를 만든 사람 모든 것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성취했습니다. 잘 살고 있으면서 찾아오는 외로움과 고독을 극복하기 위해서 역설적이게도 다시 아픈 사랑을 시작하고 싶다라고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상처받기 싫고 더 이상 아프고 싶지 않아서 자신의 마음에 담벽을 높이 쌓아서 자신의 스스로를 보호하려 합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 쌓은 담벼락이 나를 보호하는 담벼락이 아니라 결국 나를 외로움 속에 가두는 감옥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노래를 부르고 만든 가수는 독실한 크리스천입니다. 이 노래는 자신이 방황의 세월을 보내다가 하나님께 돌아왔던 믿음의 여정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이웃을 돌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너무나 큰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겠다. 상처받지 않겠다. 교회도 사랑하지 않고 사람도 사랑하지 않고 나 자신을 위해서 살겠다. 그렇게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아간 것이죠. 그 후에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마음 가운데 가득한 그 외로움과 고독이 계속해서 밀려왔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그는 다시 결단하죠. 내가 아플지라도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아플지라도 내 곁에 이웃과 교회를 다시 사랑하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의 길을 걸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처받지 않으려고 나를 위해 쌓아 올렸던 울타리가 오히려 우리를 더 깊은 외로움 속에 가둬버립니다. 그 외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다시 우리는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너무나 아픕니다. 사랑을 시작한다는 것은 기꺼이 다시 아프겠다는 결심과도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1절과 3절을 보시면 짧은 구절 안에 기쁘다는 동사가 3번 등장합니다. 1절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2절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3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를 기쁘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웃의 약점을 담당하라고까지 말씀합니다. 이웃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비판하지 않거나 참아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의 편에 서서
대신 짐을 져주는

것을 말을 합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쁨이 되시기 위하여서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살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아플지라도 다시 내게 주신 이웃을 사랑하기로 결단하자고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사랑과 연민에 빠지지 말고 타자를 사랑하는 길로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 들으면 참 부담을 가지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또 사랑입니까? 그렇게 깊은 안심을 쉬면서 반문하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놈의 사랑 때문에 제가 얼마나 골머리 앓았는데요. 그렇게 챙겨주고 도와주고 함께 했는데 돌아오는 것을 무시한 냉대였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또 사랑을 하라니요. 뭐 그런 그렇다 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 같은 인간들을 어떻게 우리가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신앙의 신비이자 또한 신앙의 축복이죠. 그놈의 사랑이 지금 나를 이렇게 만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참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비록 나만 억울하고 불행한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나를 더 깊은 영적인 기쁨으로 성숙하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셨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기쁨은 내가 나를 기쁘게 하는 기쁨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기쁘시게 했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기쁘게 만드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이런 기쁨의 선순환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나만의 기쁨을 위해서 타인에게 무관심하다라면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신 이 기쁨이 흘러넘치지 않습니다. 본질적인 기쁨을 상실한 채 나만의 기쁨에 사로잡힌다라면 그 끝은 늘 외롭고 고독하고 허무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쁘시게 하셨고 그 기쁨으로 내가 이웃을 기쁘게 할 때에 그 기쁨은 우리를 허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참된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주님이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았다는 말이 결국에는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를 기쁘게 만드셨다는 말씀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기쁘시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자신의 기쁨을 포기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기쁘게 하심으로 더 큰 기쁨을 누리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이죠. 그 마음을 품고 우리도 이웃을 사랑으로 품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격과 삶에 담아내야 될 우리의 신앙의 실력이요 신앙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이 말씀을 듣고 아멘하지 않을 분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것에 대한 이해와 관심은 각자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래전에 우리 한국교회는 신앙의 실천에 있어서 중요한 덕목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신앙 좋다. 무엇을 통해서 판단했습니까? 주일 성수하는 것. 새벽기도 나오는 것, 기도 열심히 하는 것, 헌금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들이 각자가 주님을 향한 충성과 열심을 나타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것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것을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주일 성수와 헌금과 기도 위에 우리가 무엇을 더 해야 되는가? 이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지 않은 채 교인인들의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나자 교회는 더 많은 자원들을 전도와 선교하는 곳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흐름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들로 인해서 진지하게 우리 삶의 정황 가운데서 드러나야 될 그 신앙의 구체적인 실체가 일상 가운데 나타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니
신앙생활이라는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과 일상의 자리까지 뻗어나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를 합니다. 새벽에 기도를 드려요. 헌금도 하고 전도와 선교를 합니다. 그것 자체로 신앙이 좋고 또한 신앙이 아닌 그런 판단한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일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에 대한 진지한

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는데 어떻게 주께서 죽으신 그 형제를 대신하여 판단하고 비웃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심판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면 그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웃의 약점을 담당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그 의미 안에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는 그 신앙의 도리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만치 않은 요구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이웃을 품는 이것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의 인격과 삶에 드러나야 될 구체적인 신앙의 실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이웃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언급되어 있는 이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다정다감한 그런 친밀한 이웃이 아닙니다. 로마서가 쓰여질 그 당시에 로마 교회에서의 이 이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웃과 전혀 다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유대인 기독교인과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섞여져 있었습니다. 이들은 서로 함께할 수 없는 상극의 존재, 극과 극의 존재였습니다. 유대인 신자들은 이방인들을 볼 때 적개심이 끌어올랐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들을 보면서 비난한 것이죠. 멸시했습니다. 정죄했습니다.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을 사랑할 수 없었습니다. 율법에 자유한 자신들을 지적하고 구분하는 저 유대인들을 볼 때에 경멸감이 들었던 것이죠. 로마 교회는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들 간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갈등의 폭탄을 안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믿음을 가지고 한 교회를 이루고 섬기고 있지만 모두 마음이 같지 않고 뜻이 같지 않으며 함께 하나 되어 하나님의 일들을 일사불란하게 이루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 전부는 다 알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원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 왜 교회에 오는가라는 질문이 나오는 정황 속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이런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그 이웃을 품어낼 수 없다라면 그 교회는 복음의 능력을 잃은 것뿐만 아니라 참된 교회로서의 힘과 가치를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학이라는 것은 구호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겨내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 일에 자신이 있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지 못할 일들을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생각할 수 없는 일까지도 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서 예수 믿으라고 고함만 친다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증명해야 될 성도들이고 그 하나님에게서 부름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각자의 삶을 통해서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리 어떻게 우리에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삼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기쁘시게 하셨다는 사실들을 신뢰할 때 이 일들을 우리가 행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웃을 기쁘게 하는 자리까지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말한 그 이웃이란 존재 자체가 입에도 담기에 실을 만큼 어색하고 미운 존재일지라도 주님의 마음으로 그를 품고 기뻐하는 자리까지 나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기쁨의 통로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만의 기쁨을 위해서 산다라면 결국 이웃과의 모든 관계는 다치게 될 것입니다. 이웃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운 가족, 친척, 부모, 자녀의 마음까지도 다치게 되는 것이지요. 이기적인 기쁨을 추구한 사람은 결국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남에게 상처를 주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남들도 이렇게 이기적으로 사는데 왜 나만 바보같이 살아야 되는가?

나도 저들처럼 내 기쁨만 챙기고 똑같이 복수하며 살겠다고 다짐할 뿐이지요. 그렇게 살다 보면 슬프게도 내가 가장 싫어하고 닮고 싶지 않은 그 사람과 똑같은 괴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들, 그들과 똑같이 미워하고 똑같이 복수하는 이 이적인 삶은 더 깊은 허무와 고독 속으로 밀어 넣을 뿐입니다. 오히려 나를 아프게 한 사람들 향해서 우리는 이웃이라고 부르고 또한 품어주는 삶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하고 위대한 복수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의 분노와 미움, 이 원망이 우리 삶의 동력으로 삼아서 살아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어려운 이웃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감당할 수 있는 비결과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와 성경의 위로가 소망을 준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의 위로는 또한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 나타난 인내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참으시는 하나님의 행위의 속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향해서 참아내고 계십니다. 배신하고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인내하시지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인내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내는 마지못해서 참아낸 그런 인내가 아닙니다. 기꺼이 끝까지 참아내어서 마침내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룩한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인내를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인내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인내하고 계십니다. 그 인내하시는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시켜 가십니다. 또한 성경의 위로는 무엇이겠습니까? 위로 또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속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으로 성경에 계시하셨습니다. 구약은 하나님을 위로자로 묘사했고 이사야 선지자는 오실 메시아를 위로자로 예언했으며 신약에서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신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보혜사 그 말 자체가 위로자를 우리에게 보내신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그분의 위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특별히 성경의 저자들 이들은 절망과 낙심으로 무너진 삶의 자리 가운데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앞서서 경험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니 이웃사랑을 포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앞서서 하나님을 경험한 그 성경의 저자들이 기록한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은 단순히 객관적인 역사만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이요 위로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모세에게 하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됩니다. 다윗의 피눈물 나는 그 시편의 고백이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인내와 성경의 위로를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그 소망의 힘으로 기쁨을 흘려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내가 준 것을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산하고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 되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은 더 주지 못해서 아쉬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짐을 지는 것과 같지요. 상대방을 위해서 기다리고 양보해야 됩니다. 물론 사랑의 짐을 지는 것 때문에 신자의 인생은 고단합니다. 예수 믿는 인생이 우리 인생이 여전히 고통스럽고 힘겨운 이유는 우리가 잘못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이웃의 짐을 져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위해 양보하고 살아내어야 될 사람들이죠. 못난 사람들이 있고 나를 대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끌어안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종종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 사람을 좀 멀리 보내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서로 사랑하며 살

0: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 이웃에게 정말 이 세상은 살만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죄투성이고 상처투성인 우리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웃의 상처투성인인 손을 잡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의 본질은요, 프로그램을 잘 돌린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손잡아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손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것에 있다는 것이죠. 바울의 결론을 우리가 함께 살펴봅시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빛나는 무엇인가를 이루어서 영웅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영웅을 좋아합니다. 그들의 영웅남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사도가 말하는 영광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우리 서로가 함께 받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우리 바울 사도의 기도문을 5절 6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내심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같은 생각을 품기하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이 납니다. 이를 위해서 사도는 기도했고 우리도 함께 기도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그 일로 또한 상대방을 꺾어내는 그 일은 우리에게 아무런 명예를 주지 않습니다. 힘으로 이기는 것이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영혼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웃이 되어줘야 합니다. 그러니 이웃에게 가셔서 까다롭게 굴지 마십시오. 무엇이 옳은지 그런 설명에 대해서 길게 장황하게 늘어놓지 말고 기꺼이 가까이 가셔서 이웃이 되어주십시오. 그리하여서 그들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같은 배를 타고 있고 한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사랑하다가 상처받고 아파서 높이 쌓아올린 나만의 보호막과 울타리를 깨뜨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면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존심에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품어 주었더니 등을 돌리고 배신한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갖 채찍질과 조롱당하시면서까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토록 아프게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그 사랑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본질적인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넘치는 기쁨과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시고 서로 받아내시는 이 일들을 통해서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영혼의 양식 지금까지 동구 전하 2동에 위치한 미포교회 곽영진 부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2-234국에 7111번, 지역번호 052-234에 7111 미포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양식,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Thank you.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쾌적한 노인 전문 요양시설과 고품격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랑의 노인 전문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쾌적한 노인 전문 요양시설과 고품격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랑의 노인 전문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8월 14일입니다. 금요일이기도 하고요. 또 말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또 광복절인데요. 여러분 어떻게 하루를 보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늘 비슷한 듯한 일상을 보내며 우리 앞에 수많은 날들을 맞이하지만 광복절처럼 이렇게 특별히 꼭 기억하고 기념해야 하는 그런 날들이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기억했던 것처럼 우리 민족도 자유와 광복의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면서 주님께 감사드리는 하루, 나라 사랑의 마음을 되새기는 하루로 내일을 잘 맞이하길 소망합니다. 복잡한 역사를 배워가다 보면 결국 그 모든 걸 운행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크신 손길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 시간도 우리 생애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삶 속에서 촘촘하게 발견하는 그런 오후 함께하면 참 좋겠습니다. 썸머 스페셜로 보내드리는 같이 걸어가기, 김보령입니다.

소울싱어즈의 찬양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찬송가 보내드렸고요. 이어서 바비 마이클스의 영어 찬송이었습니다. Awesome God 이렇게 두 곡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같이 걸어가기 김보령입니다. 달력의 빨간 날이 1년 중에 제법 있지만 광복절은 왠지 좀 다른 날보다 좀 더 진중해지기도 하고 가슴 벅차기도 한 느낌이 들곤 합니다. 내일이 광복절인데요. 일제강점기의 고난과 아픔을 딛고 결국 끝내 광복을 맞이한 우리 민족. 어려울 때 더 기도하면서 똘똘 뭉치고 일어나는 그 민족의 DNA가 오늘날의 대한민국에도 이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를 주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도 함께 떠올리면서 또 오늘과 내일 의미 있는 날로 함께하면 참 좋겠습니다. 썸머 스페셜로 보내드리는 같이 걸어가기 은혜로운 찬양을 쭉 이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입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신청 찬양 보내주시면 같이 나누고 또 추첨을 통해 선물도 드립니다.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이 찬송가를 또 새롭게 편곡한 곡이지요. 홀리원의 바다로 함께 하셨고요. 계속해서 만나워심의 찬양 이어드립니다.

이어서 8745번님의 신청 찬양입니다. 101일 된 아기 육아하면서 듣고 있어요. 유독 지치는 날이었는데 극동방송을 통해 흘러나오는 찬양 가사들이 마음에 위로를 주는 찬양들이 많네요. 더운 날에도 열심히 일하시며 극동방송 들으며 운전 중이신 저희 엄마에게도 힘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마커스 워십의 주님의 선하심 신청합니다. 영희 엄마 파이팅 하셨어요. 네, 지금 운전 중이신 어머니 잘 듣고 계시지요? 그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선하심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0: 주님과 같이 극동방송과 같이 걸어가는 여러분 축복하며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믿음의 기업 한독 화장품에서 화장품 세트, 지리산과 강원도에서 모녀가 키워내는 산삼을 정성껏 담았습니다. 천지삼에서 천지삼 스틱과 흑염소 진액을, 건강한 변화의 시작 두피케어 전문 브랜드 별촘에서 탈모 샴푸, 토닉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 더모 코스메틱 브랜드 엑소프록실에서 맑은 광채 피부를 위한 시카엑소존 100 맥스 앰플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업 이루다 상점에서 행님아 춘천순살 양념 닭갈비를 드립니다.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쑥떡 전문점 예선당에서 떡 선물을 드리고요. 친환경 웰빙 세제 전문 제조업체 주식회사 지크린에서 아기와 엄마를 위한 젖병과 과일용 친환경 주방 세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태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개역개정판 성경책을 드립니다. 극동방송의 방송사역에 협찬으로 동행해 주시는 아름다운 사업장에 감사드립니다.
1: 서머 스페셜로 함께한 같이 걸어가기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간 또 특별한 현장을 생중계로 전해드리고 있죠. 2016 나라사랑축제.

전국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이 아름다운 찬양과 웅장한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그런 무대입니다. 어제는 여수에서 펼쳐졌고요. 오늘은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현장에서 함께하지 못하시는 분은 극동방송 유튜브 채널과 전국 극동방송 라디오를 통해 생중계 함께하실 수 있으니까요. 저녁 7시 30분부터 시작되는 생중계 여러분 함께해 주시고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립니다. 다가오는 저녁과 주말 주일 복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같이 걸어가기 김보령이었습니다.

0: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옥동 사랑의 교회 이상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방송되는 설교 말씀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은 사도행전 7장 44절에서 53절 말씀을 중심으로 모르고 그랬을까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초대교회 일곱 집사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의 이 설교에 대한 부분을 살펴볼 겁니다. 상황은 스데반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공회에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7장 1절의 시작은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묻습니다. 그 이것이 사실이냐라는 내용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건 역시도 기득권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을 매수해서 거짓 증언을 세워서 한 거지만 첫 번째는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은 쉴 새 없이 유대인들에게 쓰는 가장 상징적인 거룩한 성전과 율법을 거슬려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가 이 성전을 헌다라고 말했다라고 말하고 또 모세에게 전하여 준 율법을 뜯어 고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아주 중한 범죄지요. 이 사실을 이 공회 앞에서 고발하고 이 사실 때문에 스데반은 공회에 잡혔습니다. 대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묻지요. 그리고 7장 2절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라고 하면서 7장 1절에서 창세기 11장 27절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부터 이야기해가지고 쭉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의 피 묻은 복음을 생생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그 끝부분이거든요. 앞에 말했듯이 성전을 허문다는 이야기, 율법을 훼손한다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자 48절 제가 읽으면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으신 곳 지금 그들이 말하는 그 성전이지요. 그 성전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뭐라고? 이 거룩한 성전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대놓고 공회에서 그에게 반박할 기회를 주자 인정하면서 오히려 더 크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말한

하나님이 그하지 않는 곳이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그 혐의를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욱더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저 여러분에게 여기서 질문 한번 해볼까요? 과연 스데반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상황 가운데 자신이 이렇게 말을 하면 내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스데반은 지금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들이 반응이 어떨 것이다 라는 것을 그들이 인정하고 오, 그래, 맞아, 할렐루야, 나도 하나님 믿을 거야, 할 것이란 예상을 했을까요? 이 일로 결과로 어떻게 된다는 걸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54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51절, 58절에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공회에서 끌고 나가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쳐서 어떻게 됩니까? 죽여버립니다. 자,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모르고 그랬을까요? 스데반 모르고 그렇게 담대하게 말했을까요? 다니엘서 6장에 가면요, 다리오 왕 때 고관들을 세우고 나라를 다스리고 그 위에 총리 3명을 세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근데 이 총리에게 다니엘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왕에게 총애를 받는 거예요. 주변 라이벌들이 다니엘을 없애려고 온갖 뒷조사를 다 해봤는데 먼지 하나도 흠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방법을 택하여 왕에게 말하고, 왕은 그 신하들의 말을 듣고 이런 공포를 합니다.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했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6장 10절,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앞에 어떤 상황이 있었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사자굴에 던져 넣을 거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 이렇게 하면 사자굴에 던져서 죽임을 당할 거라는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하던 대로 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왜 이러는 걸까요? 알고도. 스데반도 충분히 알았을 건데 왜 그랬을까요? 또 성경에 반대 케이스지만 요나서 1장 2절 3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라며 하나님께서 요나를 선지자로 부르시고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근데 요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디로 가죠? 니느웨로 갑니까? 아니죠, 다시스로 갑니다. 근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요나 그냥 길거리 지나간 사람 붙잡아가 하나님이 가라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교도 다녔을 거고요, 아마 목사 안수까지 받고 훈련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보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가는 배 타고 밑에서, 배 밑에서 자면은 안 된다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근데도 요나는 그걸 알고도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갑니다. 이 세 사람은 왜 이랬을까요? 그 결과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을 건데도 왜 이렇게 무리수를, 왜 이렇게 힘든 일을, 자신에게 하면 반드시 어떤 불이익이 돌아올 것을 알고도 왜 이랬을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물었죠. 스데반 집사는 왜 뻔하게 자신이 죽을 수도 있고 같이 갈 수도 있고 더 큰 어려움을 겪었으면 알면서도 그 자리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그 자리에서 생명의 메시지를 전했을까요? 왜 다니엘은 자신이 사자굴에 들어갈 줄 뻔하게 알면서도 늘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어기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도 나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성경의 인물도 나오는데, 그들의 목숨이 어떻게 될 줄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은 입을 열고 그들은 걸음을 옮기고 그들의 행동을 취하는 이들은 왜 이랬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정의를 해주더라고요. 예레미야서 20장 9절에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예레미야의 말씀이 나옵니다. 예레미야서 20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하나님께서 전하라는 메시지 안 전하면은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쳐서
견딜 수 없어서 전했다.

했다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사람들 듣기 좋은 말 해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자신이 이 선지자직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높임받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스데반 또한 죽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니엘 또한 자신의 그 총리라는 자리를 놓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인간들이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가슴이 사무쳐 견딜 수 없는 그들이었다고 말합니다. 어찌 된 일일까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예레미야서 20장 7절 말씀에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였나이다. 예레미야가 묻지요. 왜 그렇게 힘든 일을 했어? 왜 사람들이 듣기 싫은 말을 했어? 그러나 죽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권유하셨기 때문이야. 여러분 이 말씀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원래부터 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원래부터 죽고 싶은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원래부터 불길 가운데 뛰어들고 싶은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원래부터 사람들의 인기를 모두 저버리고 가시밭길로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스데반도 다니엘도 이 예레미야도 편한 길 좋은 길 소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꽃길만을 걷고 싶은 그들이었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권유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나의 뜻을 너와 함께 이루기를 원한다고, 그리고 너에게 사명을 준다고, 내가 그 권유를 받아서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하나님이 이기신 겁니다. 나도 고집 만만치 않은데, 나도 나 하고 싶은 것이 정말 깔려있는데, 나도 나의 소원 때문에 내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사람인데,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나를 권유하신 그것, 하나님이 설득시키신 그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이 내 삶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의 정의감으로 한 게 아닙니다. 나의 인기를 위해서 한 거 아닙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한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설득시키시고 그 상관에 나의 손과 발을 움직이신 그 일이 나의 일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왜 교회가 힘을 잃어갑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손깍지를 당합니까? 왜 교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들으며 이렇게 찬양하며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며 하나님 나 하고 싶은 것 더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나 하고 싶은 것 더 빨리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할 수 있는 그 힘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그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요나처럼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권유하시는데 그거 뿌리치고 다시스 행패를 향해 나가고 있는 우리의 발걸음은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이 복이라고 그것이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아닙니까? 여기는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일이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여러분이 심고 거둘 수 있는 그것이 여러분의 전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줍니다. 이런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그것은 내가 얻었고 내가 온 힘을 다하고 우리 가족이 온 힘을 다하고 나 아는 사람이 온 힘을 다해서 얻을 수 있는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것으로 내 삶 가운데 채워지고 이 땅 가운데 증명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설득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꺾으려 하고 벌써 10년째 20년째 하나님과 대치 중인 여러분 없습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도 고집 만만치 않은 사람이거든요. 저도 굉장히 의지적인 사람이거든요. 저와 함께 베델 교회부터 시작해서 늘 푸른 교회에서 초기에 있었던 분들은 아마 저의 저됨을 알 겁니다. 가만 놔둡니다. 성도들 탈탈탈 뽑습니다. 조금만 눈빛이 이상해도, 예배 시간에 자세가 조금만 이상해도, 예배 시간에 조금만 늦어도, 목사 생각할 때 말씀에 조금만 맞지 않다 하더라도 완전히 들들 뽑습니다. 집사님 왜 그러냐고, 보자고, 신방 가고, 붙들고, 한 번 얘기하고 두 번 얘기하고 들들들 볶았습니다. 그래서 됐으면 그분들 다 지금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 됐겠죠.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포기했습니다가 아닙니다. 지금 그것보다 더 많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네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마음을 권면하시고 설득시키시고 꺾으셨듯이 저 집사님의, 저 권사님의, 저 장로님의, 저 성도님의, 저 아이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권면하여 주시고 꺾어주시고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내시어서
이상준 목사가 해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해라고 해서 하는 것이

0: 아니라 이 예레미야처럼 내 마음에 불 붙는 난 하나님의 마음이 생겨서 하는 그 기쁨과 행복과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제 기도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혹 제가 여러분 분명히 이건 아닌데도 가만 두고 있다면 포기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이름 10번 불릴 때 여러분 이름 제 기도 속에서는 20번, 30번 불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는 미안하지만 이런 기도까지 했습니다. 어느 성도를 두고 하나님, 이분 하나님 혼좀 내주세요. 이런 기도까지도 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이름 들어가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하고 싶은 건 마음껏 하고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라 말하고 하고 싶은 건 마음껏 하기 위해서 돈도 모으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출세해야 된다라고 외치고 부르짖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은 그것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놓으셔서 그 사랑을 증명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가장 유익한 삶이 이거야, 내가 너를 통해서 하고 싶은 것이 이거야라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소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도 모르게 어느 날 그것이 내 기쁨이 되고, 나도 모르게 그것이 내 소원이 되고, 나도 모르게 그것이 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나도 모르게 그것이 축복이 되는 그런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될 것입니다. 대부분 성도들 기도를 많이 합니다. 다 합니다. 근데요, 기도를 더 오래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회를 더 잘 나오고 안 빠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더 오래 하시고 더 잘 나오고 더 안 빠지는 분들 제가 봤습니다. 어떤 분들이 아십니까? 대부분이 구역장 또는 부구역장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안 빠지십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들을 하다 보니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누가 금식기도 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누가 이렇게 내 것 내려놓고 교회 와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언제부턴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일이 내 일이 되고 우리 성도들의 눈물이 내 눈물이 되고 우리 성도들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누가 물을 때에 언제 무엇 때문이라고 명확히 말은 하지 못하지만은 내 속에 일어나고 있는 그 일 때문에 여러분도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파워풀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이 여러분 삶의 누림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스데반은, 다니엘은 모르고 그랬을까요? 다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사자굴에 들어갈 줄도 알고 분명히 큰 어려움을 당할 줄 알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거기에서 스데반의 뜻이 다니엘의 뜻이 아니라 요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고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일어나는 그 일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은 여러분이 해야 할 그 일이 내 기쁨이 되어서 할 그때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득가득 채워주시고 넘치게 해주시는 그 복이 실현되어질 것입니다. 그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울산시 남구 옥동에 위치한 옥동 사랑의 교회 이상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2-265-191번, 052-265-0191번 옥동 사랑의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빛을 따라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울산시 동구 화정동 조재영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하늘샘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울산시 동구 화정동 조재영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하늘샘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김정호입니다. 한 달 정도 넘었죠. 서머 스페셜로 함께했던 행저질라 오늘까지입니다. 엄선된 찬양으로 그동안 함께했고요. 그리고 특별한 인터뷰도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 인터뷰는 오늘도 여러분과 잠시 후에 함께할 예정입니다. 자, 썸머 스페셜은 마무리하지만 우리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시는 정말 썸머 스페셜, 특별한 여름으로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원한 찬양으로 함께 하시지요.

김형연의 찬양으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메들리 찬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 우리를 위하여 지으셨고 또 그 세계 가운데 주님께 영광을 돌리길 원하시지요. 오늘도 하루하루 살아

살아가면서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사랑, 주님의 계획과 경륜을 깊이 묵상하며 감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 그렇게 보내고 계신지 여러분들의 이야기들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0: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특별한 인터뷰 시간입니다. 자, 아까 들으셨던 찬양 기억나시지요? 바로 실로암인데 연주 찬양이었어요. 그리고 그 연주 찬양의 주인공이신 우리 임유리 집사님을 이 시간 모셨습니다. 집사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집사님. 네. 집사님 그 악기가 정확하게 뭐였죠?
1: 제가 방금 연주했던 악기는 색소폰 중에 알토 색소폰입니다.
0: 알토 색소폰.
1: 네.
0: 그러니까 살짝 구부러져서 다시 위로 올라오는.
1: 맞습니다. 예.
0: 사실 이제 제 나이쯤 되면은 한때 특별히 이제 남자들은 그 케니지의 음악을
1: 그렇죠.
0: 그 환상에서 약간 좀 허우적됐던

0: 그런 경험들이 다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아, 그때 이제 알게 됐던 것이 길쭉한 것은 소프라노.
1: 네.
0: 약간 구부러진 거는 알토.
1: 네.
0: 그다음에 큰 것은 베이스.
1: 테너.
0: 테너.
1: 네.
0: 아, 이 정도면 된 건가요?
1: 맞습니다. 정확하세요.
0: 아,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색소폰에 대한 어느 정도의 뭐 지식 아닌 지식을 알고 그리고 좋아하게 됐던 그런 세대이기도 한데요.
1: 네.
0: 어, 그러면은 우리 집사님께서는 그럼 색소폰 연주자이신 거고요.
1: 네, 맞습니다.
0: 아, 좋습니다.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께 본인 소개와 인사말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야마하 뮤직코리아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있고요. 전국을 다니면서 공연과 또 이제 색소폰 저변 확대를 위해서 클리닉 공연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온라인 상에서도 많은 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지금 주기적으로 유튜브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0: 예, 그러면은 우리 임유리 집사님.
1: 네.
0: 이름으로 검색하면은 또 유튜브도 나올 수 있겠네요.
1: 네, 맞습니다.
0: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약간 꽂힌 것이 이제 클리닉.
1: 네.
0: 그러면 이제 약간 잘못 연주되고 있다든지 어떤 그런 습관들이라든지
1: 네.
0: 한 단계 좀 더 나아가고 싶으신 분들에게
1: 네.
0: 약간 원포인트 레슨 같은
1: 네 맞습니다 이렇게 다 같이 이제 많은 분들 모셔두고
0: 예, 예.
1: 제가 앞에서 특강으로 색소폰 강의를 하는 거를 하고
0: 그래요.
1: 있습니다
0: 강의하신다 그러면 왠지 교수님일 것 같은 느낌도 드는
1: 아 아직 교수님이라는 타이틀까지는 아니고요 예, 네 예. 선생님 네
0: 하지만 오늘은 집사님으로
1: 네 맞습니다
0: 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누군가에게 그 한 단계 더 올라설 수 있는 그런 레슨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것은 그동안 내가 들인 시간, 뭐 여러 가지 노력, 품,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1: 네.
0: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색소포니스트, 이렇게 그 길을 걸어가기까지의 상당히 시간 많이 이제 들었을 것 같아요.
1: 네, 맞아요.
0: 언제부터 악기를 붙들고 계셨는지 기억은 하십니까?
1: 아, 그럼요. 저는 지금 이제 색소폰을 시작한 지 올해로 이제 23년 차 되었고요.
0: 지금 우리 집사님이 23살이 갓 넘으신 것 같은데.
1: 23년.
0: 예.
1: 네, 23년째 되었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0: 예.
1: 저희 아버지의 권유로 시작을 해서 색소폰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0: 예. 고등학교
1: 2학년 때.
0: 2학년.
1: 네.
0: 그러면은 이제 사실 그때는 이제 1년 뒤에 다가올 입시를
1: 맞습니다.
0: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1: 네, 네.
0: 그때 아빠의 그 생각은 내 딸이 색소폰으로 먹고 살게 하겠다였는지
1: 네.
0: 아니면 단순한 취미 생활의 일환이었는지 궁금해요.
1: 저희 아버지께서 색소폰을 하세요.
0: 아, 예.
1: 네, 하셔가지고, 지금도 이제 학원을 운영하시고 계시지만, 그때는 이제 저는 색소폰에는 관심이 없었고,
0: 예.
1: 물론 이제 어릴 때부터 차에서, 아니면 아버지 따라 색소폰 연주를 자주 접해 들었고, 색소폰이란 예. 악기를 이제 제가 자주 접해서 보기는 했었는데, 불어보거나 배운 적은 한 번도 없었다가요.
0: 예.
1: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희 아버지께서 처음으로 색소폰 학원을 차리셨어요. 처음으로.
0: 예.
1: 그때 제가 오픈식 때 일 도와드리러 갔다가 그냥 걸려있는 색소폰을 보고 제가 한번 리코더랑 똑같더라고요.
0: 그럴 수 있겠죠.
1: 네, 온지법이
0: 아, 예, 예. 네,
1: 똑같아서 이제 불어봤더니 그때 아빠가 색소폰 한번 배워볼래? 라고 추천을 하셨어요.
0: 내 딸이 뭔가 재능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라는.
1: 아무래도 어릴 적부터 이제 피아노나 음악에 관심은 있었기 때문에.
0: 예.
1: 그리고 아버지께서 제가 공부는 안 될 거라는 걸 아셨던 것 같아요.
0: 그래요.
1: 네. 그래서, 그냥 취미처럼 시작을 했다가, 그때는, 저희 때는 좀 대학교를 꼭 들어가야 한다라는
0: 예.
1: 생각을 가졌을 때여가지고.
0: 그렇죠.
1: 학교를 가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0: 예.
1: 정말 하루에 한 5끼 먹어가면서 하루에 8시간 이상씩 연습을 많이 했어요.
0: 그 5끼라는 것이.
1: 네.
0: 그만큼 들인 시간 때문이었는지.
1: 네.
0: 아니면 배심을 키우기 위해서였는지.
1: 배심을 키우기 위해서죠.
0: 아, 그런 거죠.
1: 네. 악기를 불면 금방 배가 고파지기 때문에요.
0: 예, 예.
1: 그때 나이에는 금방금방 또 배가 고플 나이였어요. 그래서 악기를 불기 위해서 사실은 많이 잘 챙겨 먹었던 거죠.
0: 예. 사실 이제 그때하고 시간이 겹치는 줄은 잘 모르겠지만 아까 제가 잠깐 케니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또 하나 그 대한민국의 색소폰의 그 열풍을 불고 온 사람이 또 차인표 씨 않습니까? 그 탤런트 차인표 씨의 이제 뭐 별이 어디로 가든지 하여튼간 그런 드라마를 보면서 색소폰을 불면은 그때 많은

0: 사람들이 이제 부는 입문 단계까지는 들어갔지만 네. 이걸로 어떤 그 다음 단계, 뭐 전공을 한다든지, 뭐 그걸로 어떤 그 업을 삼는다든지 여기로 가는 것은 상당히 드물다는 걸 저희가 봤거든요.
1: 네, 네.
0: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드디어 이제 입시에서 성공을 하신 거죠.
1: 그렇죠. 저희 때만 해도 색소폰이 좀 귀한 악기였고요.
0: 예.
1: 또 여자는 더 귀한 연주자였기 때문에 아마 쉽게 붙지 않았나.
0: 그 쉽게 붙었다는 그 대학교가 어디였죠?
1: 부산예술대학교입니다.
0: 부산예술대학교.
1: 네. 와, 예술대학교 그렇군요. 안에 실용음악과 안에 예. 기악 파트 안에 색소폰 학과가 따로 있습니다.
0: 집사님께서 그 입시를 볼 때에도 이미 실용음악과가 있었나 보죠?
1: 그럼요. 네.
0: 아, 그래요. 네. 거기서 쉽게
1: 네.
0: 예, 붙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0: 그 아버지께서 상당히 그 대를 이어서 그 색소폰을 분다, 만진다, 연주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기분 좋으셨겠어요?
1: 네, 지금도 굉장히 제일 자랑스럽게 생각해 주시고 계시고요. 예. 든든한 가장 큰 후원자가 되어 주시고 계십니다.
0: 아, 좋습니다. 대를 이어서 뭐 목회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를 이어서 색소폰을 연주한다라는 것은, 그건 또 개인적으로는 지금 제가 얘기해 본 분들 중에선 처음인 것 같습니다.
1: 아, 네.
0: 이제. 자, 그러면은 우리 고2 때까지 그렇게 색소폰을 모르고 살았는데 신앙생활을 생각해 본다면은
1: 네.
0: 어떻게 그 태어났을 때
1: 네.
0: 그 주님 품에 안겨서 태어나셨는지
1: 네, 네.
0: 물론 어머니 품이지만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1: 저희 가정은 모태신앙 가족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네, 어릴 적부터 자연스럽게
0: 예.
1: 교회 생활 그다음에 가정 예배 네, 이런 생활에서 많이 지내왔고요.
0: 예.
1: 그게 이제 잘 유지가 되었다면 굉장히 좋았을 테지만, 그, 커가는 과정에서
0: 예.
1: IMF도 겪고요.
0: 그렇죠.
1: 그러면서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힘드시고, 또 저는 좀 저대로 좀 많이 좀 방치됐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 편인데, 부모님
0: 예.
1: 많이 힘드신 가운데 있으면서, 조금 힘들 때는 부모님께서 이제 신앙생활을 많이 열심히 하시면서 저도 따라서 많이 다녔던 기억이 나요. 기도원도 많이 갔고
0: 그래요.
1: 그랬는데 자연스럽게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더 많아지면서 저는 사실은 교회랑은 거리가 많이 멀어져서 살았었습니다.
0: 그때 뭐 IMF도 말씀하셨지만 대충 중고등학교 때.
1: 저한테는 초등학교 이제 고학년 때부터.
0: 고학년 때부터.
1: 네. 네.
0: 그때 이제 어떤 힘들어져가는 가정을 살리기 위한 부모님의 노력이 분명히 있었겠지만
1: 네, 맞습니다.
0: 그전에는 이제 가정예배니 뭐니 이렇게 어떤 어린 자녀를 신앙 안에서 키우기 위한 것들이 본인은 좀 소홀해지지 않았나
1: 네,
0: 이렇게
1: 맞습니다.
0: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네요.
1: 네, 네, 네.
0: 아무래도 신앙이 어릴 때는 그런 돌봄이 필요하니까요.
1: 네, 맞습니다.
0: 그러면은 그 교회를 어떻게 보면 이제 그때를 계기로 어느 정도 발을 끊었는지
1: 네.
0: 아니면 다니기는 다녔는데
1: 네.
0: 약간 이제 좀 뜨뜻미지근했는지 네. 어느 정도였을까요?
1: 뜨뜻미지근한 정도로 매주 주일을 지켜서 간다거나 그러지는
0: 예.
1: 못하고요. 이제 또 저희가 집안이 어려워지면서 이사를 자꾸 다니다 보니까 교회를 자꾸 옮기기 시작했어요.
0: 그래요.
1: 가까운 곳으로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중고등부 시절에 알았던 친구들을 교회에서 이제 못 보게 되니까 더 그 새로운 교회는 잘 안 가지더라고요. 이미 그렇죠. 그 친구들은 다 유아
0: 예.
1: 때부터 다들 친했던 친구들이다 보니까
0: 그게 상당히 또 학생 때는 큰 이유잖아요.
1: 맞습니다.
0: 예. 네. 갔는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
1: 맞아요.
0: 그런데 뭐 부모님하고 같이 사실 다니는 것도 아니고 같은 교회라도 뭐 이제 중고등부 있고 청년부 있고 뭐 다 있으니까.
1: 네네.
0: 아 그때 그러면은 소홀히 했지만 이제 뭐 학창 생활은 또 이제 변함없이 잘 지내셨고요.
1: 네, 늘 그래도 그 중에 마음 맞는 친구가 있어서 교회도 같이 다니고,
0: 예.
1: 새벽기도도 한 번씩 가고 수련회도 한 번씩 갔던 기억은 나는데 열심히
0: 예.
1: 막 주일을 지켜서 가고 막. 찬양대 활동을 하거나 그러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0: 아, 그러면 이제 약간 보면은 이제 열심 당원처럼 많이 열심히 한 건 아닌데.
1: 네.
0: 그래도 할 건 다 하셨네요.
1: 그렇죠. 시키는
0: 예.
1: 거는 다 했었던 것 같아요.
0: 아,
1: 교회에서.
0: 그래요.
1: 네.
0: 이걸 뭐 뜻도 미지근하다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1: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그렇게 생활을 했던 기억이 나고요.
0: 예.
1: 대학교 들어가서부터는 아예 발길이 딱 끊겼던 것 같아요.
0: 이게 이제 요즘에 들려오는 얘기가 사실 이제 중고등학교 때까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학생 10명이 대학 들어가서

0: 한 명만 남는다.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는데.
1: 왜 그럴까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0: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뭐 대학 들어가면은 또 그리고 이제 흔히 말하는 예체능이니까 또 이제 여러 가지 뭐 공연이나 연습이나 이런 모임들도 많았을 거고요.
1: 네네.
0: 예. 어느 정도나 멀어지셨어요?
1: 제 기억에는 지금 나이 때부터 한 20년 정도는 교회를 전혀 안 갔던 기억인데요.
0: 20년이요?
1: 네.
0: 뭐 다가올 미래까지 담보 잡는 건 아니겠지만
1: 네.
0: 거의 최근까지.
1: 네. 한 2년, 3년 전까지는 저도 정말 교회를 잘 가지 않았고요.
0: 예.
1: 기도조차도 하지 않았고요. 성경은 제가 태어나서 지금 제일 많이 읽고 있습니다.
0: 그렇습니까?
1: 네.
0: 예. 그 갑작스러운 이 롤러코스터를 지금 탄 거예요.
1: 네.
0: 불과 한 지금 1분도 안 돼서.
1: 네.
0: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 가정예배로부터 있었던 그런 모태신앙과 어린 시절, 그리고 이제 IMF와 여러 가지 집안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뜻은 미지근했지만 할 것은 다 했던
1: 네.
0: 중고등학교 시절, 그리고 이제 색소폰 연주자로 이제 대학에서 전공을 시작했던 때로부터 지금까지의 20여 년간은 약간 돌아왔지만 지금은
1: 네.
0: 약간 탕자 느낌이었던.
1: 맞습니다.
0: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흔히 뭐 지금은 탕자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때 집사님의 그 대학생 때부터 최근까지의
1: 네.
0: 그 삶의 여정 가운데 그 주님이 그 집사님이 생각했던 주님은 어떤 존재였을까 궁금해요.
1: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힘들 때 찾는 주님. 그리고
0: 찾기는 찾으셨어요.
1: 맞아요. 네.
0: 아, 그 예.
1: 그리고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래도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는 주님.
0: 사실
1: 그 정도.
0: 그 좋은 일이 생기면 그건 내 탓이고 내 공이고.
1: 네.
0: 나쁜 일은 주님 탓이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1: 네, 아니요. 저는 예. 기쁜 일이 있을 때 오히려 더 주님께 예. 감사하고요.
0: 아.
1: 그리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만 찾는 그런 종교 생활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0: 예. 약간 탕자까지도 아닌.
1: 그런가요? 예.
0: 그 20년을 살짝 미지근했던 걸로 보면 될 것
1: 네.
0: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미지근했던 좋은 일에는 감사는 하고
1: 네.
0: 이제 힘든 일에는 이렇게 좀 주님을 찾되
1: 네.
0: 그렇다고 이제 계속해서 주일을 교회에서 지킨다든지 그렇지는 못했던.
1: 네, 그때뿐이었던 것 같아요. 늘.
0: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때 색소폰 연주자로서의 대학생활부터 다시 한번 짚어야 될 텐데요. 우리 먼저 또 연주 찬양을 한번 듣고
1: 네.
0: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1: 네네.
0: 자, 돌아온 탕자 우리 임유리 집사님. 두 번째로 함께할 색소폰 연주는 어떤 걸까요?
1: 제가 20년 동안 CCM은 한 번도 듣질 않았어요.
0: 그래요?
1: 네, 색소폰을 전공을 해서 불었지만은 CCM을 불어보겠다는 생각도 안 했고요. 들을 생각은 전혀 안 했었는데요.
0: 예.
1: 제가 20년 만에 처음으로 CCM을 내가 듣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 그냥 제일 위에 있던 곡을 눌렀더니 그러니까
0: 예.
1: 우리 멜론 차트라고
0: 뭐 그런 거 있죠.
1: 예. 예. 그런 차트에서 1위 곡을 제일 탁 눌렀더니 처음에 들었던 곡인데요. 여러분들 다들 잘 아시면서 공감하실 수 있는 곡인데 은혜라는 곡입니다.
0: 그래요. 주로 지선 전도사님이 많이 부르시는데
1: 네, 맞습니다.
0: 그것을 저희가 이번엔 색다르게 색소폰 연주로
1: 네.
0: 부르게 되겠네요.
1: 네.
0: 이 연주하면서 어떠셨어요? 기억을 좀 되살려보면.
1: 이 딱 처음에 들어오는 이 가사에 저는 정말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을 느꼈어요. 정말.
0: 가사에.
1: 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
0: 그렇죠.
1: 네. 이 말을 듣는 순간 제가 그때는 좀 힘든 가운데 있을 시간이었는데 처음에 딱 그 가사를 듣는 순간 한 40분을 내리 오열하고 울었던 기억입니다.
0: 예.
1: 그때부터 제가 CCM을 정말 열심히 들었어요.
0: 예.
1: 그때 제 마음에 감동을 하나님께서 주셨겠죠? 주셔가지고 회개하게 하시고 마음의 위로도 같이 주셔가지고 제가 정말로 진심으로 연주하는 곡이에요. 이 연주곡은.
0: 그래요. 이 은혜 연주 찬양을 듣고 거기에 대한 얽힌 이야기들도 좀 더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은혜입니다. 우리 임유리 집사님의 색소폰 연주로 함께 하시죠.

0: 임유리 집사님의 색소폰 연주로 은혜에 함께 하셨습니다. 이 곡을 녹음할 때 그 처음에 가사에 은혜 받고 오열했던 그런 이야기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그 받은 은혜는 뭐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나눠주시면 네. 어떨까요?
1: 누구나 이제 살아가시다 보면은 힘든 일도 있고, 예. 또 아픈 일도 많이 있잖아요.
0: 그렇죠. 네,
1: 저 같은 경우도

0: 잘, 아주 평탄하게 잘 살아왔던 기억이에요. 딱히 크게 아프거나, 크게 뭐 일이 안 되거나 그랬던 적은 없었는데, 제가 살아가면서 가장 크게 육신적으로 아팠던 때가 21년도가 있습니다. 네. 그때 이제 정말 많이 무너졌었어요. 왜 나에게 이런 병이 왔을까? 아무것도 할수 없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셨다라기보다는 사실은 나는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하나도 없구나 하고 살았었어요. 그게 다 은혜라고 생각을 못 하고요. 내가 잘하니까 이만큼 돈을 벌고, 내가 잘났으니까 이만큼 인기가 있고.
1: 그거 내 주먹 믿고 사는
0: 네네네.
1: 그렇지요.
0: 다들 그렇게 살아오면서 제 뜻대로 안 되는 게한 번도 없이 저는 살아왔었는데, 딱 그때 육신에 이제 질병을 딱 얻는 순간, 제 뜻대로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요. 오로지 붙잡을 거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는 거밖에 없었어요. 그때. 그러면서, 사실은 그 일이 있을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스스로 기도하거나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려고 이겨내려고 하기보다 스스로 제가 정신과를 한번 찾아간 적이 있어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1: 그래요.
0: 근데 딱 엘리베이터를 누르는 순간 입구에서 드는 생각이, 아,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께 모든 걸다 맡겨야 되겠다. 이 모든 순간, 이 상황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면, 이 모든 순간, 이 상황을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고,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분명히 깨닫게 하실 거를 하나님께서 주실 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 20년 동안 사실은 미지근한
0: 맞아요.
1: 생활을 했지만
0: 네.
1: 또 그게 또 그렇게 완전히 끊어지지 않은 가장
0: 네.
1: 결정적인 순간에
0: 네.
1: 떠올랐네요.
0: 하나님을 또 생각하겠다 하시더라고요. 붙잡으라고 딱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찬양을 들어야 되겠다. 내가 찬양을 들어서라도 내 마음의 위로를 얻었으면 좋겠다 해서 처음으로 들었던 곡이 이 은혜라는 곡인데요. 이 노래를 딱 들었을 때, 아, 맞아. 내가 잘났다고 해서 이때까지 잘 되고 잘 살아온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이때까지 다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거를 제가 그때 너무 깨달았어요.
1: 사실 이 그때라는 것을 지금 돌이켜 보면 그 전까지는 내가 노력해서 안된 것이 하나도 없었던
0: 맞아요.
1: 그때였는데
0: 네.
1: 어느 순간 육신의 질병으로 그리고 마음조차 무너져가는 그 시점이고 그러면 내가 이제 약에 의지해야 하는 것인가라는 그 고민이 있던
0: 네.
1: 그때 내가 완전히 떠난 건 아니었지만 있다시피 했던 주님께로 돌이키는 그 시점이었던 거네요.
0: 맞습니다. 그때가 완전히 제 인생의 180도 변환된,
1: 터닝
0: 네,
1: 포인트가.
0: 전환 포인트, 진짜 그 날이었어요. 저는 그 날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병원
1: 그래요.
0: 로비에, 불 꺼진 병원 로비에 앉아가지고 제가 엄청 울었거든요. 이 노래를 몇 번이나 되돌려 들으면서 이 가사를 정말 제 마음의 고백으로 제가 그때 삼았었습니다.
1: 그래서 내가 이 약에 의지하는 것보다 그 전에 먼저 주님께 의지해야겠다.
0: 네.
1: 그리고 이 곡을 이제 연주해야겠다.
0: 맞습니다.
1: 이거 둘다 중요하잖아요.
0: 네.
1: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럼 내가 이제 온전히 주님께로 내 모든 것을 한번 의지하고 한번 들어가 봐야겠다라는
0: 네.
1: 그 결단도 그때 같이 가셨을까요?
0: 아니요.
1: 왠지 제가 느낌이 좀 그래서
0: 예.
1: 질문형으로 바꿔봤어요.
0: 네. 그때 당시는 정말 제가 그 질병으로 인해서 죽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들었거든요. 아,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랬을 때, 이제 내가, 뭐라 그래야 되지? 그때 당시에는 이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막 그렇게 부르짖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에게 병을 주시는 것도, 치료하시는 것도, 치료의 하나님의 역사를 저는 믿습니다. 저를 좀, 좀 회복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에 사실은 더 간절하게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기도를 많이 했었던 것 같고요.
1: 그렇죠.
0: 그러면서 사실은 그 투병 기간 한 1년 반 정도가 있었는데, 그 시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정말

0: 정말 마음으로도 위로를 해주셨지만 상황적으로도 많이 변화를 지켜주시고 위로를 많이 해주셨던 걸 제가 경험을 그때 많이 했어요.
1: 예.
0: 그러면서 이제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나오면서 그 사이에는 교회도 가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했지만 또 이게 몸이 조금씩 괜찮아지기 시작을 하니까요. 예. 사람 좀 이상해지더라고요. 또
1: 아, 그래요.
0: 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내가 죽다 살아났는데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1: 그래요.
0: 막 살아야 되겠다.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더 하고 싶은 거 더 많이 하고
1: 예.
0: 먹고 싶은 거 더 내가 마음껏 사 먹고 누가 싫은 소리 하면은. 내 스트레스 받기 싫으니까 딱 잘라내고 내가 막 뭐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또 1년을 막 너무 망가지게 또 살게 되었어요.
1: 반동이 아주 세게 왔네요.
0: 예, 정말 세게 왔어요. 내가 1년 전에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울고 부르짖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이상하게 변했어요, 사실은 또.
1: 그래요.
0: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막 제 마음대로 살았죠. 막 제 뜻대로 막 살았어요. 막 그러다가 어떤 큰 또 하나님께서 저한테 고난을 하나 주셨어요.
1: 아, 역시 1탄이 안 되면 2탄이 오지요.
0: 네, 이제 그렇게 살다가는 너 지옥 간다. 너 내가 그렇게 살으라고 너를 이 땅에 지어서 보내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주시는 일이 하나가 있었어요.
1: 조금 1탄보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0: 예, 몸의 질병은 아니었지만 가정을 한번 하나님께서 뒤흔들어 주셨고요.
1: 그래요.
0: 예, 그리고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1: 끊으셨나요?
0: 예, 끊어 주셨어요.
1: 아, 그래서 쉽지 않아요.
0: 오로지 혼자 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1: 그거 참 어려운 순간이지 않습니까?
0: 네, 네. 굉장히 힘들었던 한 해를 그때 보냈어요, 제가. 그러면서 근데 어떤 마음이 제가 있었냐면요. 그때도 또 제가 하나님께 또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상황이 또 오니까.
1: 그렇죠.
0: 네, 하나님 한번 도와주세요. 제가 너무 잘못했다라고 그런데 이제는 내가 너무 잘못했어요, 하나님. 주님이 주신 귀한 생명을 주님 뜻대로 주님의 청지기로 살아갔었어야 하는데 너무 제가 제 뜻대로 살았었다라는 회개의 기도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1: 그 기도의 내용이 너무 정확해서 더 주님은 얄미우셨지 않았을까? 너무 정확한 기도를.
0: 알고 계셨겠죠, 저를? 너무 잘 아시는 거죠. 네. 그렇게 하면서 제 주변의 사람들 다 끊어냈다고 하셨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면서 새롭게 사람들을 채워주셨는데, 다들 목사님들로 채워주시더라고요.
1: 아, 그런 또 채워짐에
0: 바로.
1: 아, 은혜가.
0: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 잘 아시는 게 뭐냐면은, 기도하면은 바로 들어주시고요. 상황을 바로 반전시켜주세요.
1: 예.
0: 제가 성질 급한 거를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딱 끊어내주시더니, 주변에 좋은 목사님들을 채워주시면서, 그 중에 한 목사님께서 저한테, 스승님이라고 부르시는 목사님인데, 스승님, 제가 선물을 하나 하고 싶다고. 그래서 어떤 선물을 말씀하세요 했더니 혹시 큐티 배우고 싶으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전 같으면은 성경 공부 뭐 큐티 한다 그러면은 아니요 목사님 괜찮아요 했을 텐데 그때는 그 목사님께서 큐티를 가르쳐 주신다고 하시니까 제가 저도 모르게 좋아요 라고 말이 나가더라고요.
1: 그때 이제 타이밍이 된 거네요.
0: 네. 전혀 성경을 저는 그때까지 창세기 이상을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길래 3주 정도를 먼저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 엄청난 제 삶의 변화가 찾아왔어요.
1: 그때가 이제 대략 언제쯤이었을까요?
0: 24년도.
1: 24년.
0: 5월달 정도입니다.
1: 따끈따끈하네요, 아직까지.
0: 네. 그러면서 QTA를 시작을 하면서 제가 아침마다 일어나서 묵상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매일 성경책으로. 그때 묵상을 할 때 정말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의 평안과 그 묵상을 하고 QT를 하고 하루를 시작했을 때와 안 했을 때 하루의 마음의 기쁨의 차이가 너무 크더라고요.
1: 그래요.
0: 그러면서 성경을 왜 읽어야 하는지 성경을 읽으면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음을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예. 제가 그때부터 알기 시작했고 또 한 날은 아무 이유 없이 어떤 구절인지 기억도 안 나요. 안 나는데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냥 큐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마음을 갑자기 주시는 거예요. 그 새벽에. 예. 그래가지고 성경책 읽다가 그 자리에서 그냥 무릎 꿇고 막

0: 아, 정말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빚어 가시는구나. 내가 바른 길로 갈수 있게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구나라는 거를 저는 요 1, 2년 사이에 너무 많이 깊이 깨달았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울어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1: 사실 그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나서 그 이후에 그 주님을 닮아가는 삶은 어떻게 보면 그 기쁨과 눈물이 공존하는 삶인 것 같아요.
0: 네, 맞아요.
1: 많이 기쁘고
0: 네.
1: 그 성경 읽으실 때도 의무보다 기쁨으로 읽으시고
0: 네.
1: 그 다음에 눈물도 많고 아, 참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1, 2년 동안 24년 5월 이후에
0: 네.
1: 그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동행해 주시는 그 기쁨을 경험하신 후부터 사실 이제 색소폰 연주자 그리고 야마 코리아의 또그 연주자로서 그리고 클리닉 원장이기도 하겠네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걸 진행을 하는 연주자의 삶은 그대로 이제 연결되지 않습니까? 색소폰 연주자로서의 임유리가 크리스천 색소폰 연주자 임유리로 바뀌는 과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0: 저도 요즘 들어서 제가 느끼면서 굉장히 신기한 점이긴 한데요. 이전에는 색소폰 연주를 하면은 제가 제일 돋보여야 됐어요. 물론 이제 악기 자체를 또 이제 멋있긴 하지만은 어디 행사를 가거나 그 전에 이제 교회 행사에서 연주를 할 때도요. 제가 돋보여야 되고 제가 박수를 많이 받아야 되고 제가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느낌으로 연주를 항상 했었거든요.
1: 아이돌이네요.
0: 예.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으로 네, 했었는데 하나님과 이제 교제하는 거를 제가 배우고 난 뒤로는 아, 내 연주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찬양.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주를 할 때는 저 많은 사람들 중에서 단한 사람이라도 제 연주를 듣고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거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구나. 아니면은 또제 연주를 듣고 아, 나도 내가 다룰 수 있는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해 보고 싶다라는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맡겼어요.
1: 뭐 완전히 그 무대에서는 목적과 동기 모든 것이 바뀌었네요.
0: 바뀌었어요. 네.
1: 그렇게 이제 바뀌고 나면은 사실은 똑같은 곡을 연주할 때도 있고 뭐
0: 네.
1: 찬양을 연주할 때도 있겠지만은 그 우리 이뮤리 집사님을 잘 아는 주변 분들이 뭔가 너 바뀌었다라는
0: 네.
1: 말도 좀할것 같기는 해요.
0: 가장 가까이에서 느끼는 게 이제 저희 집에 있는 신랑.
1: 아, 신랑.
0: 네, 신랑이 요즘 좀 피부도 좋아지고 표정도 되게 밝아지고
1: 그렇죠.
0: 무엇보다 잔소리가 줄어들었다고 너무 좋아해요. 네,
1: 현숙한 여인이 되신.
0: 그렇죠. 네.
1: 그러면은 그, 이 남편분과 이제 그 결혼 생활을 하시면서
0: 네.
1: 신앙생활을 아예 안한건 아니지만 이제 안 하다시피 하셨을 때 남편분은 어떠셨던
0: 저희 신랑도 예전에는
1: 거예요?
0: 아주 그 찬양 인도를 할 정도로
1: 오.
0: 정말 교회에서 교회 오빠로 멋진 삶을 살다가요. 지금은 또 많이 멀어져 있어요.
1: 아, 그래요.
0: 네.
1: 그럼 이제 한 발짝 먼저 이제 주님을 깊이 만나신 우리 집사님께서
0: 네.
1: 이제 또그 변화된 모습으로 지금 또그 삶으로
0: 네.
1: 그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잘 흘려보내고 계신 거네요.
0: 그렇죠.
1: 아, 그럼 다음에 또 인터뷰할 때는 이제는 신랑분이 오시지 않을까?
0: 네, 너무 감사하죠,
1: 그렇죠,
0: 그러면.
1: 그렇죠. 저희가 기대하고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께서도 우리 이뮤리 집사님의 신랑, 남편분께서 다음번 간증의 주인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아유, 제 기도 제목입니다.
1: 아멘입니다.
0: 네.
1: 아, 그러면은 이제 그런 바뀐 목표와 어떤 연주자로서의 자세를 가지고 이제 쭉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럼 이제 그 연주자로서의 비전과 뭐 목표랄까요? 그런 것들이 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지향점들,
0: 네.
1: 앞으로의 계획들
0: 네.
1: 한번 나눠주시면은.
0: 물론 이제 제가 사람들 남들 앞에서 서는 직업이다 보니까요. 더 사실은 지금보다 더 유명해지고 싶은 욕심은 사실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오로지 이제 뭐 저의 팔로우 수나 구독자 수를 늘리기 위함, 뭐제 조회수를 늘리기 위함보다는 이제는 정말 제 마음속에서 바뀐 생각은 제가 좀더 영향력 있는 연주자가 되어가지고 제가 하는 말 한마디나 제가 하는 연주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은 분들에게도 음악으로 마음의 위로를 좀 전달해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0: 온라인 방송을 힘들어도 열심히 제가 하는 이유가, 아직까지 색소폰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저를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예전에는 방송을 하면서 CCM을 연주를 전혀 안 했었어요. 물론 이제 싫어하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종교적인 거는 전혀 언급을 안 했는데요. 지금은 저희 방송은 일단 들어가면 CCM 곡은 기본으로 한 3곡 정도를 합니다.
1: 오, 완전히 또 바뀌었네요,
0: 방송이
1: 스타일이.
0: 또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또 방송을 보시는 우리 보시는 그 유튜브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도 크리스찬 분들로 많이 채워지고 계세요. 그러면서 저희 방송을 보고 갑자기 이 노래를 듣는데 마음이 굉장히 따뜻하다, 위로가 된다라는 생각이 드셨다는 분들도 계시고, 그 중에 진짜 한두 분은 저희가 금요일 저녁에 방송을 하는데 그주 주일날 교회를 가셨대요.
1: 그래요.
0: 예, 그렇게
1: 할렐루야.
0: 해서 저한테 그 다음 주에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진짜 유리님 연주 듣고 저희 동네에 교회 갔다 왔어요라고. 예, 그게 앞으로의 제 삶이 아닐까. 그래서 좀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자 좀더 유명해지고 싶은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1: 아, 거룩한 목표네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우리 임유리 집사님을 들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색소폰 연주자로 쓰실 때 사람들은 주님의 영광을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이제 보고 있고 보게 되겠네요.
0: 네, 제가 바라던.
1: 아, 저희 방송 가족분들께서 이것을 위해서 선명하게 기도 제목이 나왔으니까요.
0: 네.
1: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지금 우리 방송 가족분들에게 인사 말씀 또 기도의 제목 함께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저는 색소폰으로 정말 평범한 제가 색소폰으로 인해서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정말 귀한 선물이자 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귀한 쓰임을 앞으로도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제일 먼저 건강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셨으면 너무 좋겠고요. 또 여러분들께서도 제 연주를 한 번씩 이렇게 생각나실 때 들어주신다면은 여러분들께도 제 연주로 인해서 위로가 되고 삶에 또 소망이 되고 또 여러분들 삶에 또 나도 저런 연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과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우리 이제 유튜브나 SNS에서 우리 집사님 이름을 임유리로 검색하면 되겠죠?
0: 네.
1: 그러면 이제 나옵니다.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고 또 금요일 날 방송 일명 라방인가요?
0: 맞습니다.
1: 라방 하시는 것도 같이 한번 또 참석하시고 그 금요 예배도 참석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네요.
0: 네.
1: 아, 오늘 정말 너무나도 좋은 은혜의 시간이었어요. 아, 우리 이제 인사를 드리기 전에 한곡더 이제 마무리로 들으면서 인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0: 네.
1: 아, 추천 찬양 어떤 연주가 좋을까요?
0: 이 노래도 제 삶과 좀 이렇게 관련된 곡이기도 하고 여러분들과 꼭 나눴으면 좋겠는 곡이어가지고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모든 이제 삶을 누구나 이제 손에 꼭 쥐고 싶은 것이 있잖아요. 그게 권력이든 돈이든 명예든. 근데 이제 가족일 수도 있고 미래에 대한 걱정일 수도 있는데요. 그 모든 것은 믿음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라는 생각이 늘 저는 많이 합니다. 하면서 요게벳의 노래는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맡겼던 한 어머니의 믿음을 담은 곡인데요. 저 또한 몸이 아팠을 때 제일 먼저 걱정이 됐던 게 저희 자녀예요. 그때 병원에 있으면서 저는 병원에 있는 동안 저희 자녀는 몇달 동안을 떨어져서 이제 시부모님 댁에 지냈던 적이 있는데 그때 그 불안한 마음을 제가 이 노래를 듣고 싹 잊을 수가 있었던 게요. 너의 삶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 너를 맡긴다라는
1: 아멘.
0: 그 구절 때문에 제가 편히 또 투병 생활을 할수 있었는데 그런 마음에서 제가 이 시간 우리도 각자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1: 그래요. 그 역청으로 엮은 갈대상자에

0: 아들 모세를 띄어보낸 어머니 요기베스의 노래지요. 아, 이 요기베스의 노래를 들으면서 또 오늘 정말 귀한 색소포니스트 임유리 집사님과 이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제목 우리 방송가족분들께서 잘 들으셨으니까요.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은 이제 건강하신 거죠?
1: 네, 지금 너무너무 건강합니다.
0: 할렐루야. 건강하십니다. 계속 건강히 주님의 연주할 수 있도록. 자, 오늘 특별한 인터뷰 지금까지 하나님의 색소포니스트 임유리 집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1분 찬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된 청지기 윤슬 주식회사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된 청지기 윤슬 주식회사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이어서 익산에서 펼쳐지는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를 생중계로 전해드립니다.

2026 나라사랑 축제 생중계.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보령입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광복 81주년을 기념하는 2026 나라사랑 축제. 그 화려한 현장을 오늘 실시간 생중계로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내일이 8월 15일, 81주년을 맞는 광복절입니다. 극동방송은 매

매년 여름마다 광복절을 기념하며 나라사랑 축제를 개최해 왔는데요. 전국 13개 지사의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웅장한 음악과 아름다운 퍼포먼스를 통해 나라사랑의 마음을 나누고요. 은혜로운 찬양으로 대중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멋진 자리입니다. 올해는 전남 여수와 전북 익산에서 열리는데요. 어제 여수시에 이어서 오늘은 전북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그 화려한 무대가 잠시 후에 펼쳐집니다. 네, 여러분도 중계 함께 하시며 기대감을 담은 마음 또 가슴 벅찬 소감과 사연 보내주시면 같이 나누고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무대를 정성과 기도로 준비해온 우리 700여 명의 어린 천사들을 향한 격려와 응원도 빠질 수 없겠죠. 여러분의 한 줄 응원 문자 또 기대감을 담은 문자 기다립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입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시면 같이 나누고요. 또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립니다.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나라사랑 축제 화려한 퍼포먼스로도 잘 알려져 있죠. 여러분 이 현장을 영상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으로 영상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영상 중계 링크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각자 계신 삶의 현장에서 공연장에 가지 못하신 분들은 유튜브 영상 중계로도 그 광경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분명한 은혜가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샵 1069번으로 영상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또 여러분의 기대감을 담은 문자 기다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2026 나라사랑축제 현장을 전해드리는 특별생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전북 익산에서 펼쳐지는 2026 나라사랑축제, 잠시 후 현장을 연결할 텐데요. 여러분의 기대감과 또 소망을 담은 여러분의 사연 기다립니다. 샵 1069번으로 참여해 주시면 같이 나누고요. 추첨을 통해 선물도 드립니다. 어제 또 중계를 통해 함께 하신 분 계신 것 같아요. 5319번님. 어제 유튜브 중계를 통해 본 나라사랑축제 여수에서 펼쳐진 공연 참 감동이었습니다. 선조들의 믿음으로 지킨 이 나라 참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의 희망이 보이는 그런 무대였습니다. 유난히도 더웠던 올여름, 그 여름 날씨에 수고하고 애쓰신 모든 분께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익산에서 펼쳐지는 공연 또 보려고요. 영상 링크 받고 싶습니다. 영상 이렇게 두 글자 보내주셨네요. 네, 이렇게 극동방송 라디오를 통해서도 중계 함께 하실 수 있고요. 그 현장을 생생한 영상으로 보기 원하시는 분은 샵 1069번으로 영상, 영상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답장으로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어린이 합창단의 힘찬 메들리 찬양 함께했습니다. 극동방송 2026 나라사랑 축제 잠시 후에 그 현장 생중계해드릴 텐데요.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의 기대감 가득한 사연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6902번님, 나라사랑 축제 어제 여수에 이어 오늘 익산까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합창단의 퍼포먼스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찬양 한 번 더 기대합니다. 전국의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원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무슨 말을 더 하겠어요? 라고 하셨는데, 그럼요.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아이들의 그 천사 같은 모습, 마음을 다해 올려드리는 그 찬양과 퍼포먼스 통해서 여러분, 한번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4833번님, 저는 진주에서 듣고 있습니다. 어린이 합창단을 위해서 저도 기도합니다. 제 딸이 22개월인데요. 나중에 어린이 합창단 할수 있는 나이가 되면 창원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단원으로 함께하고 싶습니다. 라고. 야, 벌써부터 10년 뒤에 단원 예약을 또 이렇게 결단하셨네요. 0686번님, 영상 이렇게 두 글자 보내셔서 또 영상 중계 링크 신청해 주셨습니다. 저 현장에 정말 가고 싶었거든요. 아쉽습니다. 내년에는 꼭 현장에서 그 은혜 함께 할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현장에서 함께하기 어려우신 분은 문자 샵 1069번으로 영상,

명상이라고 두 글자 보내시면 저희가 생중계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눈과 귀로 함께 그 현장을 경험하시면서 주님께 각자의 자리에서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찬양의 시간 보내시면 참 좋겠습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2026 나사랑축제 현장 전해드리는 특별 생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다음 세대의 복음과 평화의 소망을 전하는 이번 나라사랑축제는 우리 민족의 오랜 문화와 역사, 그리고 복음의 발자취가 이어져온 뜻깊은 도시 전북 익산에서 오늘 열리는데요. 지금 현장에 참 많은 시민들이 모였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익산 실내체육관 현장 연결해봅니다. 최다슬 아나운서 나와주세요.
1: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최다슬입니다. 저는 지금 2026 나라사랑축제가 열리는 익산 실내체육관을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익산 현장은 전국 각지에서 오신 성도님들과 익산 시민들의 열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어린이 합창단과 회중들이 한마음으로 애국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수와 익산을 지나 한반도를 가로지르는 희망의 철도가 평양을 지나 유라시아 대륙까지 이어지는 영상이 함께 펼쳐지며 보금통일의 염원을 선포합니다. 2026 나라사랑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무대입니다. 전국에서 모인 50여 명의 어린이 치어단이 화려한 치어리딩과 함께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고요한 정적 속에서 울려 퍼지는 난타 소리에 이어 대한민국을 외치는 아이들의 힘찬 함성이 무대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태극기를 든 200여 명의 어린이들이 사물놀이와 상모돌리기, 현대 댄스가 조화를 이룬 퍼포먼스를 선보입니다.

0: 네, 희망찬 무대를 선사해준 극동방송 연합 어린이 합창단을 향해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격려의 박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대한민국과 또 복음 통일을 소리 높여 외치는 우리 단원들의 모습을 보니까요. 가슴 벅찬 희망이 느껴집니다. 머저나 통일이 이루어지겠다는 기대감이 들게 하는 그런 무대였습니다.
0: 네, 맞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2026 나라사랑축제 8.15 광복을 앞두고 올해는 문화와 복음의 도시 이곳 전북 익산에서 인사드립니다.
1: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아나운서 김하은입니다.
0: 반갑습니다. 저는 장찬희입니다. 대한민국의 근대사는 복음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흘린 피와 땀 위에 이 나라가 세워졌고 극동방송 또한 역사를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1: 네, 특별히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는 올해는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광복의 기쁨을 허락하신 지 81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고요. 또 반드시 극복해야 할 민족의 아픔이죠.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6년째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0: 네, 굉장히 뜻깊은 해인 만큼 오늘은 이 자리에 정말 특별한 분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 가사를 그 누구보다 열망하며 평화통일을 위한 국가정책을 총괄하시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께서 함께해 주셨는데요. 혹시 어디 계실까요? 아, 네, 여기 계십니다. 잠시 일어나주시면. 네, 여러분, 통일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격려의 박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귀한 내빈분들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 도지사님 함께하셨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최정호 익산시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극동방송 재단 이사이신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님 어제 이어서 또 함께해 주시고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박범인 전 금산 군수님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아, 네, 뒤에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김희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님 참석하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김충영 익산시의회 의장님도 자리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그리고 오늘 공연을 위해서 전북 지역교회가 온 힘을 모아주셨고요. 또 전북 극동방송 운영위원장 강호연 장로님과 익산

0: 군산 전주운영위원회가 헌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국 13개 지사 운영위원님들께서 참석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오랜 문화와 전통 그리고 선교의 숨결이 서려 있는 익산에서 펼쳐지는 2026 나라사랑축제, 이제 그 첫 번째 테마를 소개해 볼까요?
0: 네, 오늘의 첫 번째 테마입니다. 한국의 아름다운 문화와 깊이 있는 역사를 선사합니다. 찬란한 조선의 빛,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아리랑 선율을 더한 찬송가 참 아름다워라에 오색 한복을 입은 어린이 합창단의 고풍스러운 부채춤이 어우러져 한복의 동양화를 연상시키는 아름다운 무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너슬 부채를 활용한 도라지 춤의 유려한 춤사위와 윷놀이 등 민속놀이를 즐기는 조선시대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모습은 보는 이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선사하고 있는데요. 현장의 모습, 극동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으로 나라가 존망의 위기에 놓였을 때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영웅이 있었습니다. 바로 충무공 이순신 장군입니다. 왜군의 침략으로 국토가 유린되고 백성들의 삶이 무너지던 그때 왕과 장수는 물론 이름 없는 백성들까지 모두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일어섰습니다. 사천해전과 한산도대첩, 영양해전, 노량해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해전을 승리로 이끌며 끝내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그 순간에 어린이 합창단의 힘찬 목소리와 군무로 재현합니다.

0: 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한편의 영화와도 같은 우리나라 전통 예술 작품을 보는 것만 같은 가슴 뭉클하고 또 멋진 무대였습니다.
1: 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0: 네, 지금의 자유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우리 민족은 이 앞서의 임진왜란과 같은 민족적 어려움을 수차례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 속에서 우리 민족은 그 모든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했고 오늘에까지 이를 수 있었습니다.
1: 그 중에서 광복의 순간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0: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내일이 혹시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내일이 바로 광복절이죠.
1: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대한민국 광복의 역사와 그 감동을 만나볼 수 있는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0: 일제의 숱한 억압 속에서도 이 땅의 독립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삶을 바치고 헌신했던 수많은 영혼들, 자유를 향한 그들의 위대한 함성 소리를 들어보시죠.
1: 이어서 세 번째 테마입니다. 대한독립 만세, 자유를 향한 함성.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1930년대 나라를 잃은 시절의 풍경이 무대에 펼쳐집니다. 빨래하는 아낙네, 냇가에서 뛰노는 아이들, 물고기를 잡는 소년들의 정겨운 모습 뒤로 언제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는 불안한 시대의 그림자가 함께 드리옵니다.

따뜻한 고향의 풍경을 노래하는 동시에 일제강점기 고향을 떠나야 했던 실향민과 독립운동가들의 그리움을 표현한 무대가 이어집니다. 또한 고난의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 고백을 담은 찬송가가 더해지며 조선을 섬겼던 초기 선교사들의 헌신을 되새기는 무대입니다.

Entonces...

어둡고 길었던 일제강점기를 지나 마침내 찾아온 광복의 기쁨을 노래하는 무대가 이어집니다. 자유를 되찾은 대한민국의 감격과 함께 우리 민족을 참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승리의 무대입니다.

0: 네, 우리에게 독립의 감격을 일깨워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단원들에게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저는 애국가 가사를 듣는데 오늘은 굉장히 다르게 들리더라고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아멘! 네, 8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대한민국의 광복은 우리에게 특별한 감동이고 또 은혜인 것 같습니다.
1: 네, 맞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이 특별한 공연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선보였다고 합니다. 미국 뉴욕 카네기홀과 또 워싱턴 케네디 센터에서 이 공연을 선보였다면서요?
0: 네, 그야말로 이 시대를 대표하는 어린이 선교사이자 또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 외교 사절단이라 할 만합니다. 여러분, 어린이 합창단을 향해서 다시 한번 네,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면 어떨까요? 네, 극동방송의 자랑이 어린이 합창단인 것처럼 이 대한민국 광복의 자부심이 또 익산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1: 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0: 네, 할렐루야, 더 크게 박수 보내주시죠.
1: 네. 네, 특별히 1919년 익산 4.4 만세 운동은요, 학생과 시민들이 하나 되어서 이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며 이 민족의 투쟁 의지를 드러냈던 대표적인 항일 운동이었다고 합니다.
0: 네, 그럼 이 가슴 벅찬 감동을 이어서 이제 1부의 마지막 무대를 만나볼까요?
1: 네, 이어지는 무대는요, 찬송가 36장 주 예수 이름 높이어 그리고 찬송가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메들리 무대입니다.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낮아질 수가 없겠죠. 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이곳 익산의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선포하면서 소망과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네, 여러분 1부의 마지막 무대입니다. 소망 기쁨 메들리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나는 사물장단과 전국 어린이합창단 상모단의 화려한 퍼포먼스가 어우러져 축제의 열기를 더욱 뜨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역동적인 무대, 극동방송 유튜브에서 실시간 영상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 전국 생중계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펼쳐지는 다채로운 이 무대는 극동방송 유튜브에서 실시간 영상으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2026 나라사랑축제 광복의 기쁨을 지나 오늘의 대한민국으로 이어지는 2부의 문을 엽니다.

복복풍 의상과 백제 귀족 의상을 입은 아이들이 등장하고 익산시 마스코트 마룡이가 함께 올라 무대를 밝힙니다. 찬란한 백제 문화유산을 품고 유라시아 대륙철도의 거점 도시로 세계를 향해 도약하는 미래 비전을 담은 익산 창가가 신명나게 울려 퍼집니다.

0: 찬란한 문화와 전통의 도시 대한민국 선교의 맥이 살아 숨쉬는 익산에서 펼쳐지고 있죠. 2026 나라사랑축제 그 2부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앞서의 무대 정말 익산의 매력이 입체적으로 전달되는 시간이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익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엿볼 수 있는 너무나 멋진 무대였습니다.
0: 혹시 익산시의 슬로건이 뭔지 아세요?

0: 아십니까?
1: 익산시의 슬로건이요.
0: 여러분 혹시 익산시의 슬로건이 뭔지 아십니까? 네, 아시는군요. 익산시의 슬로건이 바로 그레이트 익산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이 무대가 익산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위대한 발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1: 2026 나라사랑축제, 오늘 이 무대는요 전국 극동방송 라디오와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 현장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국내외 수많은 분들께서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 시간을 빌려서 정말 귀한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과 전북특별자치도 그리고 익산시와 익산시 기독교연합회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0: 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무대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두 다 같이 익산발 기차를 타고 여수로 한번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억을 사로잡는 노래와 다채로운 퍼포먼스, 화려한 댄스와 은혜 가득한 메시지까지 세대를 초월한 재미와 감동을 여러분께 선사합니다.
1: 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네, 네 번째 테마 이어갑니다. 빛나는 한국.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찬란한 익산에서 아름다운 여수까지 호남선을 따라 떠나는 흥겨운 음악여행. 익산 황등역에서 출발한 기차가 남도의 들녘을 지나 마침내 여수역에 도착하는 여정을 표현한 퍼포먼스가 전개됩니다.

이번 무대는 사랑의 원자탄, 손양훈 목사의 삶과 신앙을 함께 조명하며 찬양의 의미를 더 깊이 전하는 무대입니다. 한센병 환자들을 가족처럼 섬기며 복음을 전했고, 여순 사건으로 두 아들을 잃는 비극 속에서도 원수를 용서하고 양아들로 삼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를 몸소 실천한 믿음의 사람 손양원 목사. 어린이들의 연기와 퍼포먼스로 그의 삶과 헌신의 여정을 한편의 드라마처럼 선보입니다.

0: 네, 추억으로 시작해서 재미와 환희 그리고 감동과 결단으로 끝을 맺는 정말 아름다운 무대였습니다. 이 대한민국 순교 신앙을 대표하는 손양원 목사님이 삶으로 실천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대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고스란히 전달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1: 네, 방금 전 무대에서 계속 흘러나왔던 고백이지요.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0: 네.
1: 이것이 단순 노래 가사에만 그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0: 네, 대한민국의 오늘은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희망의 불씨를 이어간 많은 사람들 그리고 복음이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극동방송이 설립된 지 70년이 되는 뜻깊은 해인데요. 바라기는 이번 나라사랑 축제가 지난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다음 세대에게 복음의 유산을 잘 전달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1: 그 거룩한 대열에 여러분도 동참해 주실 거죠?
2: 네.
1: 감사합니다.
0: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또 하나의

0: 역사 속으로 발걸음을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6.25 전쟁의 참혹한 현실 속에서도 복음의 불꽃은 결코 꺼지지 않았고요. 그 폐허 위에서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전파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무대에서 그 생생한 복음 방송의 역사를 다양한 장르로 선보인다고 하죠?
1: 네, 맞습니다. 극동 방송의 처음부터

전쟁으로 무너진 평범한 일상, 소년병이 된 학생들, 생이별한 가족들, 피난길에 오른 사람들의 모습이 무대 위에 펼쳐집니다. 혼란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며 희망을 붙들었던 우리 민족의 신앙을 노래하는 무대입니다.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대한민국. 절망과 어둠이 짙게 들이운 그 땅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미국에서 유학 중이던 한 목사가 우연히 만난 미국인에게 한 부탁. 전쟁으로 희망을 잃어가는 대한민국에 복음방송을 세워주십시오. 그 한마디에 순종한 한 사람의 헌신으로 HLKX 극동방송의 생명의 소리가 시작됩니다. 70년 전 극동방송의 시작을 재현한 무대 함께 하시죠.

0: 대략 창단 모든 단원들이 한 마음 한 목소리로 대한민국의 내일을 힘차게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를 아껴서는 안 되겠죠? 조금 더 박수 치겠습니다.
1: 네, 이 700여 명의 전국 13개 지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이 단원들뿐만 아니라 여기에 계신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대한민국의 희망을 노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0: 오늘 이 나라사랑축제가 다가올 부흥의 시대를 여는 마중물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생깁니다. 오늘 공연은 여기서 마무리가 되겠지만요. 한국교회와 극동방송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는 앞으로 더욱더 왕성하게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박수 아끼지 마시고

0: 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1: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데요. 너무나 기쁜 소식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나라사랑축제의 감동을 이어갈 수 있는 이 아주 특별한 행사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다가오는 10월 17일 토요일 하루 종일 서울 한양대학교에서 창사 70주년 기념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가 열립니다.
0: 아, 네, 여러분. 아, 반응이 너무 좋습니다. 한 번 더 박수 쳐볼까요? 네. 아, 좋습니다. 네.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단원들과 졸업 단원들, 그리고 방송가족, 전파 선교사, 운영위원, 그리고 전속기관, 그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역대급, 초특급, 버라이어티하고 어마어마한 축제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자, 10월 며칠이라고 했죠, 여러분? 네, 10월 17일 토요일 한양대학교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광복 81주년을 맞아 전국 13개 지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함께한 2026 나라사랑축제, 이제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1: 이 자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우리 모든 합창 단원분들, 그리고 뒤에서 섬겨주신 지도교사와 자모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전북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 늘사랑교회 고영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0: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극동방송 아나운서 장찬희,
1: 김하은이었습니다.
0: 여러분 고맙습니다.
2: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위로 역사하심이 광복의 기쁨과 감격을 기억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무릎 꿇어 눈물로 기도하는 여기 모인 모든 믿음의 백성들을 머리머리 위해 북방을 향한 구원의 전파자가 되어 민족 복음화와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극동방송과 이 거룩한 나라 사랑 축제를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을 위해 특별히 13개 지사 우리 600여 어린이들과 그들의 보호자들과 모든 헌신자들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자유대한민국과 조국의 찬란한 미래를 열어갈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무궁토로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아멘.

0: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대한민국. 이제 우리가 믿음과 사랑으로 지켜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곳 익산 현장에서 2026 나라사랑축제 실황을 전해드렸습니다. 연주소 나와주세요.
1: 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 익산 실내체육관의 뜨거운 현장에서 전해드린 생중계로 함께하셨습니다. 7305번님께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참 감동입니다. 응원합니다. 라고 메시지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도 라디오를 통해 또 극동방송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감동과 은혜의 현장 함께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청취 소감, 가슴 벅찬 이야기들 한 줄 문자로 받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입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여러분의 소감, 또 어린이 합창단의 무대를 보며 여러분의 격려,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나누고요. 또 추첨을 통해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 생중계를 앞서서 전해드렸는데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의 가슴벅찬 청취소감 계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1440번님,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합창을 듣고 있으니 가슴이 벅차네요. 저는 처음으로 나라사랑축제를 방송으로 듣는데 극동방송에서 이렇게 귀한 사역을 하고 있었다니 정말 놀랍고 감사합니다. 남과 북이 하나 되는 복음 통일을 소망하며 저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극동방송과 항상 쭉 함께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사역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368번님, 어제 듣고 오늘도 듣는데 들을수록 감동 또 감동입니다. 우리 어린이들 참 대단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정말 그렇죠? 2134번님, 극동방송 24시간 듣고 있지만 나라사랑축제가 이렇게 대단한 줄 깜짝 놀랐습니다. 실황방송 영상을 보며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영상 보다 말고 친척과 지인 서른여 분께 정신없이 영상 빨리 보라고 링크를 공유했습니다. 참 감동이 됐습니다.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을까요?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극동방송의 무한 발전을 위해 기도 계속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전 세계에 우리 전통 문화를 알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찬양 선교사인 우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위해서도 여러분 많은 격려와 응원 또 기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8월에 함께하는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 어제 여수 그리고 오늘 익산까지 그 대단원의 막을 내렸는데요. 끝나서 아쉽다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쉬워하시기엔 아직 이릅니다. 10월에 전국의 청취자들과 다 함께하는 기쁨의 큰 축제를 저희가 또 준비하고 있는데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홈커밍 데이, 큰 축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0월 17일 토요일 서울 한양대학교 대운동장에서 펼쳐지는데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 전파 선교사 또 운영위원 모든 분들이 다 함께하는 그런 축제입니다. 북방 선교에 대한 소개를 담은 체험관과 다양한 전시들이 준비되어 있고요. 체험 놀이존 푸드코트에서 마음껏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습니다. 10시간 특별 생방송과 공개방송도 그 현장에서 여러분과 함께 호흡하며 펼쳐지고요. 또 뮤지컬 배우 차지연, 가수 세시봉의 다채로운 음악과 찬양 무대로 올려드리는 70주년 특별 음악회도 준비됩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홈커밍 데이. 이제 10월에 여러분과 함께할 텐데요.

인데요. 10월 17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저녁까지 진행되는 아주 큰 축제입니다. 이 축제 한마당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미리 신청하고 준비하세요. 문자 샵 1069번으로 홈커밍이라고 세 글자 보내시면 자세한 안내사항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힘찬 메들리 찬양을 우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연합찬양대의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201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 어제와 오늘 생중계로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도 또 이 땅의 다음 세대의 미래가 너무 밝다며 또 흐뭇한 그런 마음을 담은 문자사연들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당첨된 분께는 별도로 당첨문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 생중계 지금까지 편성책임 이인성, 현장아나운서 최다슬, 기술 이범용, 김영은, 이경주 그리고 스튜디오 진행의 김보령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하시고요. 또 10월 17일에 함께하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홈커밍 데이에도 여러분 그 축제에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짐 콜린스는 성장하는 기업 혹은 실패하는 기업을 5년간 분석해서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이런 책을 출간한 세계적인 석학인데요. 그는 이 책에서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이 잘 안 되었을 때 성공하는 사람은 거울을 보고 실패하는 사람은 창문을 본다. 일이 잘 안 되었을 때 거울을 본다는 것은 실패를 자기 탓으로 돌리고 자기에게 부족한 점을 반성하며 개선한다는 것이고요. 반면 일이 잘 안 되었을 때 창문을 본다는 것은 실패를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고 다른 사람을 원망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고난이 없는 인생은 단 한 명도 없는데요. 중요한 것은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스스로를 돌아보고 부족함을 개선하면 성공의 길로 가게 되겠지요. 다른 사람이나 환경 탓하지 않고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여러분께 띄워드리고 있는데요. 듣고 싶은 찬양이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축하사연 있으시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우물정 1069, 샵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함께하시면 정성스럽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 이어드릴게요.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누가복음 6장 37절 말씀이에요. 오직 용서와 사랑, 감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시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또는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의 초입에서 일상의 특별함을 더해줄 풍성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올해로 울산 극동방송이 24주년을 맞이했는데요. 24년 동안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해올 수 있었던 건 울산 극동방송과 함께 걸어온 여러분 덕분입니다. 매년 감사한 마음을 담아 울산 극동방송은 숲속 콘서트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멋진 무대와 화려한 라인업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이번 공연에는 세계를 전율케 하는 국내 최정상 성악가 테너 김현호, 시대를 뛰어넘는 천상의 목소리 소프라노 김영미,

국내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가스펠 콰이어 헤리티지.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깊은 감성으로 마음을 울리는 실력파 싱어송라이터 조범진.

클래식 연주로 울산의 품격을 높이는 엘림 퀄텟과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여성 합창단, 남성 중창단이 함께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이 자리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콘서트라고 보내주세요.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실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시편 99편 9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삶의 성산에 올라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오늘 이 저녁, 이 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안녕하세요, 조시현입니다.

0: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1: 네, 오늘 첫 곡은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 마커스 워십의 찬양이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시편 99편 9절 말씀처럼 오늘 이 저녁 한 주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삶의 성산에 올라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저녁, 그런 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도 내려온 찬양 많이 준비해서 찾아왔습니다. Evening Praise.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하시면서 찬양의 기쁜 은혜, 깊은 은혜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찬양 두 곡은 힐송의 Made Me Glad, 내 기쁨 되신 주, 그리고 In His Name의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들려드릴게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 이브닝 프레이즈를 듣고 계십니다. 이니스네임의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그리고 힐송의 Made Me Glad, 내 기쁨 되신 주 함께 들으셨습니다. 이브닝 프레이즈에서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기다립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로 사연 보내주시거나 극동방송 앱을 통해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또 이브닝 프레이즈 홈페이지도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 편리하게 사연 남겨주시고 신청곡도 보내주시고요. 또 풍성한 선물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밤, 금요일 저녁에 함께한 이브닝 프레이즈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은 나의 하나님, 심형준 목사님의 찬양 들려드리면서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평안하세요.

0: 이 프로그램은 63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한 믿음의 출판사 생명의 말씀사와 함께합니다. 거룩한 전쟁은 철로 역정으로 알려진 존 번연의 또 다른 대표작으로 악의 세력들이 어떻게 성도의 내면을 공격하고 그로 인해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다양한 묘사를 통해 소설의 형태로 구성한 작품입니다. 15장 의심 군대. 장군들과 맨소울 온 성은 결의한 내용을 그대로 이행했다. 성문을 굳게 닫고 디아블루스의 부하들을 색출하기 시작했다. 그들을 은닉한 자들은 공개적으로 책망을 받았다. 경성씨는 신실하게 자신의 책임을 다했다. 성 안팎을 정찰하고 감시하며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전념했다. 하루는 지옥문 언덕 방향으로 가던 중 의심 군대가 사는 나라에 이르렀다. 그곳에서 그는 디아블루스와 그의 군대가 행군 준비를 거의 마쳤다는 정보를 얻었다. 경성 씨는 바로 맨소울로 돌아가 장로들과 장군들을 한자리에 모았다. 그리고 자신이 어디에 갔으며 무엇을 보고 들었는지 알렸다. 특히 디아블루스가 자신의 가장 충성된 부하인 맨소울의 탈옥수 불신앙경을 자신의 군대 총사령관으로 삼았다는 사실을 밝혔다. 디아블루스가 지옥구덩이의 군주들을 데려와 의심군대를 지휘할 장군으로 삼을 생각이라는 것도 보고했다. 뿐만 아니라 검은 구덩이의 우두머리 몇몇이 그들의 악한 주인 디아블루스의 맨소울 장악을 돕기 위해 함께 온다는 정보도 전달했다. 또한 경성 씨는 불신한 경이 맨소울을 맹렬히 증오하고 있다는 사실도 보고했다.
1: 불신한 경은 맨소울이 자신에게 어떤 모욕을 줬는지 기억하고 대갚음하겠다며 전의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0: 경성 씨의 보고를 들은 맨소울의 장군들과 장로들은 임마누엘 왕자가 디아블루스의 잔당과 관련해 공포한 법을 시행할 때가 됐다고 판단했다. 그들은 디아블루스의 잔당을 찾아내기 위해 맨소울에 있는 모든 집을 철저하고 불편부당하게 수색했다. 이를 통해 생각 씨의 집에서 슬기 검소 씨로 이름을 바꾼 탐심경이 붙잡혔다. 그리고 자유의지경의 집에서는 무해한 재미씨로 이름을 바꾼 호색경이 붙잡혔다. 장군들과 장로들은 이 둘을 잡아 간수 참사람씨가 지키는 감옥에 가뒀다. 참사람씨는 그 둘에게 쇠사슬을 채워 혹독하게 다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둘 다 병들어 감옥에서 죽고 말았다. 그들의 주인들은 장군들과 장로들의 합의 내용에 따라 다른 이들에 대한 경고 차원에서 공개적으로 책망을 받았다. 자유의지경과 생각씨는 사람들 앞에서 솔직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해야 했고 삶의 방식을 쇄신하라는 엄중한 지시를 받았다. 맨소울의 장군들과 장로들은 성 안팎 동굴과 구덩이와 천장에 숨어있던 디아블루스의 잔당 색출에 박차를 가했다. 잔당의 발자국을 분명히 볼 수 있었고 그들의 흔적과 냄새를 쫓아 더럽고 냄새나는 동굴과 구덩이 입구까지 찾아 들어갔다. 하지만 디아블루스의 부하들이 만든 길이 너무나 구분되다 거점이 강하고 움직임이 기민해서 체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맨소울이 디아블루스 잔당에게 철퇴를 내렸기 때문에 악당들은 더욱 후미진 곳으로 숨어들었다. 전에는 대낮에도 버젓이 활개를 치며 다녔지만 이제는 야음을 틈타 은밀히 움직였다. 과거에는 함께 마시고 즐기던 맨소울 사람들이 이제는 디아블루스의 부하를 철천지 원수로 여겼다. 모두 경성 씨가 입수한 정보 덕분에 일어난 변화였다. 이 무렵 디아블루스는 맨소울 멸절을 위해 군대를 모으고 이름만큼이나 흉악한 9명의 장군과 참모를 임명했다. 경로 장군은 택함 의심 부대를 지휘하는 사령관으로 임명됐다. 기수는 파괴시로,

문장은 거대한 붉은 용이었다. 분기 장군은 부르심, 의심 부대를 통솔하는 사령관으로 임명됐다. 기수는 암흑시로, 깃발에는 하늘을 나는 불뱀이 인장으로 그려져 있었다. 저주 장군은 은혜 의심 부대를 이끄는 사령관으로 기수 무생명 씨가 검은 구덩이가 그려진 깃발을 들었다. 만족 불능 장군은 믿음 의심 부대를 데리고 참전했다. 기수는 삼키는 자씨로 문장은 크게 벌린 입이었다. 유황 장군은 인내 의심 부대를 지휘했다. 기수 타오름 씨가 푸른 화염이 그려진 깃발을 들었다. 구문 장군은 부활 의심 부대를 이끌었다. 기수는 씹어 삼킴 씨로 검은 구덩이가 문장으로 그려진 깃발을 들었다. 불안 장군은 구원 의심 부대를 통솔했다. 기수 초조 씨가 섬뜩한 죽음의 형상이 그려진 깃발을 들었다. 무덤 장군은 영광 의심 부대를 이끌었다. 기수 부패 씨가 해골과 시체의 뼈가 그려진 깃발을 들었다. 소망 상실 장군은 기쁨 의심 부대를 지휘했다. 기수 절망 씨가 달군 쇠와 굳은 마음이 그려진 깃발을 들었다. 디아블루스는 이 아홉 명의 장군 위에 일곱 명의 사령관을 두었는데 바알세불경, 루시퍼경, 레기온경, 아폴론경, 피톤경, 케르베로스경, 벨리알경이었다. 정한 때가 되자 장군들을 포함해 디아블루스의 전 병력이 지옥문 언덕 앞에 집결해 맨소를 향해 진격했다. 경성시를 통해 디아블루스의 진격을 알고 있었던 맨솔은 성문에 파수꾼을 세우고 성문 수비대를 두 배로 늘렸다. 진격하는 적에게 커다란 돌덩이를 정확하게 투척할 수 있는 위치에 투석기를 배치했다. 맨솔 내부의 디아블루스 일당은 맨솔이 깨어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계획만큼 해를 끼칠 수가 없었다. 이러한 준비 조치에도 불구하고 진격해오는 군대와 천둥처럼 울리는 디아블루스의 소름끼치는 북소리에 성 주민들은 공포에 휩싸였다. 디아블루스는 성벽에 도착해 먼저 귀의 문에 맹공을 퍼부었다. 맨소울 내부에 있는 충신들이 계획대로 준비를 해놓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기대했던 지원이 오지 않고 투석기에서 돌덩이가 비오듯 쏟아지자 맨소울에서 일단 퇴각했다. 그리고 맨소울의 무기가 닿지 않는 곳까지 피신했다. 디아블루스는 반격을 위해 맨소울 주위에 네 개의 산을 쌓아 올렸다. 첫 번째 산은 맨소울에 더더욱 겁을 주기 위해 디아블루스 산이라고 명명했다. 나머지 산은 지옥의 무시무시한 고문자의 이름을 따 알렉토산, 메가라산, 티시폰의 산으로 명명했다. 디아블루스는 사자가 먹잇감을 가지고 놀듯 맨소울을 겁에 질려 움츠러들게 만들며 장난을 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왕자의 장군들과 군사들이 용맹하게 맞서 투석기로 큰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퇴각할 수밖에 없었다. 이 모습에 맨소울은 용기를 얻었다.

0: 때로는 낙심되고 힘이 없을 때 제가 금방 은혜 받을 수 있는 길은 이제 라디오를 틀면 찬송이 나오고 해서 찬송 따라 부르고 또 보내주시는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1: 극동방송 들으면서 찬송 나올 때 늘 차 타고 다니면서 은혜를 많이 받고 중보기도 하는 그 시간이 좋아서 또 중보기도 나올 때마다 안 급하면 차를 세워놓고 같이 중보기도를 늘 하고 합니다.
2: 아침마다 마음에 양식을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극동방송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더 앞으로 수고해 주셨으면.
3: 극동방송은 저의 친구고 아마 제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와 베스트 친구일 것 같아요.

오늘도 울산 극동방송은 24시간 내내 예수님을 전하고 생명을 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라면,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있는 분이라면 지금 이 시간 이 생명을 구원하는 사역에 동참해 주세요. 전파 선교사로 영혼구원 사역에 동참하실 당신을 기다립니다.

젊은 사람들도 지칠 때가 있죠. 여러분 벌써 지치신 건 아니시겠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시라 믿습니다. 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함께 주 앞에 나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FEBC 신학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2: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2: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1: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2: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1: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시편 8편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밤하늘에 달과 별을 올려다보며 이렇게 넓은 세상 앞에 사람이란 참 작은 존재다라는 것을 느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나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돌보신다. 이보다 놀라운 일이 있을까 싶습니다. 한 주의 끝자락, 나를 기억하시는 그분 앞에 조용히 서보는 그런 밤이 되기를 바라며 김두은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캐리 언더우드의 How Great Thou Art 들려드렸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 보는 일이 요즘은 참 드뭅니다. 늘 고개를 숙이고 화면을 보거나 바쁘게 앞만 보고 걷다 보면 하루가 다 갑니다. 그런데 시편을 쓴 사람은 하늘의 달과 별을 가만히 올려다 보다가 문득 자기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작아지는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를 낮춘다는 것이 나를 초라하게 만드는 일이 아니라 크신 분을 더 크게 보게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크신 분이 나를 돌아보고 계신다는 사실 때문에 감격하게 되는 순간이 그 시편 기자는 남긴 게 아닐까 싶습니다.

세곡 전해드렸습니다. 윌러브의 시간을 뚫고, 오버플로우의 주님 계신 곳에, 히스 플랜의 세이머들이 전해드렸습니다. 김도연의 샬롬 나이스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나의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곡 전해드렸습니다. 힐송 월십의 Magnificent, The Brooklyn Tabernacle Choir의 Worthy is the Lamb, 그리고 테리 맥알먼의 I Sing Praise까지 전해드렸습니다. 한 주가 저물어갑니다. 이번 주도 참 많은 일이 있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잘 풀린 날도 있었을 거고, 마음처럼 되지 않아서 속상했던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하루하루를 크시아나님이 작은 나를 기억하시며 함께 지나오신 겁니다. 그분이 이번 주에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김도연이 부른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홀리원의 마음, 오영은의 매미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얼마 전 책상 정리를 하는데 예전에 고등학생 때 풀던 수학 문제집을 발견했습니다. 그걸 아직도 안 버리고 놔두고 있었더라고요. 빛바랜 종이를 한 장 한 장 넘겨보는데 열심히 문제 풀던 학생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학생들이 문제집을 펼쳐놓고 공부할 때 풀다가 막히면 자주 찾아보는 게 있지요. 바로 문제집 맨 뒤에 있는 정답 해설지입니다.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되도록 정답 해설지를 미리 보지 않고 스스로 고민해서 문제를 풀라고 잔소리를 좀 많이 하셨지만 그래도 자꾸 해설지 쪽으로 먼저 손이 가는 그 학생들의 마음은 막을 수가 없지요. 빨리 해답을 확인하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정답지가 있다는 것처럼 든든한 게 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도 수학 문제처럼 이렇게 정답

답이 따로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문제를 들여보다 막막한 기분이 들면 들춰볼 수 있는 정답지라도 있다면 이렇게 힘들지 않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문제 중에 가장 어려운 문제, 죄와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언자, 중보자 되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문제가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 그런 믿음, 그런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오늘날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는 밤입니다. Grace to you, 김보령입니다.

김대환의 찬양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 찬양으로 그레이스 투 유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보령이고요.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구나. 정답은 내 힘으로 찾는 게 아니구나. 이 사실 더 확실하게 실감하게 됩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해결 안 되는 게 참 많고요. 또 심지어 내가 나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조차 잘 안 되곤 합니다.

합니다. 그럴 때또 살짝 시험 들면 또나 자신을 책망하게 되기도 하지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할 수 있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면서 주님 때문에 한번더 힘내는 그런 일상 보내면 좋겠습니다. 그레이스 투유 썸머 스페셜을 맞아 은혜로운 찬양 쭉 이어드립니다. 흐르는 찬양 속에서 주님을 한번더 바라보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언우인팅의 찬양이었습니다. 주 약속 나 믿네라는 곡이었고요. 이어서 Great is thy faithfulness, 오 신실하신 주, 바비 마이클스의 영어 찬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서머 스페셜로 꾸며드리는 Grace to you. 이밤 여러분의 신청 찬양도 기다립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고요. 우물정 1069번으로 여러분의 신청 찬양 보내주시면 함께 나누겠습니다.

From God의 찬송가 고난 내용 혼 편히 쉴 곳과 이어서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영어 찬송 함께 했고요. 계속해서 1420번님의 신청 찬양 이어드립니다. 선한 능력으로 나무엔의 음성으로 보내드립니다.

홀리원의 위로, 죄짓 맡은 우리 구주라는 찬송가를 또 새롭게 편곡한 찬양이었습니다. 그레이스 투유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흐르는 찬양 가운데 주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0: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주연의 달빛과 스펠 썸머 스페셜 오늘도 토요일 창문 활짝 열었습니다. 마르지 않는 샘의 날개를 달고 마르지 않는 샘 1집에서 들려드렸습니다. 마르지 않는 샘은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아시는 곡은 야베스의 기도죠. 그 찬양을 마르지 않는 샘이 불렀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마르지 않는 샘에 처음 수록된 곡입니다. 그 뒤에 많은 분들이 또 부르셨어요. 그렇지만 또 마르지 않는 샘에서 처음 야베스의 기도를 발매를 했었죠. 그러니까 음반에 넣었었죠. 네. 그 마르지 않는 샘의 1집 앨범 중에서 날개를 달고 들려드렸습니다. 강주영의 달빛 가스펠 토요일 주일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금요일에서 토요일 넘어가는 새벽 토요일, 토요일에서 주일 넘어가는 주일 새벽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아직 무더운 여름이 계속되고 있죠. 여전히 폭염 문자와 물놀이 조심하라고 그런 문자도 오지만 지난 한 주는 또 제가 있는 지역에는 바람도 제법 많이 불었어요. 마치 가을바람 같은 바람이 불기도 했고 좀 더운 바람이 불기도 했고요. 정말 요새 날씨는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쵸? 자, 이렇게 종잡을 수 없는 이런 날씨에도 뭐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 변하지 않는 분위기십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주님이시죠. 다만 우리가 좀 변할 뿐이죠. 주님은 한 번도 변하지 않으신데 말이죠. 우리의 형편과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변화할 뿐 그분이 우리를 향한 신실하신 사랑과 또 부어주시는 은혜의 그 말씀들은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그 동일하신

냉수한 그릇, 박갑수 목사님의 활동명이었죠. 냉수한 그릇에 푯대를 향하였습니다. 우리는 예배 찬양 푯대를 향하여라는 찬양을 잘 알고 있는데, 냉수한 그릇이라는 뭐 작가로 얘기하면 필명이죠. 라는 이름으로 박갑수 목사님께서 활동을 하셨던 팀인데, 그 냉수한 그릇 희원 앨범 중에서 푯대를 향하여 들려드렸고요. 이어서 들려드린 찬양은 내리의 믿음으로 들려드렸습니다. 강중에

달빛 가스펠 썸머 스페셜은요, 여러분들에게 보다 많은 찬양들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사연도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여름은 어떻게 마무리되고 계십니까? 뭐 마무리된다 그러니까 갑자기 가을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더라도 정말 바쁜 여름에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피크가 지나가고 있잖아요. 휴가를 좀 뒤늦게 가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대부분은 휴가도 이제 다녀오셨을 것이고 그러고 보니까 이번 주가 또 연휴네요. 그쵸? 그래요. 또 연휴 기간을 맞아서 해외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네요. 그죠? 해외에서도 달빛 가스펠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으로 들으시면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극동방송은 여러분들과 언제나 함께합니다. 네, 24시간 복음방송 극동방송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자, 또제 이야기보다는 찬양 들려드리는 게더 좋죠. 자, 옹기장이 오랜만에 옹기장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주님의 손이 오 아름다워 앨범 중에서 들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길승의 교회로 와. 그리고 한 곡도 이어서 듣죠. Continental Singers. 이 노래, 이 찬양도 굉장히 오랜만에 듣습니다. Continental Singers의 빛을 들고 세상으로 이세 곡의 찬양 들려드리겠습니다.

옹기장이, 옛날에 옹기장이 선교단이었는데. 옹기장이의 주님의 손이. 그리고 이길승의 교회로와 한국 컨티넨탈 싱어스의 빛을 들고 세상으로. 이렇게 세 곡을 만나봤습니다. 옹기장이도 마찬가지고, 컨티넨탈 싱어스도 마찬가지고, 이런 그룹의 곡들은 교회에서 청소년들이 특성으로 정말 많이 불렀어요. 청년 청소년들이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그 정말 90년대에는 컨티넨탈 싱어즈하고 옹기장의 곡을 성가대나 청년 성가대나 청소년부 성가대에서 안 부른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특별한 중창 같은 경우도 옹기장의 곡을 또 많이 불렀고요. 이길승님의 곡이 중간에 떡하니 있어갖고 조금 이제 안 어울릴 수도 있는데. 그래도 다양한 정말 다양한 찬양을 듣는 건 좋은 거잖아요. 네, 이 어쿠스틱하고 지금은 약간 컨트리스러운 이런 음악의 편곡에 아주 간결하면서도 자기 고백적인 찬양이었습니다. 이길승의 교회로와 이렇게 세 곡을 들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유년 시절의 교회 학교는 어떠셨어요? 특별히 여름, 겨울, 이게 좀 뭐랄까 봄, 가을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여름하고 겨울은 생각이 날 수밖에 없죠. 왜냐면 여름은 여름 수련회가 있으니까 또 겨울은 크리스마스가 있거든요. 그게 물론 이제 가을에는 문화계 밤 같은 게 있긴 했어요. 그렇죠?

이제 그런 기억보다도 여름에 옛날에는 수양회라 그랬는데, 제가 너무 이렇게 오래된 티가 나나요? 여름에 수련회 내지는 수양회, 그 다음에 겨울은 크리스마스 이브에 중고등부는 진짜 행사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 여름과 겨울이 굉장히 또렷하게 기억나는 교회학교 시절이 저는 있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여름에 여러분들의 과거에 여름 수련회를 또 떠올리시면서 또이 여름밤을 보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시간에 또 좋은 추억들이 또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지금은 이제 각자 활동을 하고 계시고 또한 분만 또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남성 듀엣 위드라고 있었습니다. 뭐 남성 듀엣이 소리엘만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되게 많았어요. 그 CCM 찬양하시는 사역하시는 뭐 위드도 있었고 뭐 선물도 있었고 뭐꽤 많아요. 주나목도 있고 소리엘도 있었고 노래하는 어부들 뭐 굉장히 뭐 듀엣으로 활동했던 남자분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이 위드의 곡을 이제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이 위드의 찬양도 청소년 연합 캠프에서 이분들을 늘 초대를 해서 함께 찬양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아주 재치 있는 가사와 편곡으로 곡을 또 발매를 하시기에 유명하신 분들이었거든요. 위드의 오 놀라워 들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구현모의 주는 나의 봄두 곡의 찬양 듣고 오겠습니다.

위드의 오 놀라워. 커맨시 앨범 중에서 들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들려드린 찬양은 구현모, 데이비 쿠의 주는 나의 봄이었습니다. 진짜 냉탕과 온탕,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선곡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또 썸머 스페셜에서만 좀 특별하게 들을 수 있는, 굳이 좀 포장을 하자면,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드의 김상훈 목사님은 지금 하늘나라에 계세요. 제가 김상훈 목사님 벌써 2년 됐네요. 2년 전에, 제 주님 품으로 가셨을 때, 그때 한번 제 방송에서 다뤄드린 적도 있습니다. 네, 끝까지 찬양하시다가 하나님 부름 받고 또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시죠. 한 분은 오태근 목사님이신데요. 열심히 또 목회 사역도 열심히 잘하고 계십니다. 정말 편곡이나 가사가 재치 있죠. 데이비

후 구현모 형제의 주는 나의 봄. 네, 역시 따뜻하고 감미로운 목소리로 주님을 노래하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썸머 스페셜 얘기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몇주 동안 계속 이어지는 썸머 스페셜에서 지금 과거에 있었던 찬양들, 옛날 찬양들을 좀 많이 좀 들려드리려고, 특히나 이그 CCM을 소개하는 시간인 토요일 시간에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또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또 관심 가져주시고, 아티스트도 찾아보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노래 나가는 중간에 저도 생각해 봤거든요. 그 나의 여름의 수양에는 어땠었나 생각을 해봤더니 저는 철로역정이 생각나더라고요. 네, 철로역정. 그 코스마다 어떤 이렇게 신앙의 미션을 주고 뭐 요절도 외워야 되고 좀 이렇게 좀 고난도 있고 그리고 이제 철로역정 책에 있는 것처럼 뭐 짧긴 하지만 뭐 나눔도 있고 뭐 이랬던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이제 천국으로 딱 입성하는 그런 코스에서는 정말 여름이니까 수박과 찐 감자 막 이런 먹을 것들을 과일들과 함께 쫙 준비해 놓으시고 함께 교회 학교 선배 형들 누님들하고 다 같이 선생님들하고 식탁에 교제를 했던 그런 철로역정이 생각이 났습니다. 네, 물놀이 뭐 이런 것도 생각이 나긴 했지만 그런 생각이 났네요. 강중인의 달빛 가스펠. 또 찬양 이어서 듣죠. 자. 이거는 과거 옛날 CCM은 아니고요. 최근에 그 주영훈님의 거기 있었다 이거 들려드릴 텐데 이 찬양에 함께하는 아티스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함께 듣고 오시죠.

주영훈의 거기 있었다 찬양이었습니다. 주영훈 씨의 목소리만 훼손된 게 아니고 조범진님하고 이철규 씨, 철규 형제 목소리까지 세 분이 함께 찬양한 곡이었습니다. 참 가슴 뭉클해지는 찬양이죠, 고백이죠. 성경은요,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지 알려줍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동행하지?라고 생각을 하면 어떤 법칙이나 방법에 대해서 알려줄 것 같잖아요. 그런 시각으로, 그런 시선으로 성경에서 찾으려고 하면 오히려 답답한 마음이 들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수 있을지를 어떻게 알려주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을 주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말씀 가운데 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도 말씀하시죠. 많은 성경의 이야기들의 예화를 통해서 우린 그걸 발견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는 그 사랑하는 사람이 뭘 제일 좋아하는지를 봐야 하죠. 그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랑하는 이가 뭘 싫어하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그 이야기도 성경에 있죠. 그렇게 주님과 우리가 동행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방금의 찬양의 노래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늘 신실하게 계셨음을 우린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죠.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실제로 가득하고 그 실제하는 은혜를 우리가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주연의 달빛 가스펠 토요일 순서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찬양을 많이 많이 들으면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기프티드 찬양 준비해놨어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준비했고요. 그리고 김명식 영원한 사귐 앨범 중에서 승리 두 곡의 찬양 들으면서 저는 내일 주일 달빛 가스펠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평안한 밤 되시고요. 여러분들 모두 샬롬입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입니다. 네, 오늘은 81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광복절이자 8월의 세 번째 토요일 새벽입니다. 오늘은 빼앗겼던 이 땅에 빛을 되찾고 민족의 자유를 선포했던 역사적인 광복절입니다. 어둠을 걷어내고 밝은 빛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올리는 시간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민족의 광복을 넘어 오늘 이 새벽 우리를 죄와 사망 그리고 온갖 염려와 매임에서 건져내 참 자유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높이 높이 찬양과 또 감사를 올려드리는 시간, 주님의 시간에 행복한 마음으로 출발합니다.

0: 짙은 어둠을 뚫고 이 땅에 찬란한 광복의 빛을 주셨듯이 주님, 오늘 내 어두운 심령 위에도 십자가의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소서. 결박된 모든 두려움과 염려는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참된 자유와 기쁨으로 온 세상 향해 소망을 노래하는 빛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네, 빛을 되찾은 날의 기도였습니다. 어둠이 아무리 짙어도 빛 한 줄기가 들어오면 어둠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죠. 혹시 내 마음에 아직도 죄책감이나 두려움이라는 그런 어두운 그림자가 남아있다면 오늘 이 새벽 참된 자유이신 주님의 빛으로 깨끗하게 몰아내시길 바라고 소망하면서 이 시간에는요,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북한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세요.
1: 출애굽기 제 6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너는 내가 바로에게 행하는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강한 손으로 그가 그들을 내보낼 것이며 강한 손으로 그가 자기의 땅에서 그들을 몰아낼 것이다. 다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여호와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샤다이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는 그들에게 나 자신을 알리지 아니하였다. 내가 그들과 계약을 맺고서 가나안 땅 곧 그들이 떠돌던 그 나그네 땅을 그들에게 주겠다고 다짐하였었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노예살이로 압제함으로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이제 내가 들었고 나의 계약을 기억하였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전하라. 나는 여호와다. 내가 너희를 애굽의 무거운 짐 밑에서 건져내고 너희를 그들의 노예살이에서 빼낼 것이며 나의 뻗은 팔과 큰 징벌로 너희를 구속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니 마침내 너희는 내가 너희를 애굽의 압제에서 건져낸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일찍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겠다고 내 손을 들어 맹세한 그 땅으로 너희를 이끌어 드릴 것이며 그것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 소유로 삼게 할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말을 전하였으나 그들은 크게 낙심한 데다가 그들의 굴레가 너무 무거워서 모세에게 귀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의 땅에서 내보내야 한다고 말하라. 이에 모세가 여호와께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도 내게 귀 기울이지 아니하거늘 어떻게 바로가 나같이 입이 무딘 자의 말을 듣겠습니까? 하고 아뢰였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 관하여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도록 그들에게 명하셨다. 그들 집안의 우두머리들은 이러하다. 이스라엘의 맏아들 르우벤의 아들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르우벤의 씨족들이었다. 시므온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씨족이었다.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계보에 따라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이며 레위는 137세를 살았다.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 가족대로 림나와 시므이고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스엘이며 고핫은 133세를 살았다.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홀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 계보대로 레위의 씨족들이다.

아므람이 자기 아버지의 누이인 요게벳을 아내로 삼으니 그녀가 그를 위해 아론과 모세를 낳았고 아므람은 137세를 살았다. 이스할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이며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이며 아론이 암미나답의 딸이며 나손의 누이인 엘리세바를 아내로 삼으니 그녀가 그를 위해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다.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집안의 씨족들이다. 아론의 아들 엘리아살이 부디엘의 딸 하나를 아내로 삼으니 그녀가 그를 위해 비느하스를 낳았다. 이들은 그 씨족별로 레위 집안의 우두머리들이었다. 여호와께서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별로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라 하고 명령하셨던 자들이 이 아론과 모세였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내보내는 것에 대해 애굽 왕 바로에게 대언했던 자들이 바로 이 아론과 모세였다. 실로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을 때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니 너는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낱낱이 애굽 왕 바로에게 전하라 하셨으나 모세는 여호와의 면전에 보십시오 나는 입이 무딘 자오니 바로가 어찌 내 말에 귀 기울이겠습니까? 하고 아뢰었다. 지금까지 출애굽기 6장 30절까지의 말씀

0: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벽 이 시간까지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 수능생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지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병실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환우 여러분, 여러분의 그 아픈 곳 마디마디마다 치료자 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손길의 터치로 빠른 회복을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운행 중이신 분들 계실 텐데요. 깜빡 졸지 마시고요. 안전 운행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는 북녘에서 오신 탈북민들의 생생한 신앙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이분들의 생생한 탈북 과정과 대한민국 정착 과정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함께하시죠.
1: 저희 고향은 함경북도 원성이고요. 2005년도에 탈북해서 남한에는 2009년도에 입국했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경기도 강명시에서 방문요양센터를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제가 잘난 것도 아니고 운이 좋아서도 아니고요.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남 일녀로 태어났고요. 다섯 번째로 딸입니다. 다섯 번째 제가 딸 하나 태어났으니 집에서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고 귀하게 컸겠습니까? 그렇지만 저는 딸이 하나이기 때문에 고생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저는 일찍이 초를 들어가지고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저는 저녁밥을 제가 했고요. 엄마는 퇴근하면 일하러 가고 농사 짓는 게 좀 있었거든요. 거기에 또 제가 체력이 받침돼 있잖아요. 힘도 엄청 셌습니다. 엄마 따라 밭에도 갔고요. 저희 고향에서는 옥수수를 심는데 옥수수를 그냥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를 쌀을 만들어야 되고 국수도 만들어야 되고 펑펑이 가루라고 속도전 가루도 해야 되고 제가 억척스러워가지고요. 엄마가 할 일을 제가 다 했습니다. 엄마가 시킨 건 아니에요. 제가 엄마를 도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제가 알아서 했고요. 저희 엄마 아빠는 제가 너무 대견스러웠을 것 같아요. 공부도 잘하고 집일도 잘 도와주고 엄마한테 아빠한테 진짜 사랑도 받고 크게 욕 먹은 적도 없이 자랐습니다. 저희도 한 3,000평 정도 개인 소토지를 했거든요. 그리고 아빠가 직업이 좀 좋으셨어요. 저희 아빠는 농장들에서 영양물자를 배분해주는 이 농촌물자공급소 같은 데서 책임자로 일하셨기 때문에 저희 아빠는 고난이 행군시기 전부터 농장들이 비경지 땅을 조금 임대받아서 저희는 이미 농사를 먼저 시작했습니다. 고난이 행군시기 사람들은 산을 개간하여 농사를 지었고요. 농사를 지으면 1년 먹을 식량은 해결합니다. 채소 한 가구당 옥수수 300kg 농사를 하고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옥수수 한 두 톤 정도, 그리고 콩 한 100kg, 저 기장 이런 작곡을 많이 심었고요. 가을이면 2톤 트럭에 가득 싣고 집으로 옵니다. 그래서 저희 고향 사람들은 여름에는 굶고 힘들지만 가을에는 농사를 하면 집집마다 쌓아놓고 먹기 살기 때문에 굶어 죽은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어느 해인가요? 이렇게 계속 사람들이 농사를 짓다 보니까 북한 당국에서도 통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가을에 길목을 막아놓고 단속원들이 지켜서서 식량을 다 뺏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그 식량을 뺏길 수 없잖아요. 어떻게 농사 지은 겁니까? 나라에서 종자를 줬냐, 비료를 줬냐, 사람들은 불평불만하면서 뺏기지 않으려고 산에서 안 내려옵니다. 눈이 올 때까지 안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그 단속반이 철수하더라고요. 왜냐면 사람들이 죽기 내기로 농사 짓고 지키는 것도 자기 몫이에요. 그러더니 또 어느 때가는 토지 조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농사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일을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심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사회주의라는 것이 다 같이 똑같이 나눠먹자는 게 사회주의 아닙니까? 그런데 북한 사람들 그때부터 내 것이 되는 순간 열심히 일하여요. 그런데 다 탈곡하고

말리고 곳간에 쌓아놓은 순간부터 또 군인들이 도둑질 다닙니다. 아침에 엄마가 밥을 하려고 곳간문을 열었는데 문이 열려있고 쌀떡이 없어졌어요. 옥수수 쌀 쿤덕에 한 덕도 크거든요. 한덕 채워놓고 국수가 있었는데 없어서 나가보니까 군인들이 그 무거운 쌀떡을 혼자서 못 들고 갔을 거잖아요. 어떻게 들고는 나갔어요. 집집마다 평균 한 명씩은 다 탈북했고요. 저희 국경연서는 탈북자도 많았고요. 한두 명 있을 때는 감옥도 보내고 정치범 수용소도 보냈어요. 근데 하도 많이 도망가니까 나라에서 어떻게 손을 못 대더라고요. 저희 오빠가 중국과 밀거래도 하기 시작했고, 인쇄매매 이런 거는 안 했어요. 저희 오빠가 했던 일은 이산가족 찾기 이런 거 했거든요. 우리가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만나는 하는데, 저희 북한에 있을 때도 그런 거 있는 건 알았어요. 저희 오빠는 국군 포로를 넘기게 됩니다. 근데 전참 신기한 게, 북한에서 몇십 년 전에 헤어졌잖아요. 어디서 사는 것도 몰라요. 북한에서 몇살 때, 어디서 살았고, 엄마 이름이 뭐고, 형제는 누구누구 있다. 이 정보가 있으면 남한에서 다 찾아주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오빠가 그런 일을 하다가 포로를 넘긴 꼴으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빠는 보위부에서 매를 맞고, 마지막에 정말 죽게 되니까 얘네가 내놨어요. 가족들이 오빠를 살리려고 수혈을 했는데 북한은 수혈이 없어요. 북한 사람들이 잘 먹지 못하니까 피가 안 나오더래요. 거품만 생기고. 그래서 저희 오빠는 40살에 딸 둘을 남겨두고 돌아가셨습니다. 이미 제가 그 일은 탈북한 일이었고요. 저는 북한에 가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이야기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북한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고요. 성경책이 있다는 건 알았습니다. 직장에 다닐 때 일주일에 한번 강연을 하는데 어느 날 저희 비서가 하는 말이 남조선에서 우리 사회주의를 무너뜨리려고 국경으로 성경책을 들여보내고 있다. 성경을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가 왼밤을 내대면 오른밤을 내대라. 이런 것인데 종교는 아편이다. 성경책이 혹시 있으면 보지 말고 가져다 바쳐라. 이 정도로 이 성경책이라는 것을 있다는 것을 알았고 저는 북한에서는 성경책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다시 아들을 북한에 가서 데리고 왔는데요. 3년 만에 아들을 데리러 간 이유는 제가 돈벌이 왔다고 했잖아요. 제 계획대로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돈은 못 벌고 아들을 데리러 북한에 가는 도중에 국경을 넘어야 되잖아요. 용길에 있는 한 호텔에서 제가 하룻밤 묵고 다음날에 국경 쪽으로 나갈 계획을 세우고 용길 호텔에서 묵었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사람은 간절하면 신을 찾습니다. 그때 제가 두 손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내일에는 북한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잡히지 않게 안전하게 해달라고요. 그때 저는 사실 제가 10년은 감옥 갈 각오를 가지고 갔거든요. 왜냐면 너무나 많은 분들이 탈북하다 보니까 북한 정권에서요. 중국에서 1년 있은 사람은 3년, 3년 있은 사람은 9년을 감옥을 보내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주셔가지고요. 제가 안전하게 북한을 갔다 왔습니다. 가서 10일 만에 몰래 있다가 아들을 다시 데리고 왔거든요. 그 과정에 제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강에 들어섰는데 사람 모양 같은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국경 경비대인 줄 알고 멈췄어요. 그런데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가보니까 나무였어요. 그리고 집에까지 들어가는 게 국경에서 저희 집에 10분 거리인데 저는 옷도 갈아 못 입고 11월 달에 북한은 엄청 춥거든요. 집으로 들어갔어요. 갔는데 제가 저희 아들 이름 부를까, 조카 이름 부를까 생각하다가 아들은 아빠가 데려간 것 같고 조카 이름을 불렸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저희 아들 부르며 너 맞니? 하니까 맞대요. 제가 생각했던 아이는 6살 때 헤어진 아들이었는데 9살 때 제가 갔으니까 폭풍적으로 컸고 얼굴도 다르고 진짜 저는 몰라봤습니다. 집에 들어갔는데 엄마 아빠가 저녁 식사를 하고 계셨어요. 제가 엄마에게 엄마 나왔다고 하니까 듣지 못하시더라고요. 세번 말했어요. 엄마 나왔다고. 그랬더니 그제서야 저희 엄마 아빠가 정신을 번쩍 차리시고 벌떡 일어나시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탈북을 해서 3년 동안에 무소식이었잖아요. 그래서 저희 엄마는 제가 죽은 줄 알았대요. 다른 집 자식들은 잡혀서라도 오는데 우리 딸은 잡혀도 안 나오고 정말 죽은 줄 알았는데 제가 오니 엄마 아빠는 저보고 자수하라고 가지 말라고 저를 붙잡는 것이었어요. 저희 오빠도 내가 교회도 안 다녔고 한국행도 기도 안 했기 때문에 생활고로 갔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있다고. 근데 저는 중국에서 이미 살아봤잖아요. 북한에 가서 다시는 못 살죠. 그때

아들을 데리고 다시 10일 만에 재탑을 하게 됩니다. 그때 저희 동생이 저희 집에 자기 전화기를 내보내고 번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북한에서 동생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동생이 너무 반가워하면서 아래 동네에 안 가겠나고 물어보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한국을 아래 동네라 하거든요. 저는 안 간다고 했어요. 왜냐면 북한에 있을 때는 한국에 간다는 자체를 생각도 못하고 한국 가면 정치범 수용소고 배신자가 아니고 반역자예요. 한국행은. 그런데 제가 한국은 안 가고 그냥 중국에서 살겠다고 이렇게 넘어왔는데 동생이 자기 집에서 한 달만 놀고 가래요. 그렇게 아들과 함께 저는 동생이 살고 있는 훈촌으로 가게 됩니다. 이미 동생은 훈촌에 있는 조선족 교회에서 도움을 받고 살고 있었어요. 동생은 이미 부부가 하나님 다 영접했고요. 저희 올케가 저한테 하나님을 전도합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중 하나는 또 바로 자유이죠. 오늘 하루는 나를 짓누르는 걱정과 불안, 타인과의 비교나 원망이라는 감정의 감옥에서 완전히 벗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이미 자유하다 라고 크게 선포하실 때 마음의 진정한 기쁨과 평안의 바람이 불어올 것입니다. 오늘 뜻깊은 광복절, 나라와 민족을 위해 마음 모아 기도하며 내 삶에도 주님이 주신 참된 자유와 소망의 빛이 가득 차오르는 복된 오늘 되시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그 당당한 발걸음을 늘 제가 기도로 응원하겠습니다.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있는 상황 가운데서 시원하고 소망이 넘치는 주말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순서 마칩니다.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오늘은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북한에서는 조국 해방의 날이라고 부르는 8.15 광복절이죠. 81년 전 오늘 우리 민족은 오랜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 해방의 기쁨을 맞았습니다. 빼앗겼던 나라를 되찾고 자유를 되찾는 뜻깊은 날이죠. 하지만 이 광복의 기쁨도 잠시, 한반도는 남과 북으로 나뉘었고 우리는 지금까지도 서로 등을 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참된 자유는 단지 억압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알고 마음과 영혼이 자유로워진다고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참된 자유를 바로하는 우리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얻는 진짜 광복을 알고 진짜 해방을 알고 자유롭게 주님을 예배하고 믿음 안에서 찬양할 그날을 위해 기도하면서요. 분단의 벽을 넘어 분단의 벽을 허물고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믿음과 감사의 선포와 함께 출발합니다.

광복절을 맞아서 오늘 힘찬 두 찬양으로 함께 복음의 메아리의 문을 열어봤습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박신화 콰이어였고요. 다음에 올려드린 조금 전에 함께한 찬송은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극동방송 음반 가운데 있는 찬양이었는데요. 테너 김성진 씨의 목소리로 함께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의 말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고린도후서 3장 17절의 말씀을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80여 년 전 우리 민족은 오늘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더 깊은, 더 진실된 자유를 이야기하죠.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움과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진정한 해방이겠죠. 우리를 화평케 하시고 둘을 하나로 만드시는, 막힌 담을 허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은혜를 의지하면서 8월 15일 광복절, 오늘도 믿음으로 그리고 찬양으로 함께 채워갈까요?

0: 서울 챔버 싱어즈의 오 신실하신 주 함께 찬양했습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광복절을 맞아 함께하는 우리 주님의 말씀 이어집니다.
1: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와 해방을 주셨습니다. 36년간 일본 사람들에게 종살이하며 나라도 언어도 문화도 역사도 양심도 태극기도 애국가도 송두리째 뺏기고 짓밟히고 억울할 당했을 때 그 암울함 속에서 자유의 평화를 되찾게 되었던 기쁨, 우리나라 광복절을 맞이합니다. 시편 102편 20절에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그런데 한국 국민은 오적이 한국을 일본에 팔아먹는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후에 해방이 될 때도 우리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해방은 카이로 회담에서 결정된 사항이 되었지만 카이로 선언 있죠. Declaration of Cairo. 1943년 11월 27일 미국과 영국과 중국, 처칠, 루스벨트, 장개석 세 사람이 애굽 수도 카이로에 모여서 5일간 걸친 회담을 했습니다. 그 회담 결과 발표한 이 선언에서는 연합국은 2차 세계대전 발발 후에 최초로 일본에 대한 전략을 토의했습니다. 또한 회담에서 연합국은 승전하더라도 이기더라도 자국의 영토를 더 확장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으고 일본이 제1차 세계대전 후에 남의 나라로부터 약탈한 영토를 반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한국에 대한 얘기가 자유독립국가로서 승인할 결의를 하여 처음으로 한국의 독립이 국제적으로 보장을 받았던 것입니다. 카이로 선언의 조항은 포스담 선언의

0: 에서 재확인이 되었습니다. 해방과 더불어 감격의 노래를 부르며 기뻤던 그날,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기어이 보시려던 어른님 본님 어찌하리. 이날이 40년 뜨거운 피엉갱 자치니 길이 길이 지키세, 길이 길이 지키세. 36년간 일본의 종살이 하던 우리 민족, 역사도 국기도 언어도 심지어는 이름 성씨마저 잃고 살아오던 한민족의 뜻밖의 1945년 8월 15일 광복절 해방이라는 기쁨에 잔을 받게 되었습니다. 1945년 8월 10일 밤, 오늘날의 남북을 갈라놓는 38선을 그려놓았습니다. 소련군의 남하를 저지하는 38선이 국가분단, 민족분열의 상처를 안겨준 지 통일의 소원은 여전히 새벽마다 제단마다 외치는 한국 성도의 울부짖음이 됐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남산 위에 조선나무 철갑을 두른 듯 비바람 비바람 서리 불변함은 우리의 기상일세, 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은 구름 없이 맑은 날은 맑은 달은 우리 가슴 일편 단심일세, 이 기상과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며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1: 괴로우나 즐거우나 일편단심, 이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면서, 무엇보다 복음 통일된 분단의 벽이 허물어지는 그날을 그리며,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이 시간 주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 김장환 목사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한민족으로 불러주신 남과 북이 다시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그날이 머자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주님 안에서 자유롭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하나님께서 기뻐 예배를 받으실 그날을 그리고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목소리로 함께한 애국가와 놀이의 소원은 통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음 통일을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으면서 함께했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시는 우리 주 아버지의 말씀의 능력 가운데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자유와 회복의 길로 부르시는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하루 되길 바라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 올려드리고요. 매주 주말마다 만나보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오늘의 기도 이어집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사야 61장 1절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나의 주 여호와의 영이 내 위에 임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어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나를 보내심은 마음을 상한 자를 싸매어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며 죄수를 풀어주고. 아멘. 상한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간구합니다. 성령께서 북녘 땅에 임하셔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신자에게 너임을 선포하여 주옵소서.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이 모든 억압과 속박에서 벗어나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게 하옵소서. 북한 사회를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되고 존중받는 사회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공의와 사랑이 북녘 땅에 온전히 실현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두 곡의 찬송 연속 찬송으로 함께 했습니다. 트로바의 박창일 씨의 목소리로 외롭게 사느니 누군가,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찬송이었습니다. 사망을 이기신 능력의 주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주 앞에 내려놓고 자유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 손 꼭 붙들고 나아가는 승리와 사랑의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시편 118편 5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호소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를 자유롭게 하셨다.

우리의 힘이시며 우리의 노래이신 우리의 구원이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8월 15일 광복절을 맞은 오늘 참 자유를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참 자유를 주시는 평안과 사랑과 위로를 주시는 긍휼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복된 하루 보내세요. 이 소망과 함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

번호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외화벌이의 진실. 오늘도 데일링K 엔드센터 이상현 국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최근 중국의 소셜미디어에서 북한 공장과 노동자들을 홍보하는 영상들이 확산되고 있더라고요.
1: 네.
0: 중국 사업가들이 북한의 노동자들이 값이 싸고 그 노동력이 싸고 오랜 시간을 일한다는 점까지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죠.
1: 네.
0: 먼저 공개된 영상이 어떤 영상인지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1: 네. 중국판 틱톡으로 불리는 더우인 그리고 샤오홍수 이 두 SNS에서 북한 공장의 내부 모습을 담은 영상들이 올라와서 좀 화제로 올랐다라고 하는 건데요.
0: 네.
1: 영상을 좀 보자면 북한 노동자들로 보이는 이제 사람들이 인조 속눈썹 그리고 가발, 뜨개질 가방 그리고 봉제 인형, 그러니까 이게 손으로 만드는 그런 수제품을 만드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일부 중국 사업가는 자신이 북한 안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주문을 받을 연락처까지 공개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홍보 방식인데요.
0: 네.
1: 중국 사업가들은 북한에 숙련자 노동자가 많이 있고 인건비가 저렴하고 그리고 대량 주문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라고 선전했습니다. 특히 뒤에 내용이 정말 중요한데 일부 영상을 보면 북한 노동자들이 하루 16시간씩 쉴 틈 없이 일한다.

0: 하는 내용까지 담았습니다. 8시간만 일해도 힘듭니다.
1: 그렇죠.
0: 근데 16시간 일을 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노동자의 건강이나 권리를 걱정하기보다는 싸고 오래 일하는 노동력을 상품의 장점으로 내세우는 그런 방향이 맞는 거와 싶긴 한데 이런 거를 좀 내걸었다라고 보는 거죠.
1: 사실 북한의 노동자들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국제사회의 특수성이잖아요.
0: 네.
1: 근데 거기다가 16시간까지 일하는 것 또한 중국뿐만이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네. 마땅히 비판받을 것 같은데
0: 네,
1: 흔히 여기서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하죠.
0: 네.
1: 잡음을 일으켜서 좀 이목을 집중시키려고 했던 건가요?
0: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8시간 또 기계처럼 일하는 사람이 있다고? 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에서는 좀 더 꼼꼼하게 뭘 만들고 주문하면은 뭔가 다 나올 수 있겠구나. 좀 빠르빠르게 내가 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다 그런 것 같아요. 인식의 차이? 인식의 부조화?
1: 네.
0: 그러니까 이게 뭐 문제가 되냐라고 해버리고 이게 내가 돈이 된다라고 하면은 뭐든지 다 가능하다라고 하는 마음에서 인게 된 건데 여기에서 이제 강제 노동이라든지 이런 실태가 드러났다는 점에서 우리가 오히려 좀 이걸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1: 네. 그러면 정확히 어느 지역에서 영상이 촬영된 건가요?
0: 네, 여기 북한입니다. 나선 경제 무역 지대에서 촬영이 된 건데요. 여기서 나선.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 국경과 가까운 곳이잖아요. 북한은 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1990년대 초부터 이 지역을 경제특구로 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인데 외국인도 많다.
1: 네.
0: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라선 자유무역지대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북한 영토이지만 다른 지역보다 중국과 러시아 사업가들의 출입 그리고 경제활동이 비교적 많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사업가들이 거기에서 뭐 먹고 자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원료와 반제품을 들여온 뒤 북한 노동자들이 이를 가공을 해서요. 완성된 제품을 다시 중국으로 보내는 방식이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중국이라든지 이런 해외 사업가가 원료와 주문을 제공하고 북한의 공장과 노동력이 생산을 맡는 구조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1: 근데 이게 어쨌든 위치는 북한이고
0: 네.
1: 원료와 주문 제공이 중국의 사업가, 그러니까 자본 네. 자체가 중국인 것 같은데
0: 네.
1: 근데 이것도 파견 노동자, 외화벌이 노동자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0: 엄밀하게 말하면 중국이나 러시아로 나간 해외 파견 노동자와는 좀 결이 다를 수는 있겠죠.
1: 네.
0: 영상 속 노동자들은 북한 영토인 라선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중국 사업가가 북한에 들어가서 공장 운영이나 제품 생산에 관여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북한 노동력을 이용해서 자신이 주문받은 상품을 만든다는 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해외 파견 노동과 비슷한 측면이 있다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해외 파견에서는 북한 노동자가 중국 공장으로 이동하지만 라선에서는 중국 사업가 주문이 북한 노동자가 있는 곳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장소만 반대일 뿐 값싼 북한 노동력을 외국 사업에 제공하고 그 대가의 상당 부분을 북한 기관이 가져간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자면
1: 네.
0: 이른바 북한 내부형 파견 노동이라고 제가 이름 지었는데 어떻게 지금 모르겠지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는 중국 사업가와 직접 임금이나 근로 시간을 협상하기는 어렵고 북한의 공장과 관리기관을 통해서 배치된다는 측면에서 이른바 약간의 강제노동 측면도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죠.
1: 그런데 이게 값싼 노동력이라고 하셨잖아요.
0: 네.
1: 이곳에 배치되는 게 뭔가 지원해서 가는 건 아닐 거고
0: 네.
1: 강제적으로 가는 건가요?
0: 이게 모든 것들을 이제 강제라고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자기 자신이 이제 지원을 하는 거겠죠.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본인이 임금이 내가 얼마 받고 얼마 동안 일하고 이런 것들을 중국의 기업가나 중국의 공장이나 이런 데 협상을 할 수는 없습니다. 구조가 좀 정해졌고 거기서 일만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좀 다르게 봐야 되겠죠.
1: 네. 값싼이라고 하셨는데 그 값이 노동자에게 직접 손에 쥐어지기는 하는 건가요, 이게?
0: 그게 좀 뭐 이제 어떻게 보면 아까도

0: 그러니까 계속 이런 부분에서 얘기를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거는
1: 네.
0: 기관과 기관의 어떤 계약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은 계약서를 이제 사인을 하지만 그 내가 얼마를 받고 그리고 북한 당국이 얼마를 제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기가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이거는 약간의 강제 노동이 또 섞여 있는.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다 어찌됐든 뭐 어디에서 일을 하거나 다 강제 노동 측면이 있긴 하지만
1: 네.
0: 나선 지역에서도 또 다른 강제 노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도 볼수 있죠.
1: 근데 이렇게 16시간을 직접 홍보할 수 있다는 그 시선과 인식 자체가 가히 충격적이에요.
0: 그렇죠. 보통 강제노동을 이용하는 기업은 노동환경을 숨기려고 하잖아요.
1: 네.
0: 그런데 이번에는 일부 중국 사업가가 북한 노동자의 낮은 인건비 그리고 긴 노동시간을 공개적으로 선전했죠.
1: 아.
0: 그러니까 노동자의 희생, 이것 때문에 상품 가격이 낮다라고 하는 거를 하는 거고, 그 납품 속도를 높이는 수단이 북한의 노동자의 희생이다. 이런 것을 감추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1: 네.
0: 우리 노동자는 싸다. 오랫동안 일할 수 있다. 많은 주문을 빨리 처리할 수 있다. 걱정 마시라. 라고 하는 말은 사업자에게는 홍보 문구일 수도 있지만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 이건 낮은 임금과 장시간 노동 그리고 휴식 부족을 뜻합니다. 사람을 기술과 권리를 가진 노동자가 아니라 값싼 생산 도구처럼 바라본 태도, 영상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1: 네.
0: 점이죠.
1: 근데 이게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대북 제재를 실시할 때
0: 네.
1: 해외에 나가서 외화벌이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도 금지하지만
0: 네.
1: 외국인이나 외국 기업이 북한 개인 기관과
0: 네.
1: 함께 합작 회사나 협력 기업을 운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라고 하잖아요.
0: 네.
1: 이런 면에서 보면은 사실 지금 이 뜨는 영상들, 이 내용들이 대북 제재 위반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싶어요.
0: 그러니까 섬유가 북한으로 들어가는 것도 대북제재 위반입니다.
1: 아,
0: 그러니까
1: 애초에.
0: 애초에. 그러니까 섬유가 들어가서 그거를 이제 값싼 노동력으로 통해서 제품이 생산돼서 북한 이외로 나와서 팔리고 있잖아요. 이게 엄청난 북한의 수입원이다. 북한 당국의 주요한 외화벌이 구조다. 이렇게 대북제재가 바라보이기 때문에 이것도 금지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중국 사업가가 실제로 북한 안에서 합작 공장을 소유하거나 운영한다면 또한 제재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영상에 나온 모든 제품이 똑같은 제재를 받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점도 분명해 보이는데요. 가발이나 인조 속눈썹처럼 거래가 가능한 품목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뜨개질 가방, 의류, 봉제 제품처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섬유 제품으로 분류된 물품은 제재 대상입니다. 사실적으로 보면 결국 상품의 종류뿐만 아니라 공장을 누가 운영하는지 또한 대금이 누구에게 지급되는지 북한 기관과 어떤 계약을 맺었는지 함께
1: 네.
0: 확인하면서 이 문제를 좀 다뤄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1: 참 중국에 어떻게 보면 민간인이잖아요.
0: 네.
1: 민간인이 자신 있게 위반 사실을 자랑하는 듯한 모양이 참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0: 네.
1: 어쨌든 북한 당국이 이 자체를 허용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운영되고 있는 건데, 북한의 의도도 궁금해져요.
0: 네, 북한 당국에는 좀 외화라고 하는 쏠쏠한 장점이 있잖아요, 강점이. 그러니까 중국에서 원료를 가져와서 북한 노동자들이 가공하면 북한은 큰 설비나 새로운 기술에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생산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중국 사업가도 중국 노동자보다 낮은 비용으로 제품을 만들 수 있으니까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 노동자 개인으로 돌아가는 개인 몫이 얼마나 되냐. 이게 문제인
1: 그쵸.
0: 거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중국 사업가가 북한 측에 생산비나 인건비를 지급해도 그 돈이 노동자에게 그대로 전달되기 보기는 어렵습니다. 항상 70에서 80% 얘기하잖아요. 북한 당국이 그거를 떼간다. 라고 얘기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제 중국 기업은 값싼 제품을 얻고 북한 당국 외화를 얻습니다. 하지만 북한 노동자 항상 오랫동안 일을 하지만 그만큼 돈을 받느냐라고 하면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1: 네. 근데 이 영상이 인터넷에도 올라가고 저희가 지금 방송에서 나눌 정도로
0: 네.
1: 국제사회에 떠들썩했던 것 같고 외신들도 주목을 했잖아요.
0: 네.
1: 근데 북한에서도 분명히 이를 알고 있을 텐데

0: 이게 대북제재나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 나오는 북한에게 절대로 득이 되진 않을 것 같은데,
1: 네.
0: 앞으로 어떻게 좀 변화의 바람이 불수 있을까요?
1: 그렇죠. 이제 북한 당국은 약간 정상 국가다.
0: 네.
1: 그리고 약간 이제 문명 국가다. 이런 것들을 이제 선전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이제 이런 영상, 약간 강제 노동이 좀 포함된 그런 영상이 나가는 거. 이게 상당히 부담스럽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통제를 강화할 수 있겠죠. 영상 촬영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중국 사업가도 마음대로 이제 휴대전화를 들어가지 않고, 이 들어가서 나왔을 때 어떤 영상을 찍었는지, 그리고 이제 북한 노동자의 얼굴이 뭐 드러나지 않았는지, 이러, 그래서 드러났다면 영상을 삭제해달라라고 요구를 할수 있겠죠. 근데 북한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들이 북한, 그러니까 중국 사업가와 직접 대화한 것을 막거나, 당국이 작업장의 숙소의 감시 인력을 늘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뭐, 이거는 현재로서는 하나의 전망이지만, 북한 당국이 이제 문제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보다는, 그러니까 16시간을 했으면, 아, 16시간 안 돼요, 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아, 이거 영상, 그냥 영상만 촬영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해버리면, 진정한 그 노동 환경 개선이 아니라,
0: 네.
1: 그냥, 이 보여지는 것만 맞겠다, 라고 하는 거라서, 좀, 이거는 좀더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0: 네. 이 영상의 핵심 자체를 그럼 다시 한번 살펴보면, 북한의 값싼 노동력이 국제시장에서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를 절실히 보여준다는 데 있는 것 같아요. 북한 당국과 중국 사업가는 이렇게 노동자의 싼 임금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휴식과 정당한 임금 또 안전을 보장하면서 북한이 내세우는 정상적인 체계가 잡히기를 기도하면서 오늘은 또 시간이 다 돼서 웨어버리의 진실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일링크 엔드센터 이상용 국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시편 145편 1절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숨쉬는 모든 순간 하나님을 송축하기에 소망하면서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함께 할까요?
1: 마태복음 8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로마 군인 백부장을 향해서 이런 칭찬을 하세요.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어마어마한 칭찬이에요. 어떻게 보면 좀 예수님이 지나치게 과장하신 것 같기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로마 군인 백부장은 이방 사람이에요. 지금 점령군으로 와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군인이에요. 할례도 안 받았어요. 세례도 안 받았어요. 이제는요, 하나님도 잘 몰라요. 율법도 잘 몰라요. 십일조도 안 냈어요. 주일도 잘 안 지켜요. 이방 사람이라니까요. 군인, 잔인한 사람 중인 군인이라니까요. 그런데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그 한마디 했다고. 예수님이 백부장을 향해서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노라.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을 모시고 있는 율법이 있는 십일조를 바치는 안식일을 지키는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믿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들보다도 이 백부장의 믿음이 최고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조금이라도 근거만 있으면 그냥 칭찬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면 거기 수로보니게 여인이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음이라 고쳐주세요 라고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예, 내 믿음이 크도다. 조금 부르짖었다곤 내 믿음이 크도다. 마태복음 15장 1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신앙을 고백해요.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칭찬하셨냐면 베드로 보고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고 음부, 지옥, 권세가 흔들지 못할 것이고 베드로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고 내가 하늘에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어마어마한 칭찬을 하세요. 마태복음 25, 21절에 보니까 예 다섯 달란트 남긴 그 종을 향해서 잘하였도다.

0: 그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내가 열 달란트를 너에게 주노라. 등등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은 조금만 근거만 있으면 진짜 엄청나게 하세요. 여기 본문에도 마찬가지요. 본문에도 보니까 안드레가 자기 형님인 베드로, 시몬을 데리고 예수께로 왔어요. 처음 만나는 거,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거.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향해서 엄청난 칭찬을 하세요. 42절 한번 보세요. 42절. 예수님 처음 만나는 베드로를 향해서,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개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여기 지금 시몬 베드로, 베드로의 본명이 시몬이거든요. 시몬 어부, 처음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나는 순간이에요. 꾀죄죄, 어부 그렇잖아요. 꾀죄죄하고 촌띠가 흐르고 불안무식하고 바닷사람, 그 시큼한 베드로가 왔을 때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장차 개바라 하리라. 개바라는 뜻은 아람어야, 아람어. 예. 그 헬라어로는 페트로스. 그걸 우리가 조금만 근거만 있으면 칭찬을 아끼지 아니하세요. 기다렸다는 듯이 칭찬하세요. 이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서로 예수님처럼 조금만 근거만 있으면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세워주자는 거예요.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말하셨어요. 나는 칭찬 한마디를 들으면 두 달은 넉넉히 살아갈 수 있다. 칭찬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 우리에게 힘이 되어줘요. 그래서 칭찬을 보약이라고 해요. 보약. 예, 칭찬은 우리에게 활력소, 원기소. 칭찬은 우리에게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서로서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므로 이 무더운 여름에 에너지 넘치는 인생 되시라는 거예요. 섹스피어는 이런 말을 하셨어요. 좋은 행위를 칭찬하지 않는 것은 그 행위 자체를 죽이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또 그런 행동은 그 뒤를 따르는 무수한 좋은 행위를까지 죽이게 되는 것이다.
1: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파주 충만한 교회 임다윗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8월 15일 토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날씨는 대체로 전 지역이 흐리겠는데요. 오전부터 밤 사이에는 전 지역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평안북도와 함경도가 5에서 20mm로, 평안남도와 황해도가 5에서 10mm로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서울과 부산, 광주, 여수, 목포, 제주가 24도, 평양과 신의주, 개성, 대전, 대구, 포항이 23도로 보이고요. 함흥과 춘천, 강릉이 22도, 청진이 21도, 강계와 해산이 18도로 전망됩니다. 최고기온은 평양과 서울이 32도, 개성과 춘천, 포항, 대전, 광주가 31도, 부산과 목포, 제주가 30도로 보이고요. 신의주와 강계, 함흥이 29도, 해산과 여수가 28도, 강릉이 27도, 청진이 25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 모두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동해 북부에서는 계속해서 비가 내리겠고요. 파도의 높이는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 모두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가는 빗길 안전사고에 주의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0: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찬양까지 함께 했습니다. 찬양 전에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오늘의 우리 주님의 말씀과도 같이 칭찬은, 사랑은, 섬김은 우리가 베풀 때 우리에게 다시금 힘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사랑을 전하는 주님의 진리와 사랑과 은혜와 복음 가운데 참 자유를 누리는 복된 광복절 보내시길 기도하면서요. 사랑을 나눌 때 다시금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 가운데 구하는 승리의 하루 보내세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울산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 107.3MHz, 출력 3kW, 호출부호 HLQR로 방송되는 FEBC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극동방송은 국내는 물론 동북아시아 영혼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울산 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울산 극동방송은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45에 연주소를 두고 있으며 송신소는 울산 무룡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 의견은 방송사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남현용 지사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FEBC 울산극동방송입니다. HLQR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신에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광복절입니다. 올해로 광복절 81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광복, 빛을 회복한다는 뜻으로 어두웠던 일제의 간혹한 탄압을 견뎌내고요. 마침내 나라를 되찾아 빛을 맞은 날을 의미하고 있죠.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고난을 겪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구원과 자유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오늘이 되길 원합니다.

새벽부터 우리, 오늘 레옹은 햇빛 비치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해피피친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부평교회를 섬기시는 강봉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샬롬. 오늘은 꼬린점을 놓친 마라톤 선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08년 런던 올림픽 마라톤 경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탈리아의 선수 도란도 피에트리는 결승점을 1600m 남겨놓고 선두 주자를 추월했습니다. 그의 우승은 거의 확정적이었습니다. 그가 경기장 안으로 달려 들어오자 스탠드를 꽉 메우고 있던 관중들은 열광적으로 환호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는 갑자기 머리와 팔다리를 흔들거리면서 몸을 가누지 못하고 트랙의 반대쪽으로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더운 날씨에다가 체력이 완전히 소진되어 버린 것이었습니다. 안타까운 관중들은 일제히 일어나 노를 외쳤습니다. 그는 관중들의 외침에 정신이 들었던지 방향을 바꾸어 결승점을 향해 걷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결승점을 불과 100m 앞두고 허물어지듯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관중들의 함성도 더 이상 그를 일으켜 세우지 못했습니다. 본부석에서는 급히 의사를 대기시켰습니다. 안타깝게 지켜보던 심판들이 달려나가 그를 부축하여 결승선을 통과하게 하였습니다. 그는 금메달을 받았을까요? 받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경기 규칙에 의해 실격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런던 올림픽에서 가장 불운했던 선수로 유명해졌습니다. 진짜 안타까운 것은 자기 인생의 결승선을 통과하면서 실격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대헌장이라고 부르는 산상설교를 마치면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어서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0: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주여로 상징되는 자타가 인정하는 종교적 헌신과 열정이라 해도 하나님 나라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하십니다. 혈통과 가족신앙도 하나님의 뜻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믿음 주셔서 하나님이 낳아주신 사람만 천국에 들어갑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믿음으로 아들답게 사는 사람만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아들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부평교회 강봉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영어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시편 33편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로 바로 서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내 영혼의 빛빛이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함께 찬양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함께하는 5분 인터뷰.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해요.
1: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척과 초등학교 5학년 복태성입니다. 제 기억이 나진 않지만 부모님이 한번 가보라고 해서 가봤고 2023년 2월쯤부터 다녔고 지금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0: 어린이 합창단 활동하면서 좋은 점이 있다면요?
1: 많은 사람 앞에서 공연했을 때 조금 떨리지만 공연을 마치고 나서 뿌듯하기도 하고 기분이 조금 좋아져요.
0: 반대로 힘든 점도 있을 텐데요?
1: 노래를 외울 때 노래 가사가 헷갈리거나 알토 파트니까 좀 힘들기도 하고 안무를 외울 때도 처음 하는 안무는 확실히 외우기 힘든 경우가 있어요.
0: 그래요. 고생이 많네요. 그럼 어떻게 극복하면서 활동하고 있나요?
1: 노래를 외우는 거는 사실 계속해서 외우면 그래도 할만하고 알토도 계속 연습하면 되고 그리고 또 안무를 했는데 그게 다시 밝힐 때도 좀 힘들지만 그것도 계속해서 연습하면 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끝날 때 간식도 주고 이러기도 해가지고 주스나 빵 이런 거나 아니면 뭐 떡이나 가끔씩 핫도그 같은 것도 있고 뭐 치킨 떡이 같은 건가? 조금만? 좀 그런 거를 있었는데 그거 맛있었어요.

0: 그래요. 혹시 지금까지 활동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도 있었나요?
1: 그때 2024년에 그 극동방송에서 나라사랑 축제를 미국 케네디 센터에 가서 공연했었거든요. 아마도 약간 미국이라는 다른 나라에 갔으니까 기억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비행기도 타봤으니까 더 많이 기억이 나고 박물관 같은 데도 들려와서 미국 가서 재밌는 것들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0: 울산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은 태성이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1: 어린이합창단은 나에게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도하는 방법, 그래도 공연하면서 뭔가 전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노래와 춤으로 하나님을 알릴 때 약간 마음이 자랑스럽고 그럴 때, 또 우리가 예수님을 안전하면 지옥에 갈 사람이 조금 생기지 않나.
0: 우와, 복음 전파 사명이 엄청난데요? 그렇다면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은 나에게 땡땡이다.
1: 어린이 합창단은 나에게 체육 경기다. 왜냐하면 나는 왼수처럼 춤과 노래를 배우고 경기처럼 공연에선 성과가 나온다. 그리고 잘하면 예수를 전함이라는 금메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0: 우리 태성이가 어린이 합창단 활동 잘할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많이 도와주고 계시는데요. 부모님을 향해서 감사 인사 드려볼까요?
1: 저희 어린이 합창단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제가 합창단 다닐 수 있도록 태워다 주시고 감사합니다. 부모님들이 기도하시니까 저희도 최대한 잘 연습하겠습니다. 부모님들 감사합니다.
0: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에 신입단원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신입단원들을 향해서도 환영의 인사 부탁해요.
1: 새로 들어온 친구의 안녕. 어린이 합창단에 온 걸 환영해. 어린이 합창단에서 노래를 한다면 기분이 좋아질 거야. 같이 열심히 힘내자.
0: 어린이 합창단 단원들이 이렇게나 하나님께 진심입니다. 하나님 안에 올바른 아이로 키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어린이 합창단에서 지금 신입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를 하나님 안에 가장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1: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화이팅!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돼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의 초입에서 일상의 특별함을 더해줄 풍성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올해로 울산 극동방송이 24주년을 맞이했는데요. 24년 동안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해올 수 있었던 건 울산 극동방송과 함께 걸어온 여러분 덕분입니다. 매년 감사한 마음을 담아 울산 극동방송은 숲속 콘서트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멋진 무대와 화려한 라인업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이번 공연에는 세계를 전율케 하는 국내 최정상 성악가 테너 김현호, 시대를 뛰어넘는 천상의 목소리 소프라노 김영미,

국내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가스펠 콰이어 헤리티지.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깊은 감성으로 마음을 울리는 실력파 싱어송라이터 조범진.

단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여성 합창단, 남성 중창단이 함께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이 자리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콘서트라고 보내주세요.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실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울산광역시 기독교총연합회에서 주최하는 광복 81주년 기념 울산시민과 함께하는 구국기도 대성회가 열립니다. 빛을 발하라 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울산교회 이호상 목사님,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이신 김영용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기도회뿐만 아니라 문화공연과 구국 퍼포먼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8월 23일 주일 오후 3시 울산교회 예배당에서 열리며 울산 시민과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울산 영광교회에서 2026년 축복 부흥성회가 열립니다. 이번 부흥성회는 8월 17일 월요일 오후 2시와 저녁 7시, 18일 화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 저녁 7시 이틀간 열리며 동구 진성 10길에 위치한 울산 영광교회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예정 세계선교회 총재이자 안산 예정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옥화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며 예배를 사모하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010-9111-99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언양교회에서 8월 24일 월요일부터 26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과 오전 5시 30분에 가을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서울 영락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은성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며 은혜를 사모하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4-0091번, 지역번호 052-254-0091번 언양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병원 원목실에서 병원전도 봉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병원에 오시는 거동이 불편하신 환자들이 진료를 받고 귀가하실 때까지 동행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전도봉사에 동참하실 분들은 울산병원 대표전화 지역번호 052-259-5000번, 지역번호 052-259-5000, 울산병원 원목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예술협회 지원사업 선정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클라리넷 연주회 피리 부는 혜성이와 이상한 나라의 초대가 8월 22일 토요일 저녁 6시 울산중구 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발달장애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연주와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특별 무대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대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과 울산루체예술단이 후원하는 2016 여다교 바이올린 토크 콘서트가 열립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여다교의 아름다운 연주와 함께 피아니스트 임주환, 비올리스트 박수환이 특별 출연하며 피아니스트 홍보라의 반주가 더해져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희 교수의 진행으로 함께하는 이번 연주회는 8월 23일 주일 오후 5시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진행되며 전석 무료로 관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맑고 순수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멋진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후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FEBC 새벽 예배.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시편 146편 5절 말씀입니다.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의 광복을 허락하시어 자유를 누리게 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해 북한과 중국 동북 삼성, 연해주 지역 등 북방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방송으로 예배드리며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FEBC 새벽 예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통합 찬송가 261장, 새 찬송가 582장, 어둠 밤 마음에 잠겨. 통합 찬송가 261장, 새 찬송가 582장, 어둠 밤 마음에 잠겨.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0: 강서권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1: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이제까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지킴과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서 지금까지 선진국으로 주님 함께 주시니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여러 가지 외침이 있었고 여러 가지 전쟁이 있었고 여러 가지 고통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불꽃 같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과 기도의 용사들의 기도로 이 나라의 민족을 지금까지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8.15 광복절 기념일입니다. 대한민국이 더 이상 외침이 없이 전쟁의 고통이 없이 남은 생에 자자손손 천대만 대까지 하나님의 은혜 평강이 가득하고 평화가 넘쳐나며 갈수록 선진국으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전 세계에 유익한 그러한 사람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진리고 선민 되신 주님이 지켜주시는 나라, 믿음 안에 승리하는 나라, 하나님 역사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순복음 성복교회 정재명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여섯 번째 시간 통치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중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개역 한글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오늘은 네 번째로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동일하게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도 주님께서는 여러 모습을 보여주시는데요. 그 첫 번째 모습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상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여기가 처음이요 마지막입니다. 대부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수님은 인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유독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두아디아 교회가 있었던 이 두아디아 지역은 아폴로 신전이 아주 크고 웅장하게 세워졌던 도시입니다. 이 아폴로는 알다시피 제우스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제우스의 아들, 신의 아들 아폴로가 지키는 땅이 바로 이 두아디라 지역이다라고 해서 그 두아디라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자부심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신의 아들이 지키는 나라요, 신의 아들이 함께하는 도시야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의 아들은 예수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만이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 아들 되시는 주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통치하십니까?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요,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스릴 때에 그의 백성들을 불꽃과 같이 살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와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따라 만나를 허락하여

하여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안익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품에 품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그러한 사랑의 모습만이 아니라 주석 같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빛난 주석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제단을 쌓을 때에도 이 주석으로 그것을 쌓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심판을 의미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발로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 원수 마귀들을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진정한 통치자의 두 가지의 모습을 주님은 보이시는 거예요. 그의 백성을 살피시는 예수님. 또한 결국은 이 세상을 심판하실 예수님. 바로 그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심판자 예수님이 아닌 어쩌면 불꽃같이 우리를 살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오히려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19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 여러분, 예수님은 알파요 오메가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시작은 예수고 우리의 마지막도 예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부터 우리가 예수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아도 예수로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나의 삶이 예수로 시작된 게 아니라 내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던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지 않았던 내 삶이 예수를 알고 시작했던 모르고 시작했던 우리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에베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의 형질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주님께서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살피시고 기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신 겁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이요 마지막이기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우리의 나중을 복되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예수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로 끝난다. 그래서 예수로 끝나기에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것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의 시작은 예수입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예수로 시작했기 때문에 예수로 시작한 우리의 인생 예수로 맞춰지기를 바랍니다. 중간에 절대 곁길로 가지 않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분으로 완성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말합니다. 21절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분명히 이 두아디아 교회는 처음보다 나중이 그 사랑과 그 일과 그 사역이 풍성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책망하실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에는 절대 하나님은 우리가 많은 일을 했다고 해서 책망을 안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의 크고 작음을 통해서 주님은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마음의 모습을 주님이 살피시기 때문에 우리를 회개케 하여 주시고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한 달란트만, 때로는 두 달란트만, 때로는 다섯 달란트만 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왜? 완전하기를 원해서. 완전하기를 원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더 완전해지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상 많은 교회들이 이 회개에 대해서 놓치고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정말 교회의 힘은 바로 회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주 작아 보이는 그 티끌 같은 그것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들어 사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회개를 통해 하게 하는 것은 23절에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주님은 살피시는 분이에요. 주님이 이 두아디아 교회와 같이 큰 일을 했기 때문에 야, 큰 일을 했으니까 내가 봐줄게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큰 일들 속에 진정 너희의 마음이 어디에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신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 겁니다. 한 번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발 앞에 향유를 붓는 여인을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죠.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

예수님 발 앞에 붙는 거예요. 예수님 발 앞에 부으니까 그 가룟 유다가 그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비난합니까? 너 이게 얼마짜린데, 너 이게 얼마짜린데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었을 텐데 왜 이것을 허비하느냐라고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겠어요. 맞아, 맞아. 이 돈을 가지고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그 사람들에게 구제해주면 더 좋은 일일 텐데 왜 이것을 예수님 발 앞에 부음으로 허비하는 거지라고 이야기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그가 돈을 사랑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돈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는 거죠. 그리고 이어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돈길을 지키는 자라, 그가 돈을 훔쳐가는 자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 주님은 말과 행동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중심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23절 하반절에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특별히 하나님이 갚으실 때는요, 우리 인간의 계산법하고 틀려요. 우리는 하나를 심으면 하나를 거두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를 심으면 30배, 60배, 100배의 원칙이에요. 삶의 현장 속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작은 시간이지만 쪼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귀한 시간들을 주님께서는 귀하게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쪼개어 드린 그 한 시간이 어쩌면 주님께서는 너가 나에게 모든 시간을 주었구나라고 평가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놀라운 은혜로 갚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11조를 드려도 정말 작은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지만 주님은 너가 나에게 전부를 드렸구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전부를 갚으시는 놀라운 축복, 이것이 여러분들의 복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마지막 세 번째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진리를 따르는 그 귀한 통치를 받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굴까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일까요? 24절의 말씀입니다.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두아디아에 남아있는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여러분 보세요.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바로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않은 거예요.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로마서 16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은 거꾸로임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선한데는 미련하고 악한데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남들도 다 아는데, 남들도 다 어기는데, 남들도 다 해먹는데 이런 것쯤은 우리도 해도 되라고 우리가 악에 대해서 지혜로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악에 대해서는 너희가 지혜롭지 않기를 원한다. 오히려 악에 대해서는 너희가 미련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지금 이 두아디아 교회를 지켜왔던 사람들은 누구예요? 정말 바보같이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알지 아니하라고 작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얼마나 지혜로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지혜롭고 융통성 있고, 그래서 융통성 있게 너도 인정해주고 나도 인정받고 너도 먹고 나도 먹고,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정말 예수밖에 모르는 바보 같은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주님이 찾는 신앙인이 있다면 누구겠습니까? 정말 바보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아니겠어요? 어쩌면 노아는 이 세상에 가장 바보일 수 있어요. 배를 짓는 데 산 위에 짓고 해가 떠서 밝은데 그 무모한 일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바보 같은 신앙이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을 이루는 방주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정말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 사람들은 바보 같다라고 얘기할 때에 오히려 그 바보가 하나님 앞에 바보스러움이 되어서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시고 복 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0: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순복음 성복교회 정재명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여섯 번째 시간 통치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949-0000번, 서울전화 02-940-0000번 순복음 성복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통합찬송가 338장, 새찬송가 280장, 천부여 의지 없어서, 통합찬송가 338장, 새찬송가 280장,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기도 하심으로 FEBC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지금까지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그리고 북방 전역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라디오를 통해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새벽 예배 함께했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시며 받은 은혜와 청취 소감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북방 지역의 성도님들도 신앙 간증과 은혜 나눔, 방송 소감을 편지나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길 간절히 기다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FEBC 새벽 예배 문명선 PD 앞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승리하는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FEBC 새벽 예배 제작 진행의 문명선이었습니다. FEBC 새벽 예배는 결의, 나라, 누리를 하나님께 조국교회의 부흥과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기업, 주식회사 K2팜과 함께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찬양노트 전동입니다. 오늘은 제80일을 맞이하는 광복절입니다.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으로 우리나라의 자유와 독립을 되찾은 뜻깊은 날입니다. 순국선열들의 뜻을 기리며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첫 찬양은 강찬의 시온의 영광이 빛나

81년 전 그날 우리 국민들은 일본의 압박에서 벗어나 나라의 주권을 되찾았습니다. 마침내 컴컴한 밤이 지나고 광복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다음 곡은 박신학 화이어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들려드리겠습니다.

인생의 여정을 걸어갈 때 주님이 함께 하시니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을 얻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아멘. 이번에는 진아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이와 챔버 콰이어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두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다음 곡은 나무에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일평생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 기쁨이 함께합니다.

지금까지 찬양 노트 전동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진해침례교회 강대열 목사님입니다.
1: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8월 15일 광복 81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1945년 8월 15일 나라가 광복을 했을 때 하나 우리에게 큰 기쁨과 소망이 있었습니다. 우리 경제나 정치 모든 분야에서 우린 너무나 열악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81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 모든 분야에서 전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 우리가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열방을 향하여 섬기라는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하나님의 그런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축복의 모자리가 되고 선교의 모자리로서 복음을 전하는 대한민국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양현민입니다.
2: 김영한 목사입니다. 더위에 건강하세요.

보르네오 섬에 자라는 네펜세스와 북미 대륙의 시라세니아는 대표적인 식충식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먼저 네펜세스는 아름다운 꽃과 화려한 모습으로 벌레들을 유인하죠. 벌레들은 그 아름다움에 이끌려 가까이 다가가지만 네펜세스가 분비하는 소화액에 의해 벌레들은 녹아버리고 그 순간이 마지막이 되고 맙니다. 한편 시라세니아는 꽃이 아니라 잎에서 달콤한 꿀을 내뿜어 벌레들을 유혹합니다. 벌레들은 그 달콤함에 이끌려 다가가지만 한번 빠져들면 다시는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죄의 유혹도 이와 비슷한 것 같은데요. 눈에 보이는 아름답고 달콤한 것들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 되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나아가는 그런 매 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서머 스페셜로 함께합니다. 찬양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서머 스페셜로 아름다운 찬양들 엮어드리고 있습니다. 이 찬송에는 힘이 있다고 하잖아요. 이 찬송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1: 아니,
0: 네.
1: 찬송가의 말씀을 기준으로 된 찬송가가 있다면은 말씀은 영원하니까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말씀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근거로 한 찬양은 반드시 역사가 있는 거죠. 시편이 150편인데

0: 그게 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시요. 말씀에 근거한 찬양, 불러질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거죠. 찬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불러지는 게 찬양인데, 오늘 작곡가들이 그걸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그냥 자기 생각에서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오래된 찬송일수록 세대를 넘어서 계속 불려지는 찬양, 그러한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거죠.
1: 아멘. 맞습니다. 목사님이 좋아하시는 찬양들이 참 많으실 텐데 어떤 찬양들 좋아하실지도 궁금해요.
0: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나 같은 죄인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그 내 제일 먼저 배운 찬송이 그 찬송이에요.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1: 아멘. 말씀하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찬양 전해드리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서머 스페셜, 여러 은혜로운 찬양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이 찬송의 가사들, 찬양의 가사들이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 것 같습니다.
1: 시편 보면 150편이 있는데 거기다 뭐 할렐루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서 아침에도 찬양, 점심때도 찬양, 저녁에도 찬양 우리의 하루의 일과가 참 찬양으로 계속 연결된다면은 참 복된 삶이죠. 어떤 난관이 온다 하더라도 참 찬양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0: 아멘. 정말 우리가 소망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듣고 계신 방송 가족분들이 찬양으로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 찬양들 띄워드리고자 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서머 스페셜 함께하고 계십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풍성한 찬양과 함께하는 서머 스페셜 보내드렸습니다. 주님과 함께 시원한 여름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주의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홈페이지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www.freebc.net 극동방송 서울로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 블루오션을 창조하는 기업 주식회사 CN종합건설과 함께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의 초입에서 일상의 특별함을 더해줄 풍성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올해로 울산 극동방송이 24주년을 맞이했는데요. 24년 동안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해올 수 있었던 건 울산 극동방송과 함께 걸어온 여러분 덕분입니다. 매년 감사한 마음을 담아 울산 극동방송은 숲속 콘서트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멋진 무대와 화려한 라인업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이번 공연에는 세계를 전율케 하는 국내 최정상 성악가 테너 김현우, 시대를 뛰어넘는 천상의 목소리 소프라노 김영미,

국내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가스펠 콰이어 헤리티지.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깊은 감성으로 마음을 울리는 실력파 싱어송라이터 조범진.

0: 클래식 연주로 울산의 품격을 높이는 엘림 퀄텟과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여성 합창단, 남성 중창단이 함께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이 자리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콘서트라고 보내주세요.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실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1: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2: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산광역시 기독교총연합회에서 주최하는 광복 81주년 기념 울산시민과 함께하는 구국기도 대성회가 열립니다. 빛을 발하라 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울산교회 이호상 목사님,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이신 김영용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기도회뿐만 아니라 문화공연과 구국 퍼포먼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8월 23일 주일 오후 3시 울산교회 예배당에서 열리며 울산시민과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울산 영광교회에서 2026년 축복 부흥성회가 열립니다. 이번 부흥성회는 8월 17일 월요일

오후 2시와 저녁 7시, 18일 화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 저녁 7시 이틀간 열리며 동구 진성 10길에 위치한 울산 영광교회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예정 세계선교회 총재이자 안산 예정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옥화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며 예배를 사모하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010-9111-99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언양교회에서 8월 24일 월요일부터 26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과 오전 5시 30분에 가을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서울 영락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은성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며 은혜를 사모하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4-0091번, 지역번호 052-254-0091번 언양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병원 원목실에서 병원전도 봉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병원에 오시는 거동이 불편하신 환자들이 진료를 받고 귀가하실 때까지 동행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전도봉사에 동참하실 분들은 울산병원 대표전화 지역번호 052-259-5000번, 지역번호 052-259-5000, 울산병원 원목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예술협회 지원사업 선정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클라리넷 연주회 피리 부는 혜성이와 이상한 나라의 초대가 8월 22일 토요일 저녁 6시 울산중구 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발달장애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연주와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특별 무대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대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과 울산 루체예술단이 후원하는 2016 여다교 바이올린 토크 콘서트가 열립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여다교의 아름다운 연주와 함께 피아니스트 임주환, 비올리스트 박수환이 특별 출연하며 피아니스트 홍보라의 반주가 더해져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희 교수의 진행으로 함께하는 이번 연주회는 8월 23일 주일 오후 5시 울산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진행되며 전석 무료로 관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맑고 순수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멋진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후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또는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 사무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죄 어린이 친구들 반가워요.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이선영 전도사예요. 여러분, 오늘은 8월 15일 어떤 날인지 알고 있나요? 맞아요. 광복절이지요. 광복절은 우리나라의 아주 기쁜 날이에요. 우리나라의 기쁜 날, 광복절에 대해 찬양한 곡 듣고 이야기 나눌까요? 오늘 첫 곡으로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나의 기쁨이 찬양을 함께 들으며 우리는 쥐어린이 시작합니다.

오늘 첫 곡으로 나의 기쁨이 찬양을 듣고 왔어요. 친구들, 우리 찬양을 듣기 전에 광복절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있었지요. 광복이라는 단어는 한자어예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 중에 한자를 많이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지요. 한자를 잘 아는 친구들은 전도사님이 말할 때 머릿속으로 한자를 그려보세요. 광복은 빛을 뜻하는 한자 빛광

복자와 되찾다, 회복하다의 의미가 있는 회복할 복자가 사용된 말이에요. 즉, 빼앗겼던 나라의 빛을 다시 되찾은 날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와, 정말 기쁜 뜻이 담겨있는 말이지요. 광복은 1945년 8월 15일에 일어났어요. 우리나라는 이웃나라인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겨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억압받고 고통당하는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자유롭게 우리말, 우리 이름도 사용할 수가 없었지요. 하지만 나라의 독립을 위해 수많은 분의 수고와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1945년 8월 15일 드디어 우리나라를 되찾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말, 우리글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지금은 세계 속에서 인정받는 멋진 나라 대한민국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었지요. 우리 친구들, 나라의 빛을 되찾은 기쁨을 생각하며 8월 15일 우리 조상들이 외쳤던 대한독립 만세를 함께 외쳐볼까요? 하나, 둘, 셋! 대한독립 만세! 잘했어요. 이렇게 우리가 함께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국민으로 방송도 듣고 지나간 역사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것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친구들 어때요? 광복절의 의미를 알게 되니 이렇게 멋진 나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우리가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기쁘지요. 우리나라를 되찾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마음을 담아 첫 곡으로 들었던 나의 기쁨이 찬양을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이 시간 함께 찬양하는 악보를 받기 원하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악보라고 적어 보내주세요. 친구들이 악보를 보며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찬양악보를 보내줄게요.

이제 우리는 우리 조선이 독립국입니다. 조선인이 자주민임을 선언한다. 이를 세계 만방에 알려 인류가 평등하다는 큰 뜻을 분명히 하고 자손 만대에 알려 민족 자존의 올바른 권리를 영원히 누리도록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극동방송 우리는 죄어린이를 듣고 계십니다. 친구들, 나의 기쁨이 찬양과 극동방송 어린이 합상단의 저 성벽을 향해 그리고 내주는 강한 성유 이렇게 듣고 왔는데요. 이 찬양은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서 불렸던 찬양이에요. 광복절을 맞아 찬양 중에 대한독립 만세 이렇게 크게 외치는 소리를 들어보았을 거예요. 우리 계속해서 기쁜 마음 가득 담아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기로 해요. 이번에 함께 들을 찬양은 엔젤스 합창단의 이 땅을 자유케 하리라. 키즈벤처의 나는 자유해 예. 엔프레이즈의 죄에서 자유를 예수님 찬양 이렇게 세 곡을 이어서 듣겠습니다.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우리는 쥐어린이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어요. 오늘 광복절을 맞아 나라를 되찾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이 넘치는 찬양으로 함께했는데요. 우리 친구들 어땠나요? 찬양하면 할수록 더욱 기쁨이 넘쳤지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날마다 가득하고 소중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있음에 더욱 감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은 내일 이 시간에 또 만나러 올게요. 오늘 방송을 들으며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주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마지막 찬양,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내 마음 기뻐 기뻐 함께 들으며 인사해요. 우리는 쥐어린이, 지금까지 제작의 이하영, 진행의 저는 이선영 전도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올여름 찬양으로 달릴 준비 되셨습니까? 찬양의 은혜가 끊임없이 이어지니 성령의 벨트 단단히 매시고요. 준비되셨죠? 자, 그럼 출발합니다. 찬양의 은혜가 끊임없이 쏟아지는 2026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안녕하세요. 모닝프레이즈 박은아입니다. 더 많은 찬양과 시편 말씀으로 함께하는 썸머 스페셜 기간인데요. 오늘은 또 특별히 광복절 아침이죠. 광복, 빛을 되찾다라는 뜻이잖아요. 캄캄하고 어두웠던 시절, 다시 그 빛을 찾기 위해 모든 걸 바치신 우리 선조들을 생각하면요. 기쁘면서도 이 광복절 아침은 가슴이 묵직해집니다. 그런데요, 이 광복이라는 말이 우리 신앙에도 참 어울린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흑암에 갇혀있던 우리에게 예수님이 참 빛으로 오셔서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우리를 온전히 해방시켜 주셨으니까요. 우리는 매일매일 영적인 광복절을 살고 있는 셈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어두운 그늘이 있다면 우리 마음의 기쁨을 누리는 그 찬양으로, 말씀으로 그 그늘이 싹 걷히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눈부신 빛과 자유를 오늘도 마음껏 누리시길 바라면서요. 모닝프레이즈 기쁘게 출발합니다. 주님의 보혈에는 그 힘이 있습니다. There is power in the blood. 영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나라를 잃고 빛을 기다리던 마음 이야기하니까요. 성경 속 히브리 백성들이 떠오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또 포로로 끌려갔던 가슴 아픈 역사가 있죠. 하루아침에 머나먼 타국에 끌려간 이들은 고달픈 노예 생활 속에서도 날마다 강가에 앉아 고향을 그리며 울었습니다. 시편 137편 1절에도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베르디의 오페라 나부코에 나오는 히브리의 노예들의 합창이 바로 이 애절한 마음을 담은 노래죠. 잃어버린 고향과 빛을 간절히 기다리던 그들의 눈물이 우리 민족의 아픔과 겹쳐져서 더 뭉클하게 다가오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완전히 해방된 사람임을 선포하며 듣습니다. 베르디의 오페라 나부코 중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그리고 마커스 앨범에서 함께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그리고 이어진 찬송가 거친 세상에 실패하거든 찬송가 한웅재의 목소리로 함께하죠.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이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otherwise. We would like to be wise mothers.
1: Everyone, 안녕하세요.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인사드립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며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정. 오늘도 마더와이즈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시원한 식탁을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가정식탁에서는 다양한 가족 구성원들의 목소리와 그분들이 직접 소개하는 찬양을 들어보는 인터뷰와 찬양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청취자분들께도 여쭤보고 싶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근래에 기억나는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소중한 사람에게 소개하고 싶은 나의 최애 찬양곡은 어떤 곡인가요? 방송 들으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오늘 가족들과 함께 나눠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문자도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1069로 보내주시면 마더와이즈 가정식탁의 지난 방송들이 모여있는 유튜브 마더와이즈 코리아 링크를 답장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인터뷰와 찬양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아내와 중학생 아들 한 명과 살아가고 있고, 직장에서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가정에서는 믿음의 가장으로, 교회에서는 예배하며 섬기는 성도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일도 바쁘고 여러 가지로 정신이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제 힘과 경험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할 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입니다. 이 찬송은 힘들거나 마음이 지칠 때마다 자주 부르게 되는 찬송입니다. 삶이 순산할 때보다 어려울 때 이 찬송의 가사가 더 깊이 와닿습니다.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